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BEFM 부산 영어 방송
1: Youth Radio, youth-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2: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 중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2: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1: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 방송.
3: My school, my story. School reporters are bringing you the latest news from their campus. From April to December, the school reporters will cover all the exciting moments of school life, bringing you student voices, campus news, and special interviews. Catch the broadcast every Sunday from 11 a.m. to 12 p.m. Don't miss the chance to hear our student stories on the School Reporters broadcast.
4: English with
5: Busan Ajime.
4: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5: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4: 오이소 보이소
6: 영어 하이소.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Busan Worldwide with Stephanie Yoon. BEFM, Busan 영어 방송.

0: And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When life feels uncertain, we sometimes find unexpected guidance in ancient texts. The Analects, a collection of conversations between Confucius and his disciples, has been reinterpreted across centuries and cultures. And a new 4-volume Korean edition of James Legge's translation and commentary brings together the original Chinese, English, and Korean translations and paleographic analysis. The 1,800-page project took 5 years to complete. So today we sit down with Mr. Ha Yong-sam here in the studio, professor of Chinese studies at Kyungsung University and former director of the Center for the Study of Chinese Characters in Korea. We will explore the story behind the creation of this book, how the East and the West have read the Analects differently, and above all, what wisdom we live today and how we can use that to discover from the Analects as well. 네, 오늘 인터뷰에선 하 영 경성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이자 전 한국한자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이 책이 탄생한 이 배경부터 동양과 서양이 논어를 어떻게 다르게 읽어왔는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논어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와이드월드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안녕하세요. 경성대학교 중국학과에서 한자학과 고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하영삼입니다. 이번에 정혜욱 교수와 함께 제임스 렉의 논어 역주 4권을 우리말로 편했습니다.
0: 네.
1: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공자의 말이 언어와 시대를 건너온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고전이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흥미롭게 살펴보겠습니다. So he shares that together with Professor Chong Hae-wook, he recently published a complete 4-volume Korean edition of James Legge's translation and commentary on the Analects. He expresses his pleasure in having the opportunity to share with listeners the journey of Confucius's words across languages and eras. Well, you have researched Chinese characters and paleography for a long time. As a scholar, what do you consider to be the greatest appeal of the Analects? 오랫동안 한자학과 또 고문학을 연구해 왔는데요. 연구자로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논어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1: 예, 논어는 그야말로 경전입니다. 경전이라는 것은 세상이 변하고 사람의 처지가 달라져도 그때마다 새로운 지혜를 건네는 책입니다. 성공을 꿈꾸며 읽을 때와 실패한 뒤에 읽을 때, 젊어서 읽을 때나 나이 들어 읽을 때 그때마다 매번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0: 네.
1: 읽을 때마다 자신을 돌보게 하고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준다는 점에서 논어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논어는 공자가 직접 집필한 철학책이 아니라 제자와 공자가 함께 나눈 대화와 행동을 후대 제자들이 함께 모아 엮은 책입니다. 공자는 같은 질문을 받아도 제자의 성격과 수준, 처지에 따라 다르게 대답했고 때로는 제자의 지적과 반문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은 정답을 한꺼번에 선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짧은 한 문장 안에 배움과 우정, 정치와 실패, 나이 덤과 같은 삶의 장면을 담아서 독자들에게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묻게 합니다. 이것이 1500년 가까이 읽히면서도 매번 새롭게 해석되는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좋은 또 고전은 답을 주기보다 더 깊은 질문을 남기는 것 같습니다.
1: 네.
0: I love that. So he describes the Analects as a classic that offers new wisdom as readers and circumstances change. Its meaning can feel different in youth and old age or during success and failure.

0: here. By encouraging self-reflection and renewing our view of people and the world, it remains one of East Asia's defining classics. Rather than a philosophical work written solely by Confucius, it is actually a collection of conversations and actions recorded by later disciples. And Confucius often answered the same question differently according to each person's character and situation, and even accepted challenges from his students. Instead of offering fixed answers, the text presents moments of learning, friendship, politics, failure, and aging, asking readers, what would I do? That openness actually has kept it relevant for nearly 2,500 years. And recently, the complete 4 volumes of James Legge's translation and commentary on the Analects were published. It was an extensive undertaking that took about 5 years and spans well over 1,800 pages. So what prompted you to translate this work into Korean? 네, 최근 제임스 렉의 논어 역주 전 4권이 출간됐습니다. 5년에 걸려서 1,800쪽이 넘는 방대한 작업이었는데요.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기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1: 예,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세계가 공자를 어떻게 읽어왔는지를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0: 네.
1: 아시다시피 우리는 조선시대 이후로 주희의 주석을 통해 논어를 읽어왔습니다. 반면 영어권의 공자 이해에는 제임스 렉의 번역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0: 네.
1: 그러나 거의 방대한 주석 전체가 우리말로 소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번역의 문제였습니다.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영어권에서 인, 의, 군자와 같은 핵심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전달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오늘의 그 젊은 세대 역시 한자 문화권에 살지만 한자를 일상적으로 읽지 못한다는 점에서 레게가 만났던 서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의 번역어만 반복해서는 개념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0: 네.
1: 레게 연구의 권위자 로렌 피스터 교수가 여러 차례 부산까지 저희를 찾아와서 번역의 필요성도 권한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0: 네.
1: 전사권 1800여 쪽이라는 방대한 분량은 한문 원문과 영어 번역 레게의 원주와 저희의 역주를 생략하지 않고 충실히 담은 결과입니다.
0: 네. 한권의 번역이 서로 다른 시대와 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겠군요.
1: 네.
0: So his main motivation was to show Korean readers how the world has understood Confucius. So Koreans have traditionally read the Analects through Juhi's commentaries, while Legge's work strongly shaped its reception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However, his extensive commentary had never been fully translated into Korean. Another driving force was the question of translation itself. He was curious how core concepts like in, which means benevolence, 의, which means righteousness, and 군자, exemplary person, were explained and communicated in an English-speaking world that does not use Chinese characters. This challenge is increasingly relevant to younger generation who rarely read 한자 in daily life. Encouragement from Legge scholar Lauren Pfister also helped launch the project. The resulting 4 volumes and 1,800 pages include the original Chinese text, English and Korean translation, and also Legge's commentary and the translator's own notes as well. Now, James Legge was a 19th century British missionary, and he translated and interpreted the Analects through a Western lens over 130 years ago. Why should we reread Legge's Analects today?
2: 이 제임스 렉에는 19세기 영국의 선교사이자 또 중국학자로 130여 년 전에 이 서양인의 시선으로 논어를 번역하고 해석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렉의 논어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예, 레게를 읽는 이유는 그의 번역을 최종 정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익숙한 고전을 다른 문명의 눈으로 다시 보고 한글 세대에게 한자로 이루어진 철학 개념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것인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레게는 군자나 인 같은 개념을 전혀 모르는 서양 독자들에게 말뜻의 뿌리부터 설명해야 했습니다.
0: 네.
1: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연히 당연하게 넘기던 글자의 의미와 문법, 주석의 문제.

0: 그를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물론 그는 선교사였고 기독교를 최종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시대적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1861년 초판에서 공자를 그리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연구 끝에 1893년 개정판에서는 공자를 매우 위대한 인물이라고 고쳐 평가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1: 네.
0: 4개의 성실성과 한계를 함께 읽으면 다른 문명을 이해한다는 것이 타인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선입견과 판단도 수정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그렇군요. 예. So he says Legge's translation should not be treated as a definitive answer. Instead, it allows readers to view a familiar classic through another culture and consider how concepts such as 군자 and 인 can be explained to this generation right now and writing for Western readers unfamiliar with these ideas as well. Now, Legge closely examined meanings and grammar commentaries that East Asian readers often took for granted. And as a missionary, Legge actually viewed Confucius through a Christian framework, so it showed some type of clear limitations. Yet after decades of study, he revised his earlier judgment and actually described Confucius as a very great man back in 1893. And his sincerity and limitations show that understanding another civilization also requires us to reconsider our own assumptions. And comparing the original classical Chinese text and Legge's English translation and traditional interpretations as well, were there any passages or concepts that wer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what we are familiar with? 예, 한문 원문과 또 렉의 영어 번역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의미와 다르게 해석된 구절이나 또 개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예, 가장 단순한 사례는 가장 많이 등장한 자왈입니다. 이전 서양의 번역자들은 대체로 Confucius said, 공자가 말했다 라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1: 네.
0: 렉에는 이것을 The Master said,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름을 직접 쓰지 않은 표현에서 이 책이 제자들의 기록이며 그들이 스승에게 품었던 존경이 드러난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자활이라고 그대로 읽거나 공자가 말씀하셨다고 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1: 네.
0: 하나만 더 들면 렉에는 군자를 젠틀맨이라고 한 단어로 고정하지 않고 문맥에 따라 완전한 덕을 지닌 사람 혹은 뛰어난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등으로 달리 옮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논어의 첫 장의 기쁠 열과 즐거울 락도 구분을 했습니다. 여름 배운 것을 거듭 익혀서 자기 것이 될 때 생기는 내면의 희열이고 락은 뜻을 함께하는 벗과 만나 밖으로 나는 즐거움입니다. 번역은 낱말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에 담긴 관계와 정서의 결까지 읽어내는 작업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그렇군요. 예. 단어 하나에도 번역자의 시선과 시대의 생각이 담길 수 있군요.
0: 예, 그렇습니다.
1: I love that. That's why interpretations are so interesting. So one simple example he mentioned is 자왈. So earlier Western translators generally rendered it as Confucius said, but Legge actually chose the master said. He believed this wording revealed the disciples' respect for their teacher, and it's a nuance easily dismissed and missed in a direct translation. Legge also translated 군자 differently. Instead of just a gentleman, he, depending on the context, used phrases such as a man of complete virtue or a superior man, and he distinguished 열, the inner joy of making knowledge one's own, from lack, the shared pleasure of meeting like-minded friends. These examples show that translation is not merely replacing words, but also capturing the relationships and emotions behind them.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Ha Yong-sam here in the studio. He's a professor of Chinese studies at Gyeongsang University. Now, it has been 2,500 years since the Analects was written, yet it continues to be read to this day. Why does the Analects remain a living classic even when our times and society have transformed so dramatically? 논어가 쓰인 지 약 2,500년이 지났습니다.

0: 같습니다. 시대와 사회가 크게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논어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 예, 시대는 크게 달라졌지만 사람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인정받기를 바라며 실패와 불안을 견디고 공동체의 규칙을 고민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0: 그럼요.
1: 공자는 자기 성찰과 부끄러움, 염치와 양심, 타인에 대한 사랑과 희생처럼 인간이 지켜야 할 가치를 평생 갈고 닦으라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고 자기가 서고자 한다면 남도 먼저 세워주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범하게 들리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0: 네.
1: 더구나 경쟁과 자기 과시가 강해진 오늘날에는 더욱 어려운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를 실천한다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 말기는 기존의 예학 질서가 무너지고 경쟁과 권력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래도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고 평생 말하고 실천한 사람의 기록이 바로 논어입니다.
0: 네.
1: 물론 2500년 전에 사회를 배경으로 한 책임으로 오늘의 가치와 맞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절을 오늘에도 옳다고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신분질서와 성별인식 등에 나타난 시대적 한계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한계까지 검토하면서 오늘의 질문을 던질 때 논어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 판단을 훈련시키는 살아있는 고전으로 남을 것입니다.
0: 네. 비판적으로 읽을 때 고전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So although times have changed, people still seek recognition, struggle with relationships, and endure failure and anxiety. Confucius taught self-reflection, compassion,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especially the principle of not imposing on others what we would not want for ourselves. Simple as it these ideas sound, this remain difficult to practice in today's competitive world. However, the analects also reflects a society from 2,500 years ago. Its views on hierarchy and gender should not be accepted uncritically. By questioning those limitations, interpreting the text through a modern lens, readers can keep it relevant, not as a museum piece, but as a living guide that sharpens our judgment. Then what life wisdom can the Analects offer to those of us living today? And connecting to the struggles we face daily, could you share a teaching or passage from the Analects that you would most like to impart right now? 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논어는 어떤 삶의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조급해질 때나 인간관계로 힘들 때 떠올리면 좋을 구절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가장 대표적인 삶의 지혜는 역시 논어가 시작되는 첫 장에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학이 시섭지면 불력결화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때에 맞게 거듭 익히면 기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끝없이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진정한 희열을 찾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0: 네.
1: 이어지는 두 번째 문구는 유붕이 자원박내며 불력 낙화 멀리서 뜻을 한계하는 벗이 찾아오는 즐거움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세상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던 공자에게 그런 벗의 방문은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확인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0: 네.
1: 얼마나 위안이 되고 기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인부지 불온이면 불력 군자호화 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실패를 모든 시대와 타인의 탓으로 돌리기 쉬운 오늘날 더욱 귀한 태도입니다. 배움의 기쁨, 법과 연대,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이 한 장에 이어집니다. 이것이 공자가 지향했던 완성된 인간, 곧 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0: 네, 세상의 평가보다 스스로 세운 기준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려운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So he believes some of the life's most important wisdom is found in the opening chapter of the Analects. So first comes 하기 시습지, 부려.

0: It is not pleasant to learn and practice what you have learned. Or it actually means, is it not pleasant to learn and practice what you have learned? So it describes the inner joy found through continuous learning and applying that knowledge in life. And next, he mentioned that 유봉자원 박내 부력 낳고 speaks of joy of welcoming friends who share the same aspirations. And for Confucius, whose ideas were not widely accepted, such visits must have offered comfort and reassurance that he was not alone. And finally, 인부지 입으론 부력 군자호 ask whether a person who remains calm even when unrecognized is not a 군자. He says this attitude is especially valuable today when people may blame their struggles on society or others. Together, the joy of learning, solidarity with friends, and freedom from external recognition represent the ideal of the 군자, which is exemplary person. Now, you mentioned that through this book, you hope readers will compare various interpretations and judge for themselves. So when different interpretations exist for the exact same passage, what criteria should we use to read and evaluate them? Could you also share how we can read classics properly? 네, 이번 책을 통해서 여러 해석을 비교하면서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문장에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때 무엇을 기준 으로 읽고 판단해야 할까요?
1: 잘 알려진 옹고지신이라는 성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통 옛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안다고 풀이합니다. 그런데 따뜻할 온은 물을 데운다는 뜻인데 물을 데우면은 분자 운동이 일어나고 급기야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운 신은 나무에 도끼와 조각칼을 대서 가공해서 전혀 새로운 모습이 탄생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점을 함께 생각하면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익히고 소화해서 전혀 새로운 것을 것으로 만들어내는 공부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의 과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창신의 능력은 이미 있는 정보를 되풀이하는 것보다 새로운 질문과 해석이 중요해진 AI 시대에 더 필요한 덕목입니다.
0: 네.
1: 따라서 권위 있는 주석 하나에만 기대어 뜻을 서둘러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네 가지를 함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글자의 어원과 공자 시대의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둘째, 앞뒤 문장과 논어 전체의 용례를 비교합니다.
0: 네.
1: 셋째, 주석가와 번역자가 왜 그런 해석을 선택했는지 근거를 확인합니다. 넷째, 그 해석이 오늘의 상식에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문의 생소하고 불편한 부분을 지우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원과 문법, 역사적 용례, 문맥과 주석 전통이 서로 지지할 때 해석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0: 네.
1: 고전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정답을 빨리 얻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해석을 근거해서 고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So using 옹고이지신 as an example, he shared, rather than repeating the past, it means thoroughly digesting old knowledge to create something new. A capacity for renewal is especially vital in the AI era, as we know. He cautions against relying on a single authoritative commentary and suggests four criteria. So examine character etymology from Confucius era, compare surrounding lines and usage across the analects, verify why commentators chose their interpretation, ensure unfamiliar nuances weren't erased to fit modern taste. And he stresses that properly reading classics is not about grabbing quick answers, but remaining willing to revise one's view before the evidence. Now, throughout your long study of the Analects and completing this translation, which single sentence has personally stayed with you the longest? 지금까지 논어를 연구하고 이번 책까지 완성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1: 예, 공자의 도를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이 충서입니다. 최근엔 이 말이 오래 마음속에 남습니다. 레게는 충서를 흔히 생각하는 충성과 용서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레게에게 충은 자기 본성의 원리에 충실한 것. 그 선은 그 원리를 타인에게 인내롭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석에 따르면 충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 의무를 다하는 것. 곧 안으로는 자기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밖으로는 그것을 타인과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일이 중서입니다. 그래서 서는 타인의 마음을 자기 마음처럼 헤아려 상호성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0: 네.
1: 이 정신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 문장을 꼽는다면은 기욕립이 입인, 기욕달이 달인입니다. 즉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세워주고 자기가 뜻을 이루고자 하면 남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말입니다.
0: 네.
1: 레게도 자신이 서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도 서게 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이는 막연한 선의가 아니라 내가 누린 배움의 기회와 성취의 조건을 다른 사람에게도 열어주는 행동입니다. 경쟁이 심할수록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의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공자는 내가 제대로 서는 일과 다른 사람이 설 자리를 만드는 일이 분리될 수 없음을 일깨웁니다. 교육자이자 연구자로 살아오면서 저에게도 가장 자주 되묻는 문장으로 남아있습니다.
0: 그렇군요. 진정한 성취는 다른 사람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So he shares that the summary of Confucius' way, 충서, has stayed with him the most. James Legge did not translate them as simple loyalty and forgiveness, but rendered 충 as to be true to the principles of our nature, dutifully acting from one's genuine heart, and saw as the benevolent, excellent exercise of them to others. So as an educator and researcher, he reflects that this is a question he most frequently asks himself.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소감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1: 예, 노노와 레게 번역 얘기를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0: 네.
1: 동양의 대표적인 경전과 서양의 대표적인 중국학자 레게가 만나는 지점을 따라가다 보면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을 찾으려는 노력은 서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흔들리고 삶의 방향을 찾기 어려운 오늘날 청취자 여러분도 이 책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대화가 각자의 삶에 필요한 논어의 한 문장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0: 네, I love that. So he says it was meaningful to discuss the Analects and James Legge's translation with listeners in Busan. Their meeting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reveals a shared desire to live with dignity. At a time when many feel uncertain about their values and direction, he hopes this book offers useful guidanc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Ha Yong-sam here in the studio, Professor of Chinese Studies at Gyeongsang University.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하영삼 경성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0: 네, alrigh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Megan Trainor with Made You Look.

0: And that was Made You Look by Meghan Trainor.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Tuesday morning so far. The time is now 11:43 and you are tuned in to BEFM Busan Yeongo Bangsong. Let's get to today's listener question. What principle matters most to you in life?
1: 네,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0: I feel like I'm learning a lot today.
1: We have Jerry님 saying,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선택이 정말 나다운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보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0: So Jerry Neem really tries to stay true to herself and her decisions instead of making a decision based on other people's expectations. That is very important because even if they expect something or advise you to do something, the responsibilities and consequences fall on you. So yes, absolutely, very wise.
1: We also have Danny Lee Neem saying, 세상이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 요즘은 노자의 말을 모토를 삼아서 소소한 행복 누리는 중입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0: I like that. Small, tiny pleasures and joy in life, right? And I do hope that you have a lot of those soakhangs in life today. And with that, we're going to jump into our final segment of the day.
2: BEFM's The Interview is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If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ies to tell or unique experiences you'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please leave a message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0: And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head to Japan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Kim Ji-suk is joining us from Fukuoka, Japan.
1: 네, 오늘은 일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의 김지숙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일본 통신원 김지숙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It takes us to Japan where the Aichi Nagoya Asian Games opened on the 19th. So please give us all the details.
1: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19일 개막했는데요. 먼저 이번 대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해주시죠.
3: 네,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하계 아시안게임이 19일 아이치현 나고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슬로건은 Imagine One Asia, 아시아 최대 스포츠를 통해 하나의 아시아를 꿈꾸며 아시아 사람 간의 유대 강화와 밝은 미래를 지향합니다.
0: I see. So the 20th Asian Games officially opened in Nagoya, Aichi Prefecture on the 19th. This is the first time Japan has hosted the event in 32 years following the Tokyo Games back in 1958 and the Hiroshima Games in 1994. Under the slogan, Imagine One Asia, the event aims to bring people across Asia closer together through sport and promote a shared vision for the future. Well, with Japan hosting the event for the first time in 32 years, public interest must be high. So could you give us an overview of the competition schedule and events?
1: 네, 일본에서는 32년 만에 열리는 만큼 관심도 클 것 같은데요. 경기 일정과 종목 등 대회 전반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45개 국가와 지역에서 1만 5천 명 이상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아이치현을 중심으로 도쿄, 시즈오카, 기후, 오사카 등 총 54개 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림픽보다 더 많은 43개 경기,

0: 71개 세부 종목에서 총 469개의 메달을 목표로 각 나라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개최 시가도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만큼 대회 열기가 일본 곳곳으로 퍼질 것 같습니다. So more than 15,000 athletes and officials from 45 countries and regions are taking part in the games, which run for 16 days through October 4th. Events are being held at 54 venues, mainly across Aichi Prefecture, as well as in Tokyo, Gifu, and Osaka. Athletes are competing for 469 medals across 43 sports and 71 disciplines, making the program even larger than that of the Olympic Games. Well, there is also a great deal of interest in how the South Korean team is performing. So what is the latest? 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0: 네, 근대 5종과 농구 종목 등에서 금메달을 포함한 총 23개 메달을 획득한 우리 대한민국의 종합순위는 현재 중국과 일본에 이어 3위인데요. 이번 대회 총 41개 종목의 경기에 출전 중인 791명의 대한민국 선수들이 아무쪼록 큰 부상 없이 멋진 경기를 해주길 바라면서 멀리서나마 후쿠오카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1: 네, 순위도 중요하지만 모든 선수가 다치지 않고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겠죠. So South Korea has so far won 23 medals, placing third overall behind China and Japan. The medal count and rankings may change as more events are completed. And a total of 791 South Korean athletes are competing in 41 sports and supporters here in their in Fukuoka are hoping they can perform at their best and complete the games without serious injury.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tory. Our second story concerns monetary policy in Japan. The Bank of Japan has raised its key interest rate again, so please give us the details. 네, 두 번째 소식 볼게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했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0: 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현 1.0% 정도에서 1.225%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6월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인상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인상했는데요. 이로써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1: I see. So the Bank of Japan raises policy rate from around 1% to around 1.25% on the 18th. The move comes just 3 months after the central bank increased the rate from around 0.75% to 1% in June. And the latest increase brings Japan's policy rate to its highest level since 1995. Well, how are Japanese media outlets assessing the situation and the decision? 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일본 현지 언론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0: 네, 교도통신은 이번 조치가 원유 가격 급등과 엔화 약세로 인한 물가 상승의 확대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고요. 니혼 케이자이신문은 이번 인상이 국제유가 상승과 엔화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1: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So Kyoto News says the decision is intended to contain a growing inflationary pressure caused by higher crude oil prices and a weaker yen. The Nikkei News has offered a similar assessment, describing the rate increase as a preemptive step to limit inflation risk. Risk stemming from global oil prices and the yen's depreciation. Well, let's jump into our final story. Our third story is from Tokyo, where the metropolitan government is planning an ordinance to crack down on littering. So please tell us more. 네, 세 번째 소식 볼게요. 일본 도쿄도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세요.
0: 네, 일본 도쿄도가 관광지나 번화가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이 조례는 쓰레기를 투기한 사람에게 현장에서 수천 엔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I see. So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plans to introduce an ordinance banning littering in tourist districts and busy commercial areas, according to Yomiuri Shimbun, or News. And under the proposed measure, offenders could face on-the-spot fines

0: of several thousand yen. The city is aiming to put the ordinance into effect in 2028. Well, what has prompted the city to pursue this measure?
1: 그럼 이번 조례 제정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네, 오버투어리즘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피해도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해 도쿄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865만 명으로 3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와 동시에 쓰레기 무단 투기도 심각해지면서 지난해 도쿄도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약 40% 이상이 쓰레기 문제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답한 바 있습니다.
0: I see. So the proposal comes amid a growing concern that the rise in international tourism has also led to more littering. And at the same time, residents have, increasingly raised concerns about waste in heavily visited areas. And in a survey conducted by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last year, more than 40% of respondents said that litter-related problems were affecting their daily lives. So we'll definitely have to keep an eye on that.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s Correspondent Report. 일본에서 전해주신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들 조금 이르지만 보름달처럼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네.
2: 지금까지 일본 후쿠오카에서 지숙 통신원이었습니다.
0: Happy Chuseok. 감사합니다. So that was Ms. Kim Ji-suk connecting with us from Fukuoka. And yes, talking about Chuseok, thank you so much for that. And we will be live here in the studio on Thursday, so make sure you join us. Some messages coming in. We have Jin Lee-nim saying, 시간마다 선택해야 한다면 이 시간 여기서 부산 월드와이드를 듣는 선택은 가장 탁월하다고 판단했겠죠. Love that message. What a great way to end the show. Happy Chuseok to you as well, Jin Lee-nim. And we'll be back tomorrow at 11:05 a.m. Final song is by Posco Posco with Kosongiga. I'll see you tomorrow. Bye-bye.

0: BPFM. Your bridge to the world. BPFM.
1: 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고아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0: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 와나 비 어 프렌드 오브 BFM 부산 영어 방송? You can chat with BFM through our KakaoTalk service. You can share your messages and photos through KakaoTalk and you can easily become BFM's Kakao friend by searching BFM through the Find a Friend option. Come share and chat with us at BFM anytime, anywhere for free. Don't forget to add BFM 부산 영어 방송 to your Kakao friends list. Man, I haven't got a chance. I
2: call him.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3: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2: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3: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4: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0: FM 부산 영어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

0: 국립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지금 방송광고라는 부메랑을 던져보세요. 소비자를 향해 정확히 날아가는 광고, 힘차게 돌아가는 경제, 부메랑처럼 다시 기업의 이익으로 되돌아오니까요. 방송광고, 경제에 큰 힘이 됩니다. 부산방송광고발전협의회.
3: The time is now 1 o'clock.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화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3: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number is 010 and your bank account number is 101.
4: Huh?

0: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Hello, BFM listeners. As a full moon rises bright over Busan, we'd like to wish you a warm and joyful Chuseok. May this holiday bring your family together to share songpyeon with warmth, and may your hearts be filled as round and bright as the moon above. Wherever the road takes you this season, please drive safely and take time to cherish the people you love. Here at BEFM, we've prepared some special stories and music to keep you company this holiday, so stay tuned. From all of us at BEFM, we hope your Chuseok in 2026 is filled with rest, gratitude, and happiness. Happy Chuseok!
2: Today's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3: English with
4: 부산 아지매.
3: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4: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3: 오이소 보이소
4: 영어 하이소.
5: 와우, it's already 7? I didn't even realize because I was so busy working.
4: 민대리,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야? 아니 도대체 누가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킨 거지?
5: I told you it would be hard for me to finish all this work today, but you insisted that I had to finish it.
4: 아, 네, 내가? 아, 그러면 오늘 저녁은 이 어니 부장이 쏜다, 쏜다, 쏜다. 자, 여러분 다들 먹고 싶은 거 골라보세요.
5: 오, oh, I'm starving right now. I'm going to eat everything in the delivery app.
4: 여러분, 자, 김 대리, 박 과장, 이 대리도 다 맛있는 걸로 골라봐요.
6: 부장님, 진짜죠? 아, 너무너무 좋아. 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되는 거죠?
4: 네네, 그래요. 다 먹어요. 자, 다들 골라봐요.
6: 우와, 대박, 대박. 뭘 먹지? 아, 보자, 보자.
5: I want to have pasta and pizza so everyone else can choose something different from what I'm having. That way, we can order a variety of dishes and try different things.
6: 아, 그럼 난 얼큰하게 전골을 시킬까? 어, 그런데 부장님은요? 부장님은 왜 안 고르세요?
4: 아, 뭐 나는 갑자기 요새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좀 속도 더부룩하고 그러네요. 어, 머리도 좀 띵한 것 같고. 아, 뭐 부담 없이 골라요.
5: Oh no, I'm so sorry to hear that. How about walking it off?
4: Walking? 아니 민대리 잠깐만, 배달앱으로 바로 시키면 되는데 지금 나보고 walking, 걸어서 가지고 음식을 픽업해 오라 뭐 이 말이에요?
5: Oh no, no, no, no. How about taking a short walk and getting some fresh air?
4: 프레쉬! 아니 그래, 뭐 배달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걸어서 픽업해 오면 신선! 프레쉬는 하겠지. 그래도 내가 밥까지 사는데 픽업도 하는 건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이거? 오늘 밥 사는 거 취소! 그냥 취소! 다 취소!
6: 아, 부장님!
4: 오늘 배워볼 표현, 바람 좀 쐬고 와, 영어로 뭐라고요?
5: Walk it off.
4: Walk it off.
5: 정신적인 충격, 화, 스트레스를 털어내기 위해 바람을 쐬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Get some fresh air 또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나 바람 좀 쐬야겠어. I need to get some fresh air. 같이 바람 좀 쐬고 올까? How about getting some fresh air?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바람 좀 쐬고 와. Walk it off.
5: Walk it off.
4: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7: See you tomorrow.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Coming up next is For My Busan with Laura McLuckie. BEFM, Busan 영어 방송.

0: 여러분, 오늘 예상치 못한 행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나에게 이런 행운이 오면 좋겠다 하고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네, 뭐 복권 당첨? 아니면 이상형 만나기? 아니면 뭐 어떤 뭐 경품 당첨? 뭐 등등. 그리고 그런 행운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거 왜 원하는지 이유도 같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어떤 행운이 오길 기다리는지 신청곡과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In the second half, we make a song segment, a little playlist, in fact. I read your messages, I play the songs that you want. So send everything in. 금몽구님 said hi. Hi, nice to see you. To see you. Nice. Oh, 박피디, you missed it. Anyway, listen, lots coming up for you today, so let's dive right in. It's time for Newsfeed.
1: System check complete. Destination set. Busan.
2: On behalf of the flight crew, thank you for flying with us and have a pleasant day.
0: Ladies and gentlemen, this is your captain speaking. We're now making our approach to Busan. Cabin crew, prepare for landing. We've just landed. Welcome to For My Busan.

0: Oh, that was a little bit of Lenka there. The show reminds me of my youth when I first came to Korea. That was a very popular song back in the day. All right, up next, my friends, it's time for Here Stands the Youth. Now, every Tuesday and Wednesday, all the way through October, we are bringing you a very special segment, Here Stands the Youth. Through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who live and work here in Busan, we hear diverse stories with the thoughts and the experiences about life here in the city. So from everyday challenges to the choices they make and the hopes they have for the future, we explore the lives of the youth who live and work here in Busan today. And Here Stands the Youth was produced as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Local Broadcasting Development Project with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I'm 부산 경남 지역을 방송 권역으로 하고 있는 KNN이라는 방송국에서 오전 뉴스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박경익이라고 합니다.
4: 언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나요?
3: 2023년 1월 2일에 딱 이곳 KNN으로 입사를 하게 됐고 이제 부산에 자리 잡은 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4: 부산에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3: 광안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안 2동 주민입니다.
4: 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는지 네. 어떻게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3: 이전에는 다 계약직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계약이 만료가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KNN 채용 소식을 알게 된 거죠. 부산이라는 대도시에 있는 방송국이기도 하고 뭔가 부산하면 이 콘텐츠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뭐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고 뭐 대구 그리고 창원 근무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4: 박경익 아나운서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3: 신기한 시스템이긴 한데 저희 KNN 방송국이 그 프리랜서 시스템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7시 15분에 오전 뉴스를 한번 진행을 하고 화요일 수요일에는 또 라디오 코너를 진행을 해요. 그 밖에 뭐 다양한 지역 행사를 스케줄을 제가 잡아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어떤 일정이 딱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그날 그날에 맞게 좀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4: 어떻게 언론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3: 네, 제가 대학교는 사실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지만 대학교 때까지도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사는 동네에 그 전국 노래자랑이 한번 열렸어요. 그 당일에 녹화 당일날 이제 뵀었던 그 고 송혜 선생님의 어떤 그 무대 위의 에너지 그리고 출연자 대기실에 오셔서 진짜 직접적으로 소통을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 이런 뭔가 소통을 하는 직업을 하고 싶다. 이게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아, 내가 저 무대에 가장 빨리 설 수 있는 방법이 아나운서가 되는 길이겠다 싶어서 언론인을 꿈꾸게 됐던 것 같습니다.
4: 부산만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0: 생각하시나요?
1: 제가 생각하기에 부산은 축제의 도시인 것 같아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축제들도 있고 그만큼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면서 특히 제가 이제 광안리에 살다 보니까 더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좀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도 아, 이 행사만큼은 뭔가 가서 좀 진짜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에 또 부산으로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아, 부산은 진짜 뭔가 축제의 도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0: 최근에 화제되는 그룹 리센느와 함께 챌린지에 참여하시면서 네. 많은 분들이 아, 박경희 아나운서가 이런 아나운서였어? 하고 네.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1: 뭐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지만 그런 진중함 외에도 또 예능감이나 이런 것들을 뭐 원하시는 그런 요구사항도 점점 많아지고 저 역시도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춤추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런 끼를 좀 감추지 말고 그래 뭐 자리가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시도해보자. 그런 제가 가진 뭔가 역량들이나 뉴스 외적인 것들도 하나의 뭐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0: 부산은 지금 청년들에게 어떤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회의 도시인지 가능성의 도시인지 아니면 성장 중인 도시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1: 뭐 다 포함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기회도 많고 가능성도 충분히 네 뭐 가능성 넘쳐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도시인 것 같기도 한데 청년 유출이 있다 이런 내용도 보도하고 있긴 하지만 청년들이 계속해서 뭔가 살고 싶은 정착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나 의지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다 보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무궁무진한 도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0: 이제 앞으로 언론인으로서 본인의 꿈을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궁금합니다.
1: 뭐 앞으로는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뉴스라든지 방송국 내에서 좀 진행할 수 있는 뭐 스튜디오 프로그램이라든지 막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당연히. 뭐 방송국 외적으로는 또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해서 시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좀 요즘에 하이브리드형 인재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틀에 갇히지 않고 정말 다방면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형 방송인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0: 박경희 아나운서님께 부산이란?
1: 제게 부산이란 인생 2막이다. 뭐 그만큼 이전과는 뭔가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난 것 같고 또 부산에서의 삶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남겨줄 것 같고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 부산은 저의 인생 2막이다.

0: your Greeks of the World. BEFM, Busan, your Bunza.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수복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BFM 부산영어방송이 2026 청취조사를 실시합니다.
7: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6: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7: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6: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7: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E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6: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Busan이 좋아요.
2: Busan이 좋아요.
1: For my Busan.
2: For my Busan.
3: Busan으로 오세요. For my Busan.
4: Busan?

0: The time is now 6 o'clock.
1: BEFM Local News at 6.
2: 부산 북항 신수공원 수로에 들어온 상어가 닷새째 빠져나가지 않자 부산시와 관계기관들이 상어를 외해로 유도하는 방안과 방문객 안전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신수공원에는 평소 2천 명 수준이던 방문객이 상어를 보기 위해 지난 주말에만 2만 명 가까이 몰렸습니다. 부산시는 무리한 퇴치 작업이 상어를 자극할 수 있어 스스로 나가길 기다렸으나 체류가 길어짐에 따라 추가 안전조치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3: A shark that entered a waterway at Busan Northport Waterfront Park has remained there for a fifth day, prompting Busan City and related agencies to discuss ways to guide it offshore and ensure visitor safety.

0: Nearly 20,000 people visited the park over the weekend to see the shark, compared with the usual 2,000 visitors. Authorities had been waiting for the shark to leave on its own, as aggressive removal efforts could provoke it. However, as the shark's stay continues, officials plan to introduce additional safety measures.
1: 부산 시는 부산교육청과 지자체, 대학 등과 협력해 교육혁신 선도 지역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참여 기관들은 인구 감소와 교육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 격차를 줄이고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에 나설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오는 30일 교육부 공모를 신청하고 선정되면 내년부터 지역 자원과 학교 교육을 연계할 방침입니다.
0: Busan City will work with the Education Office, local governments and universities to jointly promote an education innovation leading region. The participating institutions plan to pursue education innovation tailored to local conditions and create an environment that encourages talented people to settle in the region in response to population decline and changing educational conditions. Busan City will apply for the Ministry of Education program on September 30th. And if selected, plans to connect local resources with school education starting next year.
1: 부산대학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지역진흥화 혁신 인재 양성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오는 2033년까지 국비 등 총 165억 원 이상을 투입되며 동남권 핵심 산업인 제조와 항만, 해양 분야의 지역산업 인공지능 전환에 나섭니다. 부산대는 산업 AI 플랫폼 등 관련 분야 연구를 진행하며 전문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계획입니다.
0: Busan National University has been selected for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s Regional Intelligent Innovation Talent Development Program. More than 16.5 billion won, including government funding, will be invested through 2033 to promote AI transformation in manufacturing, ports, and maritime industries, which are key industries in southeastern Korea. The university will conduct research in three areas, including industrial AI platforms and others, and systematically train AI professionals.
1: 올해 부산 지역의 외국인 유학생 수가 2만 4,300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수치로 부산시는 지원 사업을 통합하고 지난 2월 개소한 외국인 유학생 통합 지원 허브를 통해 전주기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출입국 단체 지문 등록 서비스와 거점 병원 연계, 비자 지원 등을 통해 유학생의 입학부터 취업, 정착까지 원스톱 지원하고 있습니다.
0: The number of international students in Busan has surpassed 24,300 this year, reaching an all-time high. The figure is up 30% from last year. Busan City said the increase followed the integration of support programs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support system through the International Student Support Hub, which opened in February. The city provides one-stop support from admission to employment and settlement, including group fingerprint registration for immigration procedures, connections to designated hospitals, visa assistance, and others.
1: 부산시가 연료비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에너지 바우처 2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부산에 사업 중인 연 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이며 오는 28일부터 동백전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0: Busan City will provide 200,000 won energy vouchers to small businesses struggling with rising fuel costs. Eligible businesses must be operating in Busan and have annual sales of 300 million won or less. Applications will be available through the Dongbaekjeon app starting September 28th.
1: 부산시는 오늘 부산광역시 대중교통시민기금과 함께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을 위해 3억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전달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인 고3 학생과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학교 밖 청소년 등 3천 명으로 1인당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가 지급됐습니다.
0: Busan City, together with the Busan Public Transportation Citizens Fund, has provided transportation cards worth a total of 300 million won to support vulnerable youth. The support will benefit 3,000 young people, including high school seniors receiving basic livelihood assistance, out-of-school youth preparing for qualification exams, and others. Each recipient

0: recipient will receive a transportation card loaded with 100,000 won.
1: 날씨입니다. 부산 지역 내일 아침 기온 19도, 낮 기온 28도로 예상됩니다. 현재 기온 23도입니다.
0: The morning low in Busan tomorrow is expected to be 19 degrees with a daytime high of 28 degrees. The current temperature is 23 degrees Celsius. It's time to wrap up this hour's news. I'm Claire Kim.
1: 정하였습니다.
0: Thank you for joining us. You're listening to BEFM Busan 영어 방송.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2: Coming up next is All Star English. BFM 부산 영어 방송.
3: 올스타
4: English.
3: 여러분,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뭐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어른들 뭐 바빠요. 연휴 전이면은 뭐 챙길 것도 많잖아요. 뭐 고향에 갈 때는 뭘 가져가야 될지, 또 뭘 사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4: 왜 이렇게 땀나기 시작하죠?
3: 그러니까요.
4: And somehow even before the holiday starts, you know, I already feel busy. Is it just me, folks? But you know what? Chuseok is changing. Now, instead of spending all day making jeon and namul, people are ordering them from their favorite side dish shops.
3: 네, 이번 추석에는 뭐 음식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쓰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 조금 더 마음을 써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의 이브닝 영화 친구
4: All-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3: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스타 언니 박성원입니다.
4: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3: English.
4: That's right. We have 언니 in the house. 와,
3: 여러분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언니. Hello, hello.
3: 우리 베니님이 Happy Tuesday 하고 보내셨는데.
4: Happy Tuesday.
3: 네, 네.
4: 아, 아주 즐거운
3: 좋아하시네요.
4: 화요일입니다.
3: 네.
4: How are you, 언니?
3: I'm good.
4: Good.
3: Oh, how are you?
4: I'm good too.
3: 아니잖아요. 뭔가 아니, 피곤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4: 아니요, 너무 행복해요. 저. I'm so happy. 아닙니다. 뭐 it's right before the holidays, right? 여러분 막 이제 뭐 추석 오니까 와 이제 쉴 수 있다, 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거다라고 좋은 이렇게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 걱정이 더 많이 올라오죠?
3: 그래요.
4: 네.
3: 지금 이 시간에도 추석 준비 때문에 바쁘신 분들 아마 계실 거거든요.
4: 맞습니다.
3: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명절이면 그냥 무작정 좋잖아요.
4: 아 진짜 어릴 때는 그냥 일어나 뭐 가족 오든 말든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인사하고 뭐 용돈도 받고 그냥 다시 자로 들어갔거든요.
3: 네네.
4: 네. 근데 진짜 어른 되니까 now that I'm an adult 진짜 챙길 게 너무 많습니다.
3: 맞아요.
4: 네.
3: 아니 그리고 요즘은 좀 많이들 간소하게 하시긴 한데 예전에는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전 부치고 다음에 부치고 그랬거든요.
4: 맞아요. 예. 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살짝 글은 좀 그리워요.
3: 아, 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결혼했던 초반에는 뭐 이런 행사, 그러니까 이런 명절이 되면은 네. 진짜 음식을 많이 했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때는 막 그랬었는데
0: 네.
1: 요즘은 또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0: 맞아요.
1: 저는 오늘 내일 조금 장을 봐가지고요. 좀
0: 진짜요?
1: 해먹으려고요.
0: 일단 나중에 우리 부장님께 주소를 남겨주고 우리 올스타 스태프다. 출동하는 걸로. 너무

0: 맛있죠.
1: 그래서 뭐좀 사도 괜찮지 않나?
0: Yeah. 네. And 특히 you know those dishes that take a lot of time. 뭐 갈비찜, 뭐 산적이 그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A lot of people these days are buying them ready-made. 뭐 뭐지 그 한국에서는 그 밀키트라고 네. 막 하는데 뭐 DIY, do it yourself, 뭐 cook it yourself 이런 밀이잖아요. So you can get things like 전, 뭐 잡채, 뭐 갈비찜, 나물 이런 거요. All in one package at department stores. 네, 이 백화점에서 명절 투고 세트로 많이 판대요.
1: 그러게요. 딱 이게 이제 사례를 지내는 집은 딱 필요한 거니까
0: 네.
1: 그렇게 사면 되는데 요즘 1인 가족도 많잖아요.
0: That's right.
1: 그래서 또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은 편의점에 아예 그냥 한 끼 분량으로 네. 잡채, 떡갈비 이런 것을 넣은 추석 도시락이 있대요.
0: 아, 그렇죠. 왜냐면 특히 혼자면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챙겨줘야 되잖아요.
1: 챙겨 먹고 싶은데 왠지 근데 이걸 사 먹는 게 조금 더 쓸쓸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So basically, people are spending less time preparing for the holidays and more time actually enjoying them. So maybe this Chuseok, I don't know, keep it simple, right? Less work, that means more time together. So question for our 부스타들, what are you up to this Chuseok? 이번 추석에 뭐를 하세요? 뭐 완전 뭐 요리, right? 이게 그 식탁 꽉 채우고 다 homemade 레시피로 할 겁니까? 뭐 안 그러면 뭐 간단하게 가족들이랑 외식이나 안 그러면 배달 음식.
1: 네. 그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0: 언니는 네. 엄청 이제 이번 추석에는 요리를 좀 할 거다
1: 예,
0: 했잖아요.
1: 조금 해가지고 뭐, 저는 먹으려고 해요.
0: What's 네. on the menu?
1: 저는 일단 나물을 좀 할까 하고요.
0: 무슨 나물요? 나도 나물 너무 좋아하는데.
1: 나물 뭐 고사리.
0: 혹시 고사리? 나 고사리 너무 좋아해. 고사리 너무 좋아해.
1: 자, 참고하겠습니다.
0: 고사리 너무 맛있겠다.
1: 하고 네. 저 혹시 탕국이라는 거 아세요?
0: 탕국은요?
1: 네, 그 차례 지낼 때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끓이는 거예요.
0: 저희 와이프 쪽
1: 네.
0: 그 지금은 이제 요즘은 아예 안 하는데 네. 옛날에 그 이제 그 차례 상할 때요.
1: 때, 네.
0: 그때 맞아요. 그 국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근데 뭐 집마다 다 다르게 만들지 네. 모르겠지만 I saw 일단 두부, 고기
1: 네.
0: 하고 곤약 같은 곤약. 거? 곤약이에요, 네, 네, 그게. 네, 네. 그거에 이제 그 뽀얀 그 흰 하얀 색깔 국 국에 너무 맛있더라고요.
1: 그쵸?
0: 처음 먹었던 그런 국인데
1: 저희는 거기다가 해산물도 넣거든요.
0: 아~
1: 근데 은근 맛있어요.
0: 우리 그 어머님이 거기에 네. 황태 넣은 것 같아요.
1: 황태.
0: 네.
1: 저희는 그 조갯살이랑 새우 이런
0: 맛있겠다.
1: 거 넣거든요. 맛있어요.
0: 맛있겠다. 일단 고사리랑 네. 그 너무 맛있겠다.
1: 일단 참고해보겠습니다.
0: 네.
1: 아니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가 사실 좀 짧아요.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원래 뭐 요즘 뭐 세태가 바뀌었다 해서 추석 연휴에 여행 가시는 분도 많았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이번에 좀 짧고
0: 맞아요.
1: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오히려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네요.
0: 저도 그 우리 방송 여기 방송국에서 뭐 추석 뭐 스케줄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부장님이 그래서 뭐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이렇게 플래닝 하는데 잠깐만요. 왜 목요일하고 금요일만 말해줘? 뭐 다음 주 월요일도 쉬는 거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월요일은 그냥
1: 네,
0: 날인데.
1: 네, 네. 맞아요. 네.
0: 추석 뭐 최소 5일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1: 그러니까
0: 네, 이번에는
1: 좀 많이 짧죠.
0: 맞아요.
1: 그러면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는 추석 연휴에 뭐 어떻게 하실까요?
0: 근데 뭐 4일이든 5일이든 그냥 집에 있어요. 저희는. 네. 이때 그냥 조용히 뭐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와이프랑 딸이랑 저희 엄마 아빠 데리고 뭐 부산 근교 뭐 어디 그냥 짧게 뭐 당일치기
1: 네.
0: right short day trip 이 여행으로 어디 가긴 하는데 뭐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이제 다들 나이 들어서 그런지 그냥 우리가 조용히 집에서
1: 쉬자.
0: 네, 쉬자라고 네, 정했습니다.
1: 두둥님 라갈비 뜯어야죠 하셨는데.
0: 라갈비.
1: 그렇죠. 요즘은 또 이게 양념이 돼서 잘 나오니까.
0: 맞아요.
1: 네, 간단하게 구워 먹으면 좋죠. 뭐. 네.
0: 라갈비. 맛있겠다.
1: 지금 다들 배고프시대요.
0: 여러분 다시 다시 여기 집중하세요. 우리 부스타들 아시죠? 음식 이야기 나오자마자 방송이든 뭐든 오늘 뭐 먹지라고 여기 거기에 이제 너튜브 채세 네. 다 그겁니다. 자 여기 집중 영어 배우러 왔잖아요.
1: 네, 그러면 영어 하나 가르쳐 주세요.
0: 네.
1: 고향에 내려가다, 가족을 만나러 가다, 뭐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0: 자 일단 고향으로 가다 어디를 가면요, heading을 많이 써요. 이 단어 heading.

0: 자, 헤딩은 우리 축구의 그 헤딩, 그 헤딩도 되나? 난 축구 영어를 잘 몰라서. 자, 근데 heading to면요, 어디 향해 간다, 어디를 간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번 추석 뭐예요? What are you doing? 뭐 What are you up to this 추석? 물어보면 Oh, I'm heading hom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 I'm heading home.
0: 네, 뭐 연휴에 뭐 고향에 내려갈 거예요. I'm heading home for the holiday.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뭐 원래 우리 이거는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뭐 going home. Right? 네.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뭐, I'm going home for the holiday.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1: I'm going home for the holiday.
0: 네, 근데 going home도 할 수 있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1: 아, 어째 네.
0: 고향은 우리 가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going back home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going back home for 추석 이렇게도 할 수 있죠.
1: 네, I'm going back home for 추석.
0: That's right. 그래서 여러분. 뭐 where are you going? Are you staying or are you going? 그거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면 우리 부스타들 다 부산 분들이 아니고 뭐 광주, 뭐 대구, 대전, 그 강원도 아니었는데 어디였더라? 경기도, 경기도. 죄송해요.
1: 인천에서도 전화 왔어요.
0: 맞아요. 인천에서도 네. 네 연락 오고 강원도 아니고 경기도 아니요. 분명히 강원도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 부스타 분들 중에 청취자 분들 중에 너튜브로나 안 그러면 뭐 그 카톡으로 저 강원도에서 듣고 있어요. 알려주세요. 분명히 한 명이라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welcome to the Tue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오늘 재밌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쵸? Up first,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balance game. Would you rather game that we have with our listeners?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asy Peasy Quiz. 객관식 문제라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세 문제만 맞추면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전화번호를 이미 저장 안 했으면 아 혼내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혹시 저장 안 했으면 지금 저장하세요 051-744-6601 051-744-6601입니다 6시 45분쯤 그때 저희가 전화 주세요 라고 외칠 거거든요 그때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051-744-6601 이 전화번호입니다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을 만나볼 건데요 근데 오늘은 조금 뭐가 좀 달라 보이는데? 다른 요정인데? 만나보겠습니다

0: 날씨 요정이 왔습니다.
1: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2: 오랜만이에요.
0: 네, 보고 싶으셨죠?
1: 네.
0: 잊으신 거 아니죠?
1: 네. 일단 혹시 저희는 안 잊었는데 우리 네. 부스타분들 새로운 분들 많이 왔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한번.
0: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 인턴입니다. 신고합니다.
1: 네. 자 우리 작가님이 오늘은 그 정보를 아주 스페셜하게 주기 위해 똑순이 날씨 요정이 왔다고 하는데
0: 네.
1: 네. 똑순이 이거 뭐 닉네임입니까?
0: 아니요. 그렇게 똑똑하진 않지만 똑똑하게 해보겠습니다.
1: 좋아요.
0: 네. 그 저희 날씨 요정 선배가
1: 네.
0: 청 재킷을 입고 가야 된다.
2: 아.
0: 아니면 맞아요. 가죽 재킷을 입고 와야 된다.
1: 아, 근데
0: 잘 어울리나요?
1: 물어볼 게 있어요.
0: 물어봐
1: 주세요. 요정들 다 그러나요? 이제 한참 제일 더울 때 그분은 절대로 다른 거 안 입고 무조건 청 자켓, 청 바지 입고 오더라고요.
0: 멋있지
1: 세트,
0: 않나요?
1: 세트로.
0: 네.
1: 네.
0: 괜찮지 요정, 않나요?
1: 예쁘긴 한데 요정들 다 그럽니까?
0: 네. 그 어깨에 힘도 좀 줬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근데 이게 내일 날씨를 표현하는 거예요.
1: 아.
0: 일교차가 크잖아요.
1: 오케이. 네.
0: 그래서 이제 겉옷을 이렇게 입으셔야 된다.
1: 네.
0: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로 시작을 했고요. 또 부산은 30도까지 올라서 더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일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연차나 반차 쓰고 한가위 미리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1: 부럽다.
0: 부러워요? 네. 내일은 아침 18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29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는 맑고요. 토요일에 강수 확률이 60%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네.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네.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죠.
1: So tomorrow morning we'll start at 18 degrees, reaching all the way to 29 in the afternoon. It will stay mostly clear, and there is a 60% chance of rain this Saturday. So please keep this in mind when making your travel plans.
0: 네.
1: 왜 제가 이걸 읽고 있죠?
0: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그리고 네.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1: 수고했어요.
0: 아니요. 나 보내려고 하지 마.

0: 네네. 왜냐하면 올해가 바로 올해 낮이 밤보다 길었던 마지막 날이에요. 네. 네. 내일이 추분이거든요. 네. 추분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민수? 추분?
1: 추분. 네. 그 아 원고 잠깐만요. Autumnal equinox. 네. 네.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0: 네.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딱 같아지는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내일 이후부터는 밤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1: 좋아요.
0: 네. 그리고 오늘 부산 상호 소식 제가 짧게 전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기분 맑음 지느러미 이렇게 하더라고요. 봤어요.
2: 이거 누가 부탁했어요?
0: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시 이후에는 북한이 못 보거든요. 6시 이후에 뭐 봐야 되겠어요? 올스타 보셔야 되겠죠?
1: 네. 네. 상어 많이 봤잖아요 솔직히.
0: 맞아.
1: 네.
0: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어 표현도 한번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봄과 여름에 씨를 딱 뿌려놓고 열심히 일하고 가을에 이렇게 딱 수확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뭐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콧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 근데 왜 가을에만 수확을 해요?
0: 가을에 보통 수확을 하지 않나요?
1: 수확을 원래 뭐 학교에서는 맨날 하잖아요.
3: 예? 아니요, 아니요.
0: 학교에서 한다고요?
3: 아니, 뭐 곡물, 곡식 같은 거를 네. 이제 다 익어서 거둬들인다.
1: 그것도 그래서. 수학이에요?
3: 예.
0: 아, 지금 mathematics 얘기하는 거예요?
3: 아니에요. 수학은 학이에요. 네. 수학하는 거예요.
0: 맞아요. 수학.
1: 아, 확.
0: 네, 수학.
1: 아, I heard 수학.
0: 수학하다. 농작물을 거두다. 수확하다.
1: 네, 영어로 you reap what you sow. 네, sow는 씨를 뿌리다잖아요. 네. reap는 뭐 농작물을 거두다. 수확 할 때. 네.
0: reap.
1: 아, 수확이구나. 난 계속 수학? 네, 딸 수학 숙제 요즘 도와주고 있거든요, 제가.
0: 수확하다.
1: 네. 수확입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터 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1: The newly upgraded Busan Exa 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저희 그 날씨 요정 출연료 제가 좀 가져가면 될까요?
0: 안 돼요.
1: 네, 영어로 좀 많이 챙겨가는데 제가.
0: 안 됩니다.
1: 자, 우리 날씨 요정 인턴. 네, 우리 그 뭐 똑똑한 요정? 이름 뭐였더라? 똑똑정이?
0: 똑순이.
3: 똑순이.
1: 네. 오늘 너무 수고했고요.
0: 이거 주셔야죠.
1: 네, 좀 문자 많이 왔습니다.
0: 유익하다.
1: 사실. 네, 근데 이게 아 유익하다. 이런 느낌 원래 이거 이런 느낌 아닌데
0: 점점점?
1: 너무 유익해서 네. 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0: 유익한데?
1: 네 유익해요.
3: 네, 네 유익했어요.
1: 네 유익해서 사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0: 그쵸?
1: 네. 아, 네. 유익한데? 수고했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0: Bye.
4: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But you're not.
1: 생각이고. That's what you think.
5: 그건 네 생각이고.
4: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았어. 뭔 말인지 알겠지만은 그건 네 생각이고.
1: Welcome to 그건 네 생각이고. That's what you think.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that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could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on some very interesting topics and all the while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5: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나누고 영어도 배워보는 시간이죠. 부스타 여러분도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 뽑아서 올스타에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1: That's right. All right, let's get it.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5: 네, 오늘은 추석맞이 남편 밸런스 게임입니다. 뭐 남편들 네? 뭐 흉보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러지는 마시라.
1: 확실해요? 확실해요?
5: 야, 미수 벌써 찔리죠?
1: 사실 벌써 걱정되는데?
5: 자, 이러지는 마시라라는 의미로 오늘 준비했습니다.
1: 네.
5: 그러니까 서로의 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1: 그렇죠. 일단 미리 우리 대한민국 모든 남편 모든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네. So, 부스타들 뭐 일단 좋은 생각을 좋은 마인드세트를 먼저 주기 위해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w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추석? 네. 추석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뭐 for me it's big family gatherings, right? 뭐

0: grandparents, aunts, uncles, cousins, everybody under one roof having a good time.
1: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사실 그런 대가족 추석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다들 이제 가족 규모가 너무 작아졌잖아요.
0: 네.
1: 그리고 명절을 보내는 방식도 좀 많이 달라졌지요.
0: 맞아요. 저희 가족은 뭐 우리 가족하고 뭐 고모들 몇 명은 한국에 있는데 대부분 우리 사촌들 다 미국에 있고 네. 작은 아빠도 다 이렇게 미국에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추석 정도 이런 거를 잘 안 하니까 아예 없으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저희 와이프 가족 쪽 가보니까 네. 완전 거기 대가족이거든요. 오. So the first 추석 I spent with my wife's family 막 사촌들 다 오고 진짜 막 고모들 삼촌들 막 이모들 엄청 많이 만났는데 엄청 집안에 막 시끄럽고 막 재밌게 놀고 하니까 너무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1: 네.
0: But these days everybody's older. 그 사촌 동생들도 다 결혼하고 자기 추석을 가진다고 요즘 조용하거든요.
1: 맞아요. 네. 자기 가족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지죠.
0: 맞습니다. 네. And also in the past, you know, it's the moms and daughter-in-laws, 며느리, that often did most of the cooking. 자, 여러분 이거 옛날 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Long time ago. And as we mentioned, these days, families are more likely to share the work or just buy the ready-made food.
1: 네, 맞습니다. 요즘엔 뭐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대신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거나 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0: 네.
1: 특히 추석 당일 다음 날에 외식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0: 맞습니다. And in the past, the older generation usually took the lead during the holidays, but these days, 요즘은요, parents and the kids often make plans together and spend 추석 in their own way.
1: 그래서 요즘 추석은 가족이 각자의 방식으로 만나고 함께하는 명절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1: 아까 에브리데이 스타는 네. 이번에 좀 푹 쉬고 싶다고 하셨는데
0: 네.
1: 그래도 좀 이렇게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그림 같은 게 있어요?
0: 아 이제 날씨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1: 네.
0: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왜냐면 이제 제 스케줄이랑 와이프 스케줄이랑 뭐 엄마 아빠 스케줄이랑 요즘 저희 딸도 이제 3학년 됐다고 나도 할 거 많아 라고 하면서 네 막 플랜도 만드는데 그냥 우리 다 같이 딱 시간을 정해서 뭐 멀리 안 가도 되는데 뭐 같이 뭐 진짜 뭐 산책 가서 뭐 커피 뭐 한 잔 마시고 그냥 집 밖의 시간을 한번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네. 맞아요. 저도 간단하게 그냥 가까운 산 같은 데 잠시 다녀올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요.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0: 맞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밸런스 게임 추석 맞이 남편 밸런스 게임인데요. 자 우리 밸런스 게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모든 우리 부스타분들 중에 이렇게 남편들, 아빠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희한하게 왠지 오늘 뭐가 좀 공격이 살짝 올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Round 1. Which husband would annoy you more on Chuseok? A. He says he's tired, lies on the couch all day playing games. Or B. Eats every single chun you make while you're stuck frying them all day.
1: 추석날 더 짜증나는 남편은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누워서 게임하는 남편. B.S. 아내는 하루 종일 전부치는데 옆에서 낼름낼름 먹기만 하는 남편.
0: 작가님 혹시 우리 뭐 와이프랑 통화했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저의 공격 아니고요.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1: 네,
0: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캣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세그먼트 참여 가능합니다. As 언니 said, 참여하는 분들 중 2부에 문자 요정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언니는 어떤 쪽이 더 짜증납니까?
1: 둘 다 뭐 막상막하한데 저는 이건 뭐 막상막하도 아니고 막하막하죠.
0: 아, 진짜요?
1: 요즘 이런 분들이 어디 있나요?
0: 네.
1: 근데 저는 더 짜증나는 걸 하나 굳이 고른다면
0: 아 근데 언니 이 표정에서 너무 잘 보여요.
1: 아, 너무
0: 뭐
1: 화가 났나요?
0: 진짜 상상만 해도 뭐 짜증이 딱 예. 보이거든요. 어느 쪽입니까?
1: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누워서 게임하는 남편.
0: 근데 게임을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 왜 이렇게 더듬죠?
0: 살짝 들려서. 네. 근데 저도 A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그냥 뭐 common sense.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네.

0: 그러니까 이제 전 부치는데 옆에서 먹기만 하면은 얄밉긴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같이 있는 같이 거잖아요.
1: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아 이거 너 얄밉게 뭐 네.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언니 이거 뭐 영어로 표현 있죠. You have to read between the lines. 이 있는 말만 그대로 읽지 말고 거기 오. 뒤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남편이 아내가 하루 종일 옆에 전 부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맛을 봐주는 거죠.
0: 아, 네.
1: 아, 여기 소금 더 넣어야 돼. 아, 이게 소금 더 빼야 돼.
0: 맞아요, 맞아요. 그럼 네. 옆에 있으면 뭐 잔심부름 시킬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뭐 좀 갖다 줘 이렇게.
1: 같이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살짝 맞아요. 이거 trick question. 무조건 정답이 A입니다. You know, these days it's pretty rare to see the whole extended family together. So we asked, what do you miss most about Chuseok back in the day, right? And a couple people answered this question. Number one, 1번 답변은요. The whole family and all the relatives packed into one house, eating together and making a lot of noise. 이거 바로 제 답이었어요. 네, 온 친척이 다 모여서 와글와글 밥 먹던 이 풍경이 그립다고 답했습니다.
0: 네. 네. 2위는요. 기름 냄새 풀풀 풍기던 전부치기와 송편 만들기. 명절 전날 다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수다 떨면서 뭐 동그랑땡 부치고 송편 빚던 그 따뜻한 분위기가 그립다고 답했네요.
1: 맞아요. My mother-in-law, 우리 그 어머님요. 네. 네 와이프의 어머님. 그 뭐라고요?
0: 장모님.
1: 맞아, 장모님이죠. 맨날 그 까먹어요. 네. They have the 그 만두 만드는 기계. 집에 있어요.
0: 아 진짜요?
1: 네.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야 그 만두 피 만드는 거예요.
0: 아, 네. 피 만드는 기계.
1: 그거를 이렇게 덩어리 해가지고 네. 그 기계 툭 해서 뭐 엄청 큰 막 바퀴 이렇게 돌아가고 거기 한 몇 번 넣고 그 만두 피를 그렇게 만들어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꺼낸 지 오래됐어요. 네. 진짜 이제 보기 어려운 레어 아이템이고요. Number three. Getting a nice chunk of pocket money from your grandparents and relatives.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에게 두둑하게 용돈 받는 풍경. 나도 용돈 받고 싶다. 진짜. 네.
0: 맞아요. 이제는 뭐 받을 수 없는 나이가 됐잖아요. 네. 주는 나이밖에 안 됐으니까.
1: 맞아요. 우리 언니 언니는 뭐 예전 추석 풍경 중에 뭐 요즘 좀 특히 그리운 거 있습니까?
0: 저도 그냥 그 저희는 식구가 적어서 네. 엄마랑 언니랑 저랑 이렇게 저녁에 네. 또 뭐 오빠나 아빠도 같이 앉아서 송편을 만들었던 기억이
1: 핸드메이드 송편 맛있겠다.
0: 그 기억이 제일 저도 많이 남고 네. 그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어졌어.
1: 맞아요.
0: 없어져서 더 그리운 것 같아요.
1: 네. 네. 이미 저는 이게 그 오프닝에 좀 말 잠깐 했지만 저는 자는 거예요. 이 풍경 너무 그리워. 아니 왜냐면 이제 너무 바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하고 싶어서 하니까 네.
0: 아까 우리 그 누가 더 최악이냐고 물어봤었잖아요. 선플라우님이요. 둘 다 시댁으로 반품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 우리 또 에브리데이 스타 반품 당하겠는데요.
1: 네. 우리 부장님도 일을 혼자 하나라고 나한테 뭐라 그러는데 아 옛날 제가 고등학생 뭐 중학교 고등학생 때 네 당연히 지금은 당연히 도와야죠. 협해야죠. 여러분 너무 혼내지 마세요죠. 아시겠죠? 자 real quick 여기 영어 포인트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I need your help. 이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나 뭐 도움 필요해. 손이 필요해. 이거 영어 표현 몇 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an you give me a hand?
0: Can you give me a hand?
1: 네, 나 좀 도와줄래? 손 좀 빌려줄래? 라고 하는 거거든요. Can you give me a hand? 라고 할 수 있고 Can you lend me a hand?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0: Can you lend me a hand?
1: 맞습니다. Or 나 좀 도와줘. 뭐 Can you help me ou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0: Can you help me out?
1: 네. 뭐 나 좀 도움이 필요해. 나 도움 줬으면 좋겠어. I could use some help.
0: I could use some help.
1: 네. 말해주세요. 예, 남편들 무조건 투입할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 계속 혼날 것 같아서.
0: 알죠.
1: 네.
0: 말하기 전에 해야지.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1: 맞네. 일단 잘 배워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우리 진짜 벌써. 두둔이 calm down. 도와줘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지우지우 주주님도 와 만두 기계 대박. 진짜 레어템인가요? 근데 진짜 공장에서 쓰는 그 기계처럼 보이거든요.
0: 그러니까 그게 보통 집에는 잘 없죠.
1: 소리도 진짜 커다. Like the noise 딱 on 그 스위치로 꽝꽝꽝꽝 완전 공장 소리 만들어요.
0: 아유 그 기계가 있을 정도시면
1: 맞습니다.
0: 얼마나 힘들게 많이

0: 안 드셨겠어요.
1: 네.
0: 이제는 사드시는 걸로.
1: 맞아요. 그 마지막 우리 주주님이 AI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전이랑 튀김을 해주지 못하더니라고 하는데 이제 다들 하기 싫어서 이제 AI한테 맡기자. 그런 시대 분명히 올 겁니다.
0: 그 네. AI를 개발하는 분들이 아마 본인이 음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1: 와, 네. Good point. 네. 좋습니다. 여러분 keep sending in those messages.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Round 2. Which husband would you hate more? 아 이게 뭐 꼭 이렇게 남편 아 이렇게 알겠습니다. 공부들 할게요. 자, A, the stingy husband who freaks out over giving either side of the family even $10 in pocket money, or B, the show-off husband who throws money around in front of relatives and then says, "Oh, we're broke."
0: 참 이 더 싫은 걸 고르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자 더 싫은 남편은 양가 시댁 친정 할 거 없이 용돈 만 원도 아까워하는 구두쇠 남편 vs 친척들 앞에서 돈 펑펑 쓰고 생활비 없다는 허세 남편
1: 오늘 방송 내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방송 아닌데 네 작가님 아니 어제 그 원고대로 못한 거 그 나 때문에 저 때문에 아니라 그 한이 형 때문이었거든요. 그 상어 말에 꽂혀가지고 지금 살짝 작가님 복수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뭐 세그먼트 참여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와 이것도
0: 에브리데스타는 어느 쪽이세요?
1: 돈 주고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 무조건 하나 골라야 되면 네? 더 싫어하는 남편을 골라야 네, 되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 앞뒤 말이 안 맞으면 나 그것도 보기 좀 싫거든요. 네. 그래서 B인 것 같습니다.
0: B, 아,
1: 돈을 펑펑 주면서 나중에 뒤에 아, 돈 없어요. 너희 저희 힘들어요. 네. 분명히 그러면 뒤에가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 네. 어떻게 앞에서 돈을 막 그렇게 줘. 그렇죠.
0: 사실 돈을 펑펑 쓰는 게 사실 우리 가정경제에 너무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까
1: 네.
0: 싫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저는 곰곰이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 나이쯤 되면은 너무 인색한 사람은 별론 것 같아요.
1: What's 인색한 사람? 그게 무슨 뜻이죠? 그
0: 구두쇠. 그러니까 남한테 뭐 인정도 베풀기 싫어하고 뭐 돈도 뭐 이렇게 뭐 줘야 되는데 주는 거 싫어하고
1: 아.
0: 자기만한 구두쇠 같은 거예요.
1: 맞아요. 맞아요.
0: 거.
1: 그게 네. 아까 우리 그 단어 stingy 단어가 있습니다. 네. stingy. stingy 하다.
0: stingy.
1: 네. 근데 stingy라는 단어도 있고 영어로 frugal 하다 단어도 있거든요. stingy는 아 아니야. 싫어. 너무 아까워. 안 줘. 이게 stingy인데요. frugal은 좀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잘 아끼는 사람한테 frugal라고 합니다. 좀 똑똑하게.
0: 긍정적인
1: 네. 쓸 때는 쓰고 그래도 네네. 조금 아끼는 편이면 근데 똑똑해 확실히 이유도 있고 네네. 다른 사람에게 아 그분은 일단 뭐 뭐지 그 그래 돈 그렇게 뭐 아껴 써야지라고 생각 줄 수 있는 정도면 frugal이라고 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이 사람은 frugal하지 않고 그냥 주기 무조건 싫어요.
0: 사람.
1: 스팅지한 네네. 사람입니다.
0: 그러니까 저는 앞쪽이 더 싫어요.
1: 아 네. 그렇구나. 맞아 그것도 보기 싫죠.
0: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1: 네.
0: 잘 쓰기 위한 거잖아요.
1: 네.
0: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1: 네.
0: 너무 이렇게 하는 건 좀 네.
1: 일단 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는 분들 있을까봐 저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0: 아니 지금 이혼 숙녀 캠프 라디오 버전인가?
1: 우리 너튜브의 롤러맘님 요즘 그 좀 인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거 네 저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주주님도 와 그냥 오늘 질문 시댁 반품 세트 선물 세트인가요? 라고 하는데
0: 자,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 밸런스 게임 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1: 네.
0: 이러지는 말라고 하는 거니까요.
1: 네 너무? 이러지 말라 네. 그리고 절대로 민수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
0: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괜히 에브리데스타가 찔린 것 같은데요.
1: 아니,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저희 부스타들 뭐 같이 오래 생활 많이 했잖아요. 네, 혹시 자 아주 재밌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0: 네, 명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짜증 유발 남편 순위가 있습니다.
1: 왜 또 남편 밸런스 게임이니까.
0: 자, 오케이. 3위는요. 고부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시댁 편만 드는 남편. 아유 말 그대로 남의 편이죠 뭐. 네.
1: 아,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네. 왜 계속 이거 왜 계속 이놈을 해야 되지?
0: 하면 할수록 점점 더.
1: 자 number two, the husband who doesn't lift a finger while his wife is busy shopping and cooking.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까지 하나도 돕는 남편.

0: 하나도 안 돕는 맞아요, 남편. 맞아요, 맞아요. 네. 이 표현도 lift a finger. lift a finger 그러니까 손가락 직역하면 손가락을 들다라고 의미인데요. 이 자체도 안 한다. 아. 손가락 하나도 들지도 않다. 그만큼 어, 안 도움 된다 말이죠.
1: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런 아, 말 하거든요.
0: 그런 표현도 있군요.
1: 네. 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는요. 소파와 한 몸이 돼서 TV 보고 스마트폰만 보는 남편. 아. 아, 이게 제일 짜증난다고 답했대요.
0: 네.
1: 근데 있잖아요. 이건 남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중에 혼자 나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열받죠.
0: 맞아요. 네. 맞아요. 열받아요. 열 받겠죠. 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대신 let's flip it around. Then what makes a great husband during the holidays? 여러분 이건 저거든요. Number three. A husband who steps in and shields his wife from family drama and annoying comments from relatives. 명절의 이상적인 남편 3위는요. 고부 갈등이나 친척을 잔소리 중간에서 딱 차단해주는 남편.
1: 진짜요? 이거 에브리데이 스타라고요?
0: 노력합니다.
1: 그럼 한번 내가 해볼게요.
0: 네.
1: 내가 그냥 네. 이제 시댁 어른이야.
0: 네.
1: 아 이거 좀 국이 좀 짠데.
0: 아 그냥 드시죠.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1: 합격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신 이제 그렇게 말한 분한테는 네. 불화가 막 생기겠죠.
0: 아 그냥 드시죠. 네. 죄송해요.
1: 그거 봐요. 그거 아니, 봐요.
0: 누군지 어느 친척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2위는 네. 어떻게 됩니까?
1: 2위는 아내의 친정 방문을 배려하는 남편입니다. 처가 방문 시간도 배려하고 이 양가 선물이나 용돈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공평하게 챙기는 남편이 최고입니다.
0: 네.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혼자들이 명절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양가 방문 일정 조율이래요. 어디 먼저 갈 건지 네. 얼마나 오래 있을지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맞습니다. 네. Number one, a husband who helps with everything from cooking to doing the dishes.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같이 해주는 남편. 네, 뭐 이런 말 나오는 남편. I'll take care of the hard stuff. 아, 힘든 건 내가 할게. 너무
1: 네,
0: 자연스럽죠,
1: 맞아요.
0: 여러분. 이 말하는 맞아요. 거. 왜냐면 자주 하거든요.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요. 아, 힘든 거 내가 할게.
1: 네, 네. 저 하루 엄마한테 확인해 보는 걸로. 그러면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는 스스로 네. 어떤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0: 저는 뭐 그래도 가끔씩 뭐 핸드폰 볼 때도 있고요. 네. But I think I'm more of the 뭐냐면 여러분 저도 좀 생각이 있거든요. 남 좀 똑똑한 편입니다. 저. 나 뭐 믿기 어렵겠지만. 네.
1: 좀 아까 그 제가 말했잖아요. 아, 국이 좀 짠데라고 했을 때 반응 있잖아요.
0: 네. 네.
1: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두둥님이 그렇게 하면 아내한테도 혼난다고 지금.
0: 네. 그냥 드시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장모 뭐지 그 장모님이었어요.
1: 예를 들어서 뭐 아니 그러면 아 두둥님 정확하시네요.
0: 네.
1: 아내가 이렇게 말할 거래요. 그럼 네. 내가 뭐가 돼?
0: 맞네요. 저 뒤를 생각 안 하고 앞에만 보고 가는 남자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 아 어쨌든 우리 에브데스타는 노력하는
0: 맞아요.
1: 남편이다.
0: 노력이 네. 중요합니다.
1: 자 옆에서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0: 네 부탁할게요.
1: 해서는 안 되는 거. 네.
0: 자 그러면 뭐 명절날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내가 할게. 자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Oh, I've got this.
1: I've got this.
0: 네, 뭐 I've got it라고 할 수 있고 내가 할게. 아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죠. 내가 처리할게. I'll take care of it.
1: I'll take care of it.
0: 내가 그거 할게. 내가 잡을게. Let me get that.
1: Let me get that.
0: 아 그리고 진짜 아마 이 말 나오면 그냥 모두 행복을 주는 이 멘트. Sit back, I'll do it.
1: Sit back, I'll do it.
0: 아 쉬고 있어.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yeah. 너무. 자연스럽죠 이렇게 하는 말.
1: 예.
0: 자주 하는 말이라서.
1: 아 이번 명절에는 네.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뿐만 아니라 모든 남편분들이 이 말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0: That's
1: 네.
0: right. 우리 선플라워님이 아내분이 듣고 계십니다. 진실 말을 말씀하세요라고 하는데 여보 말하지 마. 혹시 듣고 있으면 말하지 마. 알겠지? 자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자 다음으로 오늘의 EPQ 갑시다.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1: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이지피지 퀴즈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0: That's right. So many great prizes we're giving out in EPQ.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correc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1: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0: 사랑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 또 노래 짧게 나가는데요.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가 외칠 때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1: 자, 051-744-6601 051-744-6601 지금 전화 주세요. 타임 포 퀵 송 브레이크. 코리스가 부릅니다. 아사히.

0: All right, let's get it. 오늘의 도전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0: 김성진님 반갑습니다. Welcome, welcome. 네. 오늘의 EPQ 도전자가 됐습니다. 지금 How do you feel right now? 지금 기분 어때요?
2: 아, 지금 약간 꿈 같아요.
0: 꿈 같아요?
2: 오? 네.
0: 아, 일단 뭐 퀴즈는 뭐 영어는 이미 잘 하고 알고 있으니까 뭐 그냥 일단 뭐 저희랑 통화해서 뭐 혹시 저랑 통화해서 기분 뭐 이렇게 좋은 겁니까 혹시?
2: 아 맞죠. 민 선배님 너무 영광입니다.
0: 네. 어, 선배라고 부르니까 어,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1: 꿈속에서 나 만날 우리 민순이.
0: 아 진짜. 네. 아까 너무 남편 공격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조금 메이크업을 하는 거구나. 자 성진님 오늘의 EPQ 도전자 됐는데요. 새 네. 아주 쉬운 문제를 다 맞추면 선물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2: 네.
0: Are you ready?
2: Yeah, I'm ready.
0: 아, yes. I don't think so. Are you ready?
2: Yeah, I'm ready.
0: All right, let's get it. 첫 번째 네. 문제 나갑니다. 네. All right, question number one. Listen to the sentence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이제 알맞은 답변은 빈칸 채우기입니다. He be happy. 자, 초이스가 네 개입니다. A He am happy. B. He is happy. C. He are happy. Or D. He be happy. 정답은요?
2: B. He is happy.
0: He is happy.
1: 예.
0: 맞습니다.
1: 1단계 맞추셨고요. 예. 올스타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0: That's right. 정답은 B.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 네, 뭐 he, she, it, is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자, congratulations on the coffee coupon.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는데 뭐가 걸려 있죠?
1: 네, 2단계 퀴즈에는 치킨 세트가 걸려 있습니다.
0: 야.
1: 우리 부스타들도요 같이 문제 듣고 푸셔가지고
0: 네. 네,
1: 글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또 선물 드릴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자, 성진님, are you ready for question number two? 준비됐습니까?
2: 네, 준비됐습니다.
0: Here we go. The following question is about relative pronouns. Choose the correct sentence. 네, 맞는 문장을 고르주시면 됩니다. A. The woman which lives next door is a singer. The woman whom lives next door is a singer. C.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singer.
3: 자, 이거는 살짝 조금 우리 작가님이 살짝 조금 이렇게 단계 이게 난이도를 확 올렸네요.
0: 네. 네. 자 일단 뭐 성진님 좀 이 감이 옵니까?
2: 네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0: 네. 자 이거 관계 대명사 이게 문제잖아요.
2: 네.
0: 그래서 일단 which이나 whom이나 who에 이게 문제인데 다시 choice를 세 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A. 네. The woman which lives next door is a singer. B. The woman whom lives next door is a singer, or C,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singer.
1: 자, 정답은요?
2: 정답은 B 하겠습니다.
0: B인 것 같죠? B인 것 같다라고.
1: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고.

0: 제가 살짝 걱정을 했거든요.
1: 일단 언니가 걱정했대요.
0: 네. 그러니까 민수가 이제 잘 왜 그런지 알아요.
1: 왜냐면 이 후 하고 훔 발음이 살짝 조금 비슷해서 자, 비는 훔 끝에 음짜리 M 들어가는 단어고요. C가 네. M 사운드 없는 그냥 후거든요. 우리 성준님 일단 그거라고 생각하고 B라고 고른 거죠?
2: 아, 네, 제가 헷갈렸나 봐요.
1: 아, 맞아, 헷갈렸어요. 네. 봐봐, 봐봐, 봐봐. 정답은요? 정답은요?
2: C, the woman who.
1: 죄송해요, 잘못 쳤는데. 너무 빨리 쳤다.
0: 아니, 아까 에브리데이스가 갑자기 훔 하고 너무 강조를 하셔가지고.
1: 네, 아, 혹시 제가 잘못 네. 읽으면 안 되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맞습니다.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singer. 이 woman은 사람으로 who를 사용하거든요. Who가 lives에 주어진 셈이죠.
0: 네. 주어?
1: 네, 주어. 네. Sorry, 주어 주인이 아니고 주어인 네. 셈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맞췄으니까 뭐를 드리죠?
0: 네, 커피 쿠폰에 치킨 세트까지 쏘겠습니다.
1: 이야, 축하드립니다.
0: Congratulations.
1: 네.
0: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맞추셨어요.
1: 맞아요. 우리 부사분들 네. 잘하시네요. 민수 잘못이다라고 딱 말해주네요. 자, 성진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남았습니다. 이거 맞추면 뭐 드리죠?
0: 예, 세 번째 문제까지 맞추시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예, 있습니다.
1: 지금 느낌은 지금 기분 어때요, 성진님? How do you feel?
2: 이게 정말 예, 꿈인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1: 아, 계속 꿈속에 있네요. 네. 네. 자, 꿈 있는 거 좋긴 좋은데 이제 집중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네. 성진님. 자, question number 3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자,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대화를 듣고 네, 정답 문제 맞추면 됩니다.
0: How was your Chuseok holiday?
1: Oh, it was great. I ate a lot and we had a blast. 자, 문제는 이겁니다. What does we had a blast mean? 이 표현 we had a blast 뜻이 무엇입니까? A. We had a terrible time. B. We had a lot of fun. Or C. We had a lot of work. 자, we had a blast. 성진님, 이건 무슨 의미의 표현입니까? A, B, C. 정답은요?
2: 정답은 B, we had a lot of fun. 우와,
1: 살짝 뒤끝에 목소리 we had a lot of fun. 조금 살짝 좀 쉐이킹 들렸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확실합니까?
2: 한 97% 정도?
1: 와, 97%? 뭐, 그전은 뭐, 그냥 무조건, 네. 네, 이거 맞다고 생각하네요. 왜냐면, 맞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3단계까지 맞추셔서 올스타가 커피 쿠폰, 치킨 세트,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쏘겠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성준이. Congratulations. 네. 역시.
2: 감사합니다.
1: 네, 마지막, we had a blast. 여기서 a blast라고 하면 너무 재밌었다라고 네, 표현하는 그 expression이거든요. 자, 성준이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네,
1: congratulations.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꿈 같은 지금 방송 같이 출연하고 있으니까 성진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제 뭐 내일 모레면 이제 추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추석에 메시지 혹시 있으면 네 혹시 뭐 부탁할 수 있을까요?
2: 아 우리 민선배님 포함한 모든 올스타 제작진 분들 그리고 올스타 시청하고 계시는 올스타 여러분들 전부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아이고
0: 고맙습니다.
1: 말도 너무 예쁘게 네.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성진님 congratulations to you and happy 추석 okay?
2: 네 감사합니다.
1: 네,
0: 네 고맙습니다.
1: 역시 자 congratulations to our winner today 성진님 and that was it for today's EPQ. 자 여러분 아쉽게 우리 1부 이제 마무리해야 되고 우리 언니한테도 빠이 해야 되잖아요.
0: 네 사실 제가 있잖아요 네. 정말 숨길 수가 없었나 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갖고 이번 주에는 그냥 말 안 하려고 했는데
1: 네.
0: 제가 장염 이슈가 있어가지고
1: 아 맞다
0: 오늘 좀 굉장히 힘이 없었거든요.
1: 그거 요구르트 드링크 네. 많이 마셨어요?
0: 아니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너무 신나게 방송을 못한 것 같아서요.
1: 아니에요.
0: 추석 연휴 잘 쉬고 네. 우리 부스타들도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고요. 또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저처럼 장염 이런 이슈 없도록
1: 아이고.
0: 예, 해서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1: 네, 우리 언니도 몸 잘 챙기시고요.
0: 네.
1: Happy 추석 to you.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네, 우리 다음 주에 언니의 쾌변을 기원하면서 일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y Cordis, 아사히. We'll see you at 7 o'clock.

0: more Rinks of the World. BEFM, Busan, Yeongwangsa.
1: 한국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호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5: 우리가 부산입니다.
2: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7: 고수익에 원금보장?
6: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8: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The time is now 7 o'clock.
10: 부산 아지매.
11: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10: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라 합니다. 배울 준비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1: 오이소 보이소
10: 영어 하이소.
12: 와우, it's already 7? I didn't even realize because I was so busy working.
10: 민대리,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야? 아니, 도대체 누가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킨 거지?
12: I told you it would be hard for me to finish all this work today, but you insisted that I had to finish it.
10: 아, 네, 내가? 아, 그러면 오늘 저녁은 이 어니 부장이 쏜다, 쏜다, 쏜다! 자, 여러분, 다들 먹고 싶은 거 골라보세요.
12: 오, oh, I'm starving right now. I'm going to eat everything in the delivery app.
10: 여러분, 자, 김 대리, 박 과장, 이 대리도 다 맛있는 걸로 골라봐요.
13: 부장님, 진짜죠? 아, 너무너무 좋아. 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되는 거죠?
10: 네네, 그래요. 다 먹어요. 자, 다들 골라봐요.
13: 우와, 대박, 대박. 뭘 먹지? 아, 보자, 보자.
12: I want to have pasta and pizza, so everyone else can choose something different from what I'm having. That way, we can order a variety of dishes and try different things.

0: 그럼 난 얼큰하게 전골을 시킬까? 어? 그런데 부장님은요? 부장님은 왜 안 고르세요?
1: 아, 뭐 나는 갑자기 요새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좀 속도 더부룩하고 그러네요. 머리도 좀 띵한 것 같고. 아, 뭐 부담 없이 골라요.
2: Oh no, I'm so sorry to hear that. How about walking it off?
1: Walking? 아니 민대리 잠깐만, 배달앱으로 바로 시키면 되는데 지금 나보고 walking, 걸어서 가지고 음식을 픽업해 오라 뭐 이 말이에요?
2: Oh no, no, no, no. How about taking a short walk and getting some fresh air?
1: 프레쉬. 아니 그래, 뭐 배달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걸어서 픽업해 오면 신선, 프레쉬는 하겠지. 그래도 내가 밥까지 사는데 픽업도 하는 건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이거? 오늘 밥 사는 거 취소, 그냥 취소, 다 취소.
0: 아, 부장님.
3: 오늘 배워볼 표현, 바람 좀 쐬고 와, 영어로 뭐라고요?
2: Walk it off.
3: Walk it off.
2: 정신적인 충격, 화, 스트레스를 털어내기 위해 바람을 쐬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Get some fresh air 또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나 바람 좀 쐬야겠어. I need to get some fresh air. 같이 바람 좀 쐬고 올까? How about getting some fresh air?
3: 부산 아줌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바람 좀 쐬고 와, walk it off.
2: Walk it off.
3: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2: See you tomorrow.
4: 아,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5: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6: 맞다. All Star.
4: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6: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4: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6: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7: 선물 받고 골라듣고 참여하는 재미.

0: Time to level up our small talk game. And for that, as always, we have Minju Sam joining us for another episode of EB Touching and Small Talk. 안녕하세요, Sam.
1: 안녕하세요.
0: 네, how are you?
1: 반갑습니다. I'm great.
0: Good to hear. Yeah. 자, 일단 우리 Sam 오자마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두둥이 물어봅니다. 민주 Sam! 상어 자만추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1: 그리고 민수가 옆에서 얘기했어요. 자만추가 뭔가요?
0: 아니 진짜 뭐예요? 무슨 줄임 말이에요?
1: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0: 그게 자만추예요?
1: 아닌가요? 저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0: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추구? What does that mean?
1: 원한다. 뭐 좀... 네. 지향한다.
0: 아, 그러면 쉽게 말하면 그냥 상어 만났어요, 보러 갔어요, 그 말이죠?
1: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라고 하시네요, 너구리님. 저 상어는
0: 이거 다 다르잖아. 네.
1: 자만추는 아니고 저는 네. 보러 일부러 갔습니다.
0: 아, 일부러.
1: 북항이 봤어요.
0: 네, 그때 뭐지 사람 너무 많았어요?
1: 많았습니다. 야, 너무 많았고 네. 그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햇볕 때문에
0: 몇 시에 갔어요?
1: I think it was like 11-ish.
0: During the day.
1: Yes.
0: 오, 왜냐면 여섯 시 이후로는 아예 그냥 뭐 포기하세요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1: I see. 네.
0: 어, 11시 갔는데 안 보였다. 근데 뭐
1: 뭐 검은 거 이렇게 떠다니는 거 잠깐 본 것 같기도 한데.
0: 네.
1: 영상으로 봤어요.
0: 네. 영상 그렇죠. 저희도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요. 진짜 크더라고요.
1: Yeah.
0: 3 meters in length, right?
1: 네. 맞습니다.
0: 어, 일단 두둥님이 맞아요. 뭐 pursue, chase, meet naturally 이라고 하네요. 아까 그럼 자만추 자연스럽게 만남을
1: 추구.
0: 추구하다.
1: 어, 영상 나오네요, 지금.
0: 네. 어,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자, 방송을 합시다, 근데.
1: 네.
0: 아닙니다. 뭐 well, thank you so

0: so much for coming in. Mm-hmm. Well, Sam, you usually have a question you want to ask me, right? 네.
1: No.
0: 아니네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되네요.
1: Yes, please.
0: Minju, I have a question.
1: Uh-huh.
0: When you go out to eat with friends, do you usually split the bill? 네.
1: Usually split the bill.
0: Okay.
1: 네, 요즘 저는 I feel like that's pretty common these days.
0: It is.
1: 맞죠? 네. 친구들끼리 만나면 각자 먹은 만큼 내거나 아니면 똑같이 나눠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I think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long time ago. 왜냐면 그때 진짜 아니야 내가 낼게 알았어 그럼 다음에 내가 낼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 부담을 이제 덜 주려고 그냥 각자 계산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Mm-hmm. 그렇죠?
1: Yeah, but I think it's still pretty common in Korea for the older person to pay for the meal.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0: 네.
1: 나이 차이가 좀 있다거나 아니면 선후배끼리 만나면 이 나이 많은 사람이 내가 먼저 살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0: 네. Yeah, but I mean, in America though, 네, 이제 각자가 먹는 거에 내는 게 I think it's more, that's more common, right?
1: Yeah.
0: 네. But because 뭐 계산대 앞에서 이렇게 서로 카드 내밀면서 아니야, 내가 낼게, 됐어, 내가 낼게 하는 모습도 뭐 아직도 좀 흔하긴 하죠, 그렇죠?
1: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Sometimes paying the bill turns into a competition.
0: 맞아요.
1: 경쟁이 됩니다.
0: 살짝 좀 근데 진짜 꼭 내가 사야 되면 거기 앞에서 막 내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중에 잠깐 화장실 가는 척하고
1: 미리 결제
0: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일단 노하우 메모해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네. 근데 서로 밥 사겠다고 뭐 싸우는 거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네, 이제 많이 보는 그 일인데 근데
1: 맞습니다.
0: 좋은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0: Right? 네.
1: Yeah.
0: 네. 저는 뭐 저 드릴 자신 있습니다.
1: 아, 진다고요?
0: 네.
1: 싸움에서.
0: 저 줄게요.
1: 오케이.
0: 뭐 산다 하면 뭐 내가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기 자연스럽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1: Yeah.
0: 네. 뭐 you can pay. I don't mind. Right? 네.
1: All right. But as I mentioned earlier, splitting the bill is very common these days.
0: Mm-hmm.
1: 요즘 꼭 누가 사는 게 아니라 각자
0: yeah.
1: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나눠내는 것도 정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0: 근데 은근히 그 영어로 하는 게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 Yeah, exactly.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0: 오케이, okay, 좋아요. 자, 그럼 주제. 오늘의 주제. Splitting the bill. 계산 나눠서 하기. 아주 useful한 expression들 많이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그럼 small talk expression 어떻게 됩니까?
1: 첫 번째 표현은요. Let's split it three ways.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눠서 내자. When you say let's split it three ways, it means the three of you are splitting the total bill equally.
0: 네, equally.
1: Yeah.
0: 네, 그게 중요한 파트죠.
1: 맞아요. 여기서 split은 나누다라는 뜻인데 식사 후 계산할 때 split the bill이라고 하면 뭐 더치페이 하다라는 뜻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0: 네.
1: Right?
0: Mm-hmm.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let's split the bill. 뭐 우리 나눠서 내자.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1: 맞아요. 그리고 뭐 무슨 계산인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선 the bill 대신에 그냥 let's split it. 이렇게 우리 나눠내자. 이런 표현으로 쓰실 수 있는데 오늘 비법에는 뒤에 three ways가 붙었습니다.
0: 네.
1: Let's split it three ways.
0: Mm-hmm.
1: 말 그대로 세 부분으로 라는 뜻인데요. 총 세 명이 금액을 똑같이 나눠서 내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0: 그러면 뭐 사람 수에 따라 그냥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명이면 let's split it four ways.
1: Mm-hmm.
0: 이렇게.
1: Yeah, let's split it two ways, three ways, four ways.
0: Okay.
1: 이런 식으로 숫자 플러스 ways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1: Mm-hmm.
0: 자, 그럼 둘이 정확히 반반 내고 싶다면 뭐 그러면 two ways 말고 뭐 다른 표현 있습니까 혹시?
1: Sure. 뭐 그럴 때 간단하게 let's split it 50-50.
0: 50-50.
1: 우리 반반 내자.
0: 네.
1: 사실 뭐 돈뿐만 아니라 뭐 어떤
0: 네.
1: 걸 반반 나눌 때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0: 맞아요. 저 옛날에 저희 동생이랑 음식 갖고 싸울 때 50-50, right? 이렇게 딜 했죠. 네.
1: Yeah.
0: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계산서가 이게 $100 나왔으면 그 50-50가 진짜 말대로 $50, $50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여기서 each도 알아두시면 유용한데요. It's $50 each 하면 한 사람당 $50야. 실제 정산할 때 바로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근데 이거는 50-50는요. 이렇게 뭘의 확률 대해서도 말할 때 이 표현들 자주 쓰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일단 뭐 오늘 방송에서 민수가 뭐 화낼까 안 낼까? Huh? I don't know. 50-50.
1: Yeah.
0: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뭐 그러면 then if we're splitting the bill, right?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나는 뭐 샐러드만 먹었는데 옆 사람이 스테이크, 뭐 디저트까지 먹었다면 그러면 이 표현 쓰면 안 되잖아요.
1: You might
0: 그렇죠?
1: not want to yeah, split it equally.
0: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각자 먹은 만큼 쎄. 뭐,
1: 그렇죠.
0: 네.
1: 기분 상합니다. 이럴 때.
0: 네. 그럴 때는 일단 확실히 이제 계산 나눌 때 뭐 let's split the bill 50-50. 웃기시네. I only had the salad.
1: Yeah.
0: 뭐 이렇게 꼭은 말하세요.

0: 여러분. 네, 이럴 때는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1: 맞습니다.
0: 네. 일단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영어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1: 맞아요.
0: 네.
1: 돈 앞에서 영어가 원래 빨리 늘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오늘 첫 번째 표현입니다. Let's split it three ways.
0: 맞습니다.
1: 사실 똑같이 나눠서 내자.
0: 네. 자,

0: absolutely incredible.
1: I can tell.
0: Okay. Okay, Sanwan, this bill, let's see, it's $100. Okay, Minju, let's split it 50-50.
1: What? My salad was $15.
0: 아, 그럼 계산이 너무 어려워. That's too much calculating. Splitting is easier.
1: Well, then I should have eaten half of your steak.
0: Oh, there's still some left.
1: Where?
0: A little too late. Sorry. 자, 50-50, please.
2: 아니, 얄미워요, 진짜.
3: 아니, 왜 얘를 계속 사귀면서 다녀요? 나 같으면 그냥 끊었겠다.
2: 네. 끊으려고요 이제.
3: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yeah. 민주쌤 fault입니다. 계속 이런 친구랑 다니니까
2: 어울리지 말아라.
3: 네 맞습니다. 우리 두둥님이 화낼까 안 낼까는 50-50가 아니고 100이라고 하네요.
2: 아,
3: 네.
2: 매일매일 화내시니까요.
3: 아, 뭐 화내라고 하기보다 뭐 가족들끼리 뭐 고함 지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부스타분들 음식 말 나오자마자 두두님 아 스테이크 먹고 싶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 Let's split it three ways 였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은요. Can we get separate checks?
3: 아, 이것도 진짜 아주 yeah. 잘 쓸만하네요. Mm-hmm. 이 표현.
1: 각자 계산할 수 있을까요? This yes. is what you say when you want to pay separately at a restaurant. 식당에서 이제 각자 따로 계산을 하고 싶을 때 이번엔 친구끼리 말하는 게 아니라요.
3: 네.
1: 식당 직원에게 계산서를 따로 달라고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3: 맞습니다. 자, 그리고 mm-hmm. 여기서 이 check 이 단어 check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Mm-hmm. 우리가 보통 계산서 하면 뭐 bill 생각나잖아요. Mm-hmm. 근데 미국 시장에서 check도 네 정말 흔하게 씁니다. 그래서 can we get the check please? 뭐 계산서 좀 주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따로 쓰니까요. 이게 mm-hmm. 복수형으로 can we get separate checks? Mm-hmm. 이렇게도 하는 거죠.
1: 맞습니다. 그리고 굳이 check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간단하게 can we pay separately? 저희 따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도 정말 자연스럽죠.
3: 네, yeah.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비법하고 차이도 좀 있잖아요. Mm-hmm. Right? Let's split the bill. 우리 계산을 나눠서 내자. 근데 이거는 각자 내는 거라서 can we get separate checks, mm-hmm. right?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이 똑같이 나누고 싶다면 let's split it three ways. 뭐 혹은 can we get separate checks 하면 계산서를 아예 따로 주세요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3: 네. 자, 우리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지유님이 외국에서도 개별 계산이 가능한가요? Exactly. 그래서 mm-hmm. 특히 미국에서 뭐 고등학생 때부터 이 말 진짜 식당에서 자주 쓰는 건데 친구들끼리 많이 밥 먹으러 yeah. 가잖아요. Mm-hmm. 뭐 학생 때 뭐 돈이 어디 있어요, right? 내가 쏠게 막 이렇게 말 자주 못했으니까 각자 먹을 것만 계산하는 거는 can we get separate checks 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can we get separate checks 이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Excuse me, can we get separate checks?
0: Oh, 맞아. Yes, separate checks, please.
1: Wait, 민순아, why is the dessert on my check?
0: 아까 먹었잖아, you had one bite.
1: One bite?
0: Yeah, that still counts.
1: Well, then give me the rest of it.
0: Well, I already ate the rest of it. 나 다 먹었는데.
3: 그리고 쌤 너무 늦어. 먹을 때 막 계속 먹어야죠.
2: 이런 애들 진짜 별로네요.
3: Can we get separate checks? 네, 잘 배웠습니다. Alright, 그럼 세 번째 마지막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마지막 표현입니다. Just send me your share later.
3: 어?
1: 내 몫은 나중에 보내줘. You can say this when you pay the whole bill and your friend pays you back later.
3: 네.
1: 여러 명이 같이 식사를
3: 그쵸?
1: 했는데
3: 네.
1: 한 사람이 일단 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정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3: 네. 그리고 당황하면서 네가 사주는 거 아니었어? You weren't buying?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2: 민순이보다 더 심하네.
3: 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 share, right? Your share인데 share 하면 보통 뭐 공유하다 이 동사로 많이 쓰는데요. 명사로는요, 아까 말했듯이 이게 자기에게 뭐 해당하는 부분, right?
2: Part죠.
3: 네, part uh-huh. 됩니다. 그래서 your share, right?
2: Mm-hmm.
3: 너의 뭐 발음 뭐래? 목. 목 이거 어렵다. 너의 목 이목 아니고 이거
2: 다
3: 목,
2: 알아들으시거든요.
3: 밑에.
2: 기육시옷.
3: 네, 기육시옷. 그 목. 그래서 뭐 just send me your share later. 뭐 네 목 나중에 나한테 보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돈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how much is my share?

0: 은 얼마야? 그리고 또 실제 대화에서 사실 정말 자주 쓰는 표현으로 How much do I owe you? 나 얼마 보내면 돼? 뭐
1: 맞아요.
0: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1: 이거 진짜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막 How much do I owe you? 나 너한테 얼마 주면 돼? Right? 이렇게. 근데 이 말을 꺼내야지 친구지, 그렇죠?
0: 그렇죠.
1: 네, 이 말 안 꺼내는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0: 먼저 좀 꺼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 맞습니다. 뭐 How much do I owe you? 이 말 먼저 꺼내고요. 네, 꺼내면 좋은데 혹시 그런 친구가 아니면 네 send me your share 네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0: 맞습니다.
1: 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연결하면 뭐 I'll get it. Just send me your share later. 아 내가 일단 돈 낼 테니까 너의 목 나중에 보내줘.
0: Yeah, just send me your share, your part. 뭐 네. 이 몫을 나중에 보내줘. 이렇게 짧게 얘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1: 왜냐면 요즘 우리 폰으로 이렇게 바로 송금하니까 아주 네
0: 너무 편하더라고요.
1: 말 나오기 전에 이거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에티켓인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1: 네.
0: 그래서 my share, your share, 내 목, 네 목. How much is my share? I'll send you my share. 보내줄게.
1: That's right.
0: 오늘의 표현이었죠. Just send me your share later. 네. 이 몫은 네. 나중에 보내줘.
1: Alright, so just send me your share later. 자,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let's have a listen.
0: I'll get it. Just send me your share later.
1: 아, 진짜? 꼭 내야 돼? 아, 알겠어. How much do I owe you?
0: $30.
1: 아, 알겠어. Got it. Sending it now. Shoo.
0: Wait, you sent me $25.
1: 아, 민주 그거 몰라? $5 friend discount.
0: Friend discount?
1: 아, 친구잖아.
0: Not anymore.
1: 아, 좀 할인해줘.
0: Yeah, I'm sorry. 민순이 is not coming back.
1: 네, 민순이 다음 주로 와. 참다 오늘 진짜 진상이었어요 민순이. 자, 잘 배웠습니다. Just send me your share later. 네. 자, 왜냐면 특히 왜냐면 친구들끼리는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잘 챙겨주는데
0: 뭐
1: 가끔씩 조금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돈 보내줘야 되는데 or 이렇게 따로 냈으면 좋겠는데 right? 그래도 일단 그냥 뭐 한국어로도 뭐 친구를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좀 재미로 영어로 이렇게 한번 꺼내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진짜 내 마음이 yeah. 돈 냈으면 좋겠는데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영어로 하니까 좀 재밌게
0: 좀
1: 하네.
0: 덜 민망하고요.
1: 그래. Exactly, right?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1: Let's split it three ways.
0: 셋이 똑같이 나눠서 내자.
1: Can we get separate checks?
0: 각자 계산할 수 있을까요?
1: Just send me your share later.
0: 이 몫은 나중에 보내줘.
1: 네, 맞습니다. 아, 우리 부사분들도 오늘 민순이 진짜 네 우리 두두님이 손절하자.
0: 근데 오늘 Winter is Coming 님 진짜 열심히 복습하고 계시거든요.
1: 네.
0: 문장 계속 읽어주고 계신데.
1: 네. 근데
0: 칭찬 없나요?
1: 칭찬 있어. Winter is Coming 님. 이런 모습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좋아요. Winter쌤,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Happy 추석 to you, okay?
0: Oh, yeah, happy 추석.
1: 네. 자, 여러분 time for a quick song break. 나얼이 부릅니다. 바람 기억.

0: 여러분 잘 들었어요?
1: 아우.
0: 네.
1: 문자 요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0: 우야. 나을. 야. 나을 형아의 발음 기억 아니었고 신민수의 발음 기억 있습니다. 여러분
1: 그래서 잘. 얼굴 터질 것 같은데요?
0: 진짜. 네. 네 여러분 저 진짜 와. 진짜 부르고 있었어요.
1: 네.
0: 네.
1: 한 소절만 해주세요, 민수.
0: 네. 아. 안 되겠어, 안 되겠어.
1: 너무 열창했어요. 네. 도둑님, 자, 도둑님 네. 문자 이거 뭐죠? 나얼은 모르겠고.
0: 읽어주세요. 나얼은 모르겠고.
1: 나얼은 모르겠고 얼큰하다고. 얼큰하다고.
0: 아, 우리 어리 형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저 그 이 스토리 우리 부스타분들 잠깐 여러분 덕유산 갈게요.
1: 네. 저,
0: 오랜만에 더위상 갑니다. 그렇죠.
1: 네. 네.
0: 저 브라운 아이즈 진짜 좋아해요.
1: 아 두둥님이 네. 이 노래 부르다가 화장실을 가셨다고
0: 네.
1: 힘드셨나 봐요. 그리고 민수 오늘 주름 너무 많이 생겨서 리프팅하고 주무시라고
0: no.
1: 네, 케어까지 해주셨습니다. 두둥님이.
0: 네.
1: 네.
0: But I love Brown Eyed Soul. 완전 팬입니다. 저. 네. 네. 근데 I went to their concert. 백스코에서 한번 옛날에 네. 옛날에 콘서트 갔는데요. 그때 지금 와이프인데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였죠.
1: 아, 깜짝 놀랐어요.
0: 네.
1: 아, 지금 와이프인데라고 해서 저 지금
0: 네.
1: 어, 저 지금 심장...
0: 지금의 와이프 오케이. 그때는 여자친구.
1: 오케이. 전 여친.
0: 네. 아니요. 뭐 아, 맞아. 전 여친.
1: 네.
0: 네.
1: 네.
0: 현재
1: 네.
0: 와이프 네. 된 전 여친.
1: 네. 네.
0: 데리고 콘서트 갔는데
1: 네.
0: 뭐 와이프한테 이게 뭐 좀 이렇게 해 주려고

0: 뭐지 그뭐 enjoy the country 해주려고 제가 더막 엄청 막 열광하는 게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허리야, 야비야, 맞죠? 과음질로 막 있었거든요. 그때 와이프 엄청 부끄러워했대요. She was so embarrassed.
1: 하지만 네. 뭐 부스타분들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늘 네. 봤기 때문에.
0: 그렇죠. 네. 부끄럽지 않죠.
1: 부끄럽지 않아요. 가족이니까. 자랑스러워요.
0: 네, 우리 가족이니까. We're family.
1: 네,
0: right?
1: 좋습니다. 일단 우리 오늘 올스타 잉글리시 등수 소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달진님 축하드립니다. 우와.
0: 달진이도 보니까 진짜 1등이네요.
1: 네, 달진님 right? 1등.
0: 네, 네, 처음입니다.
1: 맞아요, 달진님 처음 1등했어요.
0: 자, 네. 달진님 딱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왜냐면 이제 매일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1: 맞아요. 네. 그러면서 빨리 한가위 연휴가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일 안 가고 싶다고. 네.
0: 어떻게?
1: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2등은요, 계속 있으시죠? 낙지연이님 축하드립니다.
0: 분명 있을 거예요.
1: 있겠죠?
0: 네.
1: 네, 지금 저희 선배 없다고 가신 거 아니죠? 낙지연이님 있으면 네, 뭐 댓글이라도 하나 남겨주세요, 빨리. 네, 보고 싶어요. 자, 3등은 우리 햄찌님
0: 햄찌님도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열심히 하는 모습, 열심히 네. 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1: 네, 부스타드 네. 여전히 뭐 성실하시네요.
0: Of course.
1: 네, 뭐 전 제가 없다고 조금 게을러지실 줄 알았는데 전혀 네. 그런 거 없고.
0: 어제 오랜만에 우리 문자요정 인턴 네, 네, 왔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우리 1부에는 날씨요정 인턴 왔고요.
1: 맞아요.
0: 네, 이번에는 문자요정 인턴 왔습니다.
1: 아, 그리고 두둥님이 청취율 조사를 했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0: 아이고,
1: 저 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너무 너무 고맙습니다.
0: 이야, 혹시 뭐 다 나머지 가족분들이나 아마 친척분들, 사촌들, 네, 뭐 직장 상사님들한테도 뭐 부탁했는지 내일까지 하거든요, 여러분. 음흠. 네, 그래서 많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 또 혹시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해도 되겠다, 그렇죠?
0: Oh yeah, of course.
1: 네, 홈페이지 네. 들어가면 링크가 있습니다.
0: 네, 네 bfm.or.kr 들어가자마자 제일 첫 번째, 제일 맨 위에 the first thing you see is our listener survey.
1: 해주시면 됩니다.
0: 네.
1: 아, 그리고 오늘 1부에 그 날씨 요정 인턴이 나왔잖아요.
0: 네.
1: 그래서 더욱 예뻐진 요정 인턴이다. 뭐, 오늘은 상큼 난료다. 뭐 미모 비결 뭐예요? 뭐 이런 댓글들을 달아줬는데 일단 민수가 읽을 땐 하나도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0: 그런 문자는 못 봤는데요?
1: 네, 그래서 뭐 미모 비결
0: 어디였지?
1: 제가 물어봤는데
0: 네.
1: 그거는 이제 날씨 요정의 부모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0: 네.
1: 모른다고 합니다.
0: 아 이거 뭐
1: 태어난 건데
0: 그럼 유전이다.
1: 네, 유전이라고
0: 유전이다
1: 하고요.
0: 영어로 hereditary.
1: 네. 뭐
0: genetics라고도 하죠.
1: 네. 네, 그러고요. 우리 달지님이 문요 연차 썼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두둥님 문요 이틀 붙여서 놀러감? 테마나네라고 했는데 exactly
0: 근무 테마로 되는 겁니까 부장님?
1: 테마나입니다.
0: 뭐 이 정도 네 말 안 했죠?
1: 네
0: 간다고 네
1: 그래서 이거 궁금해요.
0: 네
1: 자리 비우지 마세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자리 비우지 마세요.
0: 자리 뭐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비우지 마세요. Don't go anywhere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지만 뭐 stay put. 그냥 가만히 있어. Stay pu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1: 아이들에게 잠시만 있어. 엄마 갔다 올게. 여기 잠시 가만히 있어.
0: 네. Stay put.
1: Stay put.
0: 뭐, mommy will be back. Stay put. 네.
1: 좋습니다. Stay here 이런 것도 써도 돼요?
0: Stay here는 너무 뭐라 그러지? 그냥 너무 이렇게 명령같이 Stay here. 이렇게
1: 여기 있어.
0: 네.
1: 약간.
0: Stay put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Stay put.
1: 두둥님이 Stay put 서티브라고
0: 네.
1: 댓글을
0: 아 지금 스티브 아니죠. 스티브는 작가가 저기 뒤에 어디 있을 겁니다.
1: 아 그렇구나.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다렸던 바로 그 시간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그먼트 DJ 조 Drop the beat. Yeah. How dare you.
0: 문자 요정의 Did you know
1: 문자 요정의 Did you
0: 이거 요정도 이것도 인수인계 안 했네 하기 전에
1: 아 했어요.
0: 야, 아니요 이거 절대로 인턴 잘못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문자 요정한테 뭐라 해야 됩니다.
1: 맞습니다.
0: 네.
1: 네.
0: 테만.
1: 네, 네 테만합니다.
0: 네. 네,
1: 저처럼 좀 러블리한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사람이 평생 흘리는 침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0: 아주 러블리하네요.
1: 네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0: How much saliva does one person produce over a lifetime?
1: 궁금하죠? 민수 그럼 언제 침 흘려요?
0: 네?
1: 언제 침을 이렇게
0: 침을 언제 흘리죠?
1: 언제 사람이? 침이 나올까요? 언제 민수는?
0: 제가 알기론 네. 뭐 일단 제가 그 나 지금 침 흘리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알잖아요. 네. 그 인정하는 그 순간도 몇 가지 뭐 안 되는데 잠잘 때 가끔씩 잠자다가 나 침 흘리네라고 깨면서 그때 하고 뭐 속이 안 좋을 때 그 구토할 때 사람이 딱 알잖아요. 이 입에 침이 이렇게 꼬이잖아요. 네. 네 그때 뭐 말고는 또 뭐 있죠?
1: 그리고 또 경상도에서는 네. 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춤 나온다, 춤 닦아라 라고 네,
0: 하는 춤을 딱, 네. 댄스를 닦으라고요?
1: 네, 뭐
0: 죄송해요.
1: Oh, no. Oh my gosh. 알겠습니다. 아, 그 Journal of Dental Research를 포함한 치과의학저널에 따르면
0: 어디라고요?
1: Journal 네. 맞아요?
0: Journal 맞아요.
1: Journal of Dental Research.
0: Dental Research.
1: Dental Research를 네. 포함한 치과의학 저널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약 0.5리터에서 1.5리터의 침이 나온다고 합니다.
0: 진짜 많이 나온다.
1: 근데 이게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0: 네.
1: 평생 그러니까 70세에서 80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0: 네.
1: 약 2만 5천 리터가 나오는데
0: 총 네. amount 네. Okay.
1: 1.5리터 페트병 1만 6천 개를 합친 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5미터 규격의 수영장 두 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0: 에?
1: 어마어마한 양의 침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0: 너무 많아. 냄새 날 것 같아.
1: Oh my god. 이거 영어로도 좀 해주세요.
0: So according to the research from the Journal of Dental Research, a healthy adult produces about 0.5 to 1.5 liters of saliva a day. So over the lifetime of 70 to 80 years, that's about 25,000 liters. And that's about 16,000 1.5 liter bottles, which is enough to fill two standard swimming pool. Standard swimming pool 하면 올림픽 사이즈 swimming pool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우와. 근데 꼭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치아가 부서지는 걸 막고 세균을 잡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그쵸?
1: 네, 꼭 나와줘야 된다는 거
0: 네.
1: 알아야 되고.
0: Saliva is very important. It's used
1: 맞아요.
0: to filter out, you know, clear moisture as well as nutrients directly from our blood.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1: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0: 네.
1: 이거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0: 네.
1: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제 침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0: 네?
1: 네?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이 뇌에 보상 신호가 작용을 하면서 이제 침샘을 자극해서 분비량이
0: 네.
1: 순간적으로 급증한다고 합니다.
0: 그거 진짜 만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사람 그렇죠. 진짜 그래요?
1: 그럼요. 지금 여러분 좀 닦으세요, 여러분. 지금 많이 많이 그냥 닦아주세요. 네.
0: Right now it's dinner time. 아마 저녁 시간 돼서 네, 좀 닦으세요. 이게 좀 탕수육 소스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1: 예쁜 사람 나왔다고.
0: 네. 네. So when somebody sees another person attractive, our brain's reward system triggers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and this causes a sudden urge in saliva production. 진짜. 뭐 맛있는 음식 먹는 것처럼, when you're eating delicious food, how the saliva builds up in your mouth. When you see an attractive person, it does the same. 신기하다.
1: 신기하죠.
0: 네.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네. 오늘의 Did you know 주제, How much saliva does a person produce over a lifetime? 아주 아주 많이요. A lot. 자, 문자의 정 인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Bye.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well done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0: And the time is now 11:12, which means it's time for the interview. When life feels uncertain, we sometimes find unexpected guidance in ancient texts. The Analects, a collection of conversations between Confucius and his disciples, has been reinterpreted across centuries and cultures. And a new 4-volume Korean edition of James Legge's translation and commentary brings together the original Chinese, English, and Korean translations and paleographic analysis. The 1,800-page project took 5 years to complete. So today we sit down with Mr. Ha Yong-sam here in the studio, professor of Chinese studies at Kyungsung University and former director of the Center for the Study of Chinese Characters in Korea. We will explore the story behind the creation of this book, how the East and the West have read the Analects differently, and above all, what wisdom we live today and how we can use that to discover from the Analects as well. Now, in the interview, Son Ha Yong-sam, 경성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이자 전 한국 한자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이 책이 탄생한 이 배경부터 동양과 서양이 논어를 어떻게 다르게 읽어왔는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논어에서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1: 예,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먼저 부산 와이드월드 이 청취자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개 부탁드릴게요.
1: 예. 안녕하세요. 경성대학교 중국학과에서 한자학과 고문학을 연구하고 있는 하영삼입니다. 이번에 정혜욱 교수와 함께 제임스 레게 논어 역주 4권을 우리말로 편했습니다.
0: 네.
1: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공자의 말이 언어와 시대를 건너온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고전이 지금 우리의 삶과 어떻게 이어지는지 흥미롭게 살펴보겠습니다. So he shares that together with Professor Jong Hae-wook, he recently published a complete 4-volume Korean edition of James Legge's translation and commentary on the Analects. He expresses his pleasure in having the opportunity to share with listeners the journey of Confucius's words across languages and eras. Well, you have researched Chinese characters and paleography for a long time. As a scholar, what do you consider to be the greatest appeal of the Analects?
2: 오랫동안 한자학과 또 고문학을 연구해 왔는데요. 연구자로서 교수님이 생각하는 논어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일까요?
1: 예, 논어는 그야말로 경전입니다. 경전이라는 것은 세상이 변하고 사람의 처지가 달라져도 그때마다 새로운 지혜를 건네는 책입니다. 성공을 꿈꾸며 읽을 때와 실패한 뒤에 읽을 때, 젊어서 읽을 때나 나이 들어 읽을 때, 그때마다 매번 그 의미가 달라집니다.
0: 네.
1: 읽을 때마다 자신을 돌보게 하고 사람과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열어준다는 점에서 논어는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경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네.
1: 논어는 공자가 직접 집필한 철학책이 아니라 제자와 공자가 함께 나눈 대화와 행동을 후대 제자들이 함께 모아 엮은 책입니다. 공자는 같은 질문을 받아도 제자의 성격과 수준, 처지에 따라 다르게 대답했고 때로는 제자의 지적과 반문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책은 정답을 한꺼번에 선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짧은 한 문장 안에 배움과 우정, 정치와 실패, 나이 덤과 같은 삶의 장면을 담아서 독자들에게 나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다시 묻게 합니다. 이것이 1500년 가까이 읽히면서도 매번 새롭게 해석되는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0: 네, 좋은 또 고전은 답을 주기보다 더 깊은 질문에

0: And Confucius often answer the same question differently according to each person's character and situation, and even accepted challenges from his students. Instead of offering fixed answers, the text presents moments of learning, friendship, politics, failure, and aging, asking readers, what would I do? That openness actually has kept it relevant for nearly 2,500 years. And recently, the complete 4 volumes of James Legge's translation and commentary on the Analects were published. It was an extensive undertaking that took about 5 years and spans well over 1,800 pages. So what prompted you to translate this work into Korean?
1: 최근 제임스 렉의 논어 역주 전 4권이 출간됐습니다. 5년에 걸려서 1,800쪽이 넘는 방대한 작업이었는데요. 이 책을 우리말로 옮기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을까요?
2: 예, 가장 직접적인 계기는 세계가 공자를 어떻게 읽어왔는지를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 온전히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 네.
2: 아시다시피 우리는 조선시대 이후로 주희의 주석을 통해 논어를 읽어왔습니다. 반면 영어권의 공자 이해에는 제임스 렉의 번역이 매우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1: 네.
2: 그러나 그의 방대한 주석 전체가 우리말로 소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번역의 문제였습니다. 한자를 사용하지 않는 영어권에서 인, 의, 군자와 같은 핵심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전달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오늘의 그 젊은 세대 역시 한자 문화권에 살지만 한자를 일상적으로 읽지 못한다는 점에서 레게가 만났던 서양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존의 번역어만 반복해서는 개념의 뜻이 충분히 전달되기 어렵습니다.
1: 네.
2: 레게 연구의 권위자 로렌 피스터 교수가 여러 차례 부산까지 저희를 찾아와서 번역의 필요성도 권한 것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1: 네.
2: 전사권 1800여 쪽이라는 방대한 분량은 한문 원문과 영어 번역 레게의 원주와 저의 역주를 생략하지 않고 충실히 담은 결과입니다.
1: 네. 한국의 번역이 서로 다른 시대와 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될 수 있겠군요.
2: 네.
0: So his main motivation was to show Korean readers how the world has understood Confucius. So Koreans have traditionally read the Analects through Juhi's commentaries, while Legge's work strongly shaped its reception in the English-speaking world. However, his extensive commentary had never been fully translated into Korean. Another driving force was the question of translation itself. He was curious how core concepts like in, which means benevolence, 의, which means righteousness, and 군자, exemplary person, were explained and communicated in an English-speaking world that does not use Chinese characters. This challenge is increasingly relevant to younger generation who rarely read Hanja in daily life. Encouragement from Legge scholar Lauren Pfister also helped launch the project. The resulting 4 volumes and 1,800 pages include the original Chinese text, English and Korean translation, and also Legge's commentary and the translator's own notes as well. Now, James Legge was a 19th century British missionary, and he translated and interpreted the Analects through a Western lens over 130 years ago. Why should we reread Legge's Analects today?
1: 제임스 렉은 19세기 영국의 선교사이자 또 중국학자로 130여 년 전에 이 서양인의 시선으로 논어를 번역하고 해석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렉의 논어를 다시 읽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예, 레게를 읽는 이유는 그의 번역을 최종 정답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익숙한 고전을 다른 문명의 눈으로 다시 보고 한글 세대에게 한자로 이루어진 철학 개념을 어떻게 풀어서 설명할 것인지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레게는 군자나 인 같은 개념을 전혀 모르는 서양 독자들에게 말뜻의 뿌리부터 설명해야 했습니다.
1: 네.
2: 그 과정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넘기던 글자의 의미와 문법, 주석의 문제를 집요하게 캐물었습니다. 물론 그는 선교사였고 기독교를 최종적인 판단 기준으로 삼았다는 시대적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1: 네.
2: 그러나 1861년 초판에서 공자를 그리 높이 평가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0: 오랜 연구 끝에 1893년 개정판에서는 공자를 매우 위대한 인물이라고 고쳐 평가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1: 네.
0: 4개의 성실성과 1개를 함께 읽으면 다른 문명을 이해한다는 것이 타인을 평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자신의 선입견과 판단도 수정하는 과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그렇군요. 예. So he says Legge's translation should not be treated as a definitive answer. Instead, it allows readers to view a familiar classic through another culture and consider how concepts such as 군자 and 인 can be explained to this generation right now and writing for Western readers unfamiliar with these ideas as well. Now, Legge closely examined meanings and grammar commentaries that East Asian readers often took for granted. And as a missionary, Legge actually viewed Confucius through a Christian framework, so it showed some type of clear limitations. Yet after decades of study, he revised his earlier judgment and actually described Confucius as a very great man back in 1893. And his sincerity and limitations show that understanding another civilization also requires us to reconsider our own assumptions. And comparing the original classical Chinese text and Legge's English translation and traditional interpretations as well, were there any passages or concepts that were interpreted differently from what we are familiar with? 예, 한문 원문과 또 렉의 영어 번역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던 의미와 다르게 해석된 구절이나 또 개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예, 가장 단순한 사례는 가장 많이 등장하는 자왈입니다. 이전 서양의 번역자들은 대체로 Confucius said, 공자가 말했다 라고 옮겼습니다. 그런데
1: 네.
0: 렉에는 이것을 The Master said, 스승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름을 직접 쓰지 않은 표현에서 이 책이 제자들의 기록이며 그들이 스승에게 품었던 존경이 드러난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도 흔히 자활이라고 그대로 읽거나 공자가 말씀하셨다고 풀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놓치기 쉽습니다.
1: 네.
0: 하나만 더 들면 렉에는 군자를 젠틀맨이라고 한 단어로 고정하지 않고 문맥에 따라 완전한 덕을 지닌 사람 혹은 뛰어난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등으로 달리 옮겼습니다. 아시다시피 논의 첫 장의 기쁠 열과 즐거울 낙도 구분을 했습니다. 여름 배운 것을 거듭 익혀서 자기 것이 될 때 생기는 내면의 희열이고 락은 뜻을 함께하는 벗과 만나 밖으로 나는 즐거움입니다. 번역은 낱말을 다른 언어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그 말에 담긴 관계와 정서의 결까지 읽어내는 작업이라는 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1: 그렇군요. 예. 단어 하나에도 번역자의 시선과 시대의 생각이 담길 수 있군요.
0: 예, 그렇습니다.
1: I love that. That's why interpretations are so interesting. So one simple example he mentioned is 자왈. So earlier Western translators generally rendered it as Confucius said, but Legge actually chose the master said. He believed this wording revealed the disciples' respect for their teacher, and it's a nuance that easily dismissed and missed in a direct translation. Legge also translated 군자 differently. Instead of just a gentleman, he, depending on the context, used phrases such as a man of complete virtue or a superior man, and he distinguished 열, the inner joy of making knowledge one's own, from lack, the shared pleasure of meeting like-minded friends. These examples show that translation is not merely replacing words, but also capturing the relationships and emotions behind them. Now, listeners, if you're just tuning into Busan Worldwide, we are in the middle of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Ha Yong-sam here in the studio. He's a professor of Chinese studies at Gyeongsang University. Now, it has been 2,500 years since the Anangseok was written, yet it continues to be read to this day. Why does the Anangseok remain a living classic even when our times and society have transformed so dramatically? 논어가 쓰인 지 약 2,500년이 지났습니다. 시대와 사회가 크게 달라졌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논어를 찾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 예, 시대는 크게 달라졌지만 사람이 타인과 관계를 맺고 인정받기를 바라며 실패와 불안을 견디고 공동체의 규칙을 고민한

0: 한다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 그럼요.
0: 공자는 자기 성찰과 부끄러움, 염치와 양심, 타인에 대한 사랑과 희생처럼 인간이 지켜야 할 가치를 평생 갈고 닦으라고 가르쳤습니다. 특히 자기 주장을 앞세우기 전에 다른 사람의 처지를 헤아리고 자기가 서고자 한다면 남도 먼저 세워주고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했습니다. 평범하게 들리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1: 네.
0: 더구나 경쟁과 자기 과시가 강해진 오늘날에는 더욱 어려운 가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를 포함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를 실천한다면 세상은 조금 더 살만한 곳이 될 수 있습니다. 공자가 살았던 춘추 말기는 기존의 예학 질서가 무너지고 경쟁과 권력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그런 시대에 그래도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고 평생 말하고 실천한 사람의 기록이 바로 논어입니다.
1: 네.
0: 물론 2500년 전에 사회를 배경으로 한 책임으로 오늘의 가치와 맞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경전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구절을 오늘에도 옳다고 받아들여서는 곤란합니다. 특히 신분질서와 성별인식 등에 나타난 시대적 한계는 비판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그 한계까지 검토하면서 오늘의 질문을 던질 때 논어는 박물관의 유물이 아니라 우리 판단을 훈련시키는 살아있는 고전으로 남을 것입니다.
1: 네. 비판적으로 읽을 때 고전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의 이야기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So although times have changed, people still seek recognition, struggle with relationships, and endure failure and anxiety. Confucius taught self-reflection, compassion, and consideration for others, especially the principle of not imposing on others what we would not want for ourselves. Simple as it these ideas sound, this remains difficult to practice in today's competitive world. However, the analects also reflects a society from 2,500 years ago. Its views on hierarchy and gender should not be accepted uncritically. By questioning those limitations, interpreting the text through a modern lens, readers can keep it relevant, not as a museum piece, but as a living guide that sharpens our judgment. Then what life wisdom can the Analects offer to those of us living today and connecting to the struggles we face daily? Could you share a teaching or passage from the Analects that you would most like to impart right now? 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논어는 어떤 삶의 지혜를 줄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조급해질 때나 인간관계로 힘들 때 떠올리면 좋을 구절도 소개 부탁드릴게요.
0: 예, 가장 대표적인 삶의 지혜는 역시 논어가 시작되는 첫 장에서부터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은 학이 시섭치면 불력결화라고 했습니다. 배우고 때에 맞게 거듭익히면 기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끝없이 배우고 그것을 삶에서 실천하면서 진정한 희열을 찾는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1: 네.
0: 이어지는 두 번째 문구는 유붕이 자원박내며 불력낙화 멀리서 뜻을 한계하는 벗이 찾아오는 즐거움을 말했습니다. 자신의 뜻이 세상에 쉽게 받아들이지 않던 공자에게 그런 벗의 방문은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라고 확인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1: 네.
0: 얼마나 위안이 되고 기뻤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인부지 불원이면 불력 군자호화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거나 원망하지 않는다면 군자가 아니겠느냐는 말입니다. 자신의 어려움과 실패를 모든 시대와 타인의 탓으로 돌리기 쉬운 오늘날 더욱 귀한 태도입니다. 배움의 기쁨, 법과 연대, 인정받지 못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이 한 장에 이어집니다. 이것이 공자가 지향했던 완성된 인간, 곧 군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1: 네, 세상의 평가보다 스스로 세운 기준을 지키는 일이 더 어려운 시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So he believes some of the life's most important wisdom is found in the opening chapter of the Analects. So first comes 하기 시습지, 부력 열호. It is not pleasant to learn and practice what you have learned. Or it actually means, is it not pleasant to learn and practice what you have learned? So it describes the inner joy found through continuous learning and applying that knowledge in life. And next, he mentioned 유붕자원박내 of

0: 부력 낳고 speaks of joy of welcoming friends who share the same aspirations. And for Confucius, whose ideas were not widely accepted, such visits must have offered comfort and reassurance that he was not alone. And finally, 인부지 입으론 부력 군자호 ask whether a person who remains calm even when unrecognized is not a 군자. He says this attitude is especially valuable today when people may blame their struggles on society or others. Together, the joy of learning, solidarity with friends, and freedom from external recognition represent the ideal of the 군자, which is exemplary person. Now, you mentioned that through this book, you hope readers will compare various interpretations and judge for themselves. So when different interpretations exist for the exact same passage, what criteria should we use to read and evaluate them? Could you also share how we can read classics properly? 네, 이번 책을 통해서 여러 해석을 비교하면서 독자들이 스스로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같은 문장에 서로 다른 해석이 있을 때 무엇을 기준으로 읽고 판단해야 할까요?
1: 잘 알려진 옹고지신이라는 성어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보통 옛것을 배워서 새로운 것을 안다고 풀이합니다. 그런데 따뜻할 온은 물을 데운다는 뜻인데 물을 데우면은 분자운동이 일어나고 급기야 액체에서 기체로 바뀌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새로울 신은 나무에 도끼와 조각칼을 대서 가공해서 전혀 새로운 모습이 탄생하는 이미지를 담고 있습니다.
0: 네.
1: 이 점을 함께 생각하면 옛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익히고 소화해서 전혀 새로운 것을 것으로 만들어내는 공부와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지혜의 과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창신의 능력은 이미 있는 정보를 되풀이하는 것보다 새로운 질문과 해석이 중요해진 AI 시대에 더 필요한 덕목입니다.
0: 네.
1: 따라서 권위 있는 주석 하나에만 기대어 뜻을 서둘러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네 가지를 함께 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글자의 어원과 공자 시대의 의미를 살펴야 합니다. 둘째, 앞뒤 문장과 논어 전체의 용례를 비교합니다.
0: 네.
1: 셋째, 주석가와 번역자가 왜 그런 해석을 선택했는지 근거를 확인합니다. 넷째, 그 해석이 오늘의 상식에 잘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문의 생소하고 불편한 부분을 지워지는 않았는지 이것을 점검해야 합니다. 어원과 문법, 역사적 용례, 문맥과 주석 전통이 서로 지지할 때 해석의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0: 네.
1: 고전을 제대로 읽는다는 것은 정답을 빨리 얻는 일이 아니라 자신의 해석을 근거해서 고칠 수 있게 만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0: 그렇군요. So using 옹고이지신 as an example, he shared rather than repeating the past, it means thoroughly digesting old knowledge to create something new. A capacity for renewal especially vital in the AI era as we know. He cautions against relying on a single authoritative commentary and suggests four criteria. So examine character etymology from Confucius era. Compare surrounding lines and usage across the analects. Verify why commentators chose their interpretation. Ensure unfamiliar nuances weren't erased to fit modern taste. And he stresses that properly reading classics is not about grabbing quick answers, but remaining willing to revise one's view before the evidence. Now, throughout your long study of the Analects and completing this translation, which single sentence has personally stayed with you the longest? 지금까지 논어를 연구하고 이번 책까지 완성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문장은 무엇인가요?
1: 예, 공자의 도를 한마디로 요약한 표현이 충서입니다. 최근엔 이 말이 오래 마음속에 남습니다. 레게는 충서를 흔히 생각하는 충성과 용서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레게에게 충은 자기 본성의 원리에 충실한 것. 그 선은 그 원리를 타인에게 인내롭게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석에 따르면 충은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 의무를 다하는 것. 곧 안으로는 자기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밖으로는 그것을 타인과 관계 속에서 실천하는 일이 충서입니다. 그래서 선은 타인의 마음을 자기 마음처럼 헤아려 상호성의 원리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0: 쓰겠습니다.
1: 네.
0: 이 정신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한 문장을 꼽는다면은 기용립이 입인, 기욕달이 달인입니다. 즉 자기가 서고자 하면 남도 세워주고 자기가 뜻을 이루고자 하면 남의 뜻을 이루게 한다는 말입니다.
1: 네.
0: 내게도 자신이 서기를 바라면서 다른 사람도 서게 한다고 번역했습니다. 여기서 이는 막연한 선의가 아니라 내가 누린 배움의 기회와 성취의 조건을 다른 사람에게도 열어주는 행동입니다. 경쟁이 심할수록 나의 성공을 위해 타인의 실패를 당연하게 여기기 쉽지만 공자는 내가 제대로 서는 일과 다른 사람이 설 자리를 만드는 일이 분리될 수 없음을 일깨웁니다. 교육자이자 연구자로 살아오면서 저에게도 가장 자주 되묻는 문장으로 남아있습니다.
1: 그렇군요. 진정한 성취는 다른 사람도 함께 성장할 수 있을 때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So he shares that the summary of Confucius' way, 충서, has stayed with him the most. James Legg did not translate them as simple loyalty and forgiveness, but rendered 충 as to be true to the principles of our nature, dutifully acting from one's genuine heart, and 서 as the benevolent, excellent exercise of them to others. So as an educator and researcher, he reflects that this is a question he most frequently asks himself. Well, before we wrap up, can you share your last words with our listeners tuning in right now?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석과 함께 마무리 인사 부탁드릴게요.
0: 예, 노노와 레게 번역 얘기를 우리 청취자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1: 네.
0: 동양의 대표적인 경전과 서양의 대표적인 중국학자 레게가 만나는 지점을 따라가다 보면 언어와 문화가 달라도 인간답게 살아가는 길을 찾으려는 노력은 서로 이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가 흔들리고 삶의 방향을 찾기 어려운 오늘날 청취자 여러분도 이 책에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볼 지혜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대화가 각자의 삶에 필요한 논어의 한 문장을 다시 만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1: 네, I love that. So he says it was meaningful to discuss the analects and James Legg's translation with listeners in Busan. Their meeting across languages and cultures reveals a shared desire to live with dignity. At a time when many feel uncertain about their values and direction, he hopes this book offers useful guidance. And that's going to do it for today. The interview speaking with Mr. Ha Yong-sam here in the studio, professor of Chinese studies at Gyeongsang University. 네, 오늘 더 인터뷰에선 하 영삼 경성대학교 중국학과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네, alright. 이 프로그램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 발전기금의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Let's take a quick song break. This is Megan Trainor with Made You Look.

0: That was Made You Look by Meghan Trainor. Welcome back to Busan Worldwide. Hope you're having a wonderful Tuesday morning so far. The time is now 11:43 and you are tuned in to BEFM Busan Yeongo Bangsong. Let's get to today's listener question. What principle matters most to you in life?
1: 네, 여러분이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0: I feel like I'm learning a lot today.
1: We have Jerry님 saying, 저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선택이 정말 나다운가를 가장 먼저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대보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에 가까워지는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0: So Jerry Neem really tries to stay true to herself and her decisions instead of making a decision based on other people's expectations. That is very important because even if they expect something or advise you to do something, the responsibilities and consequences fall on you. So yes, absolutely, very wise. We also have Danny Lee Neem saying, 세상이 변해도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으니 요즘은 노자의 말을 모토로 삼아서 소소한 행복 누리는 중입니다 라고 보내셨어요. I like that. Small, tiny pleasures and joy in life, right? And I do hope that you have a lot of those soakhangs in life today. And with that, we're going to jump into our final segment of the day.
2: BEFM's The Interview is waiting for your participation. If you have any interesting stories to tell or unique experiences you'd like to share with our listeners, please leave a message on our website at www.befm.or.kr. We hope that your lives and experiences can be an inspiration for our listeners.
0: And now it's time for Correspondent Reports. We're going to head to Japan for the latest updates. Our correspondent Kim Ji-suk is joining us from Fukuoka, Japan.
1: 네, 오늘은 일본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의 김지숙 통신원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세요. 일본 통신원 김지숙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So let's jump into our first story. It takes us to Japan where the Aichi Nagoya Asian Games opened on the 19th. So please give us all the details.
1: 네, 첫 번째 소식 볼게요.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 게임이 19일 개막했는데요. 먼저 이번 대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해주시죠.
3: 네, 올해로 20회를 맞이하는 하계 아시안 게임이 19일 아이치안 나고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슬로건은 Imagine One Asia. 아시아 최대 스포츠를 통해 하나의 아시아를 꿈꾸며 아시아 사람 간의 유대 강화와 밝은 미래를 지향합니다.
0: I see. So the 20th Asian Games officially opened in Nagoya, Aichi Prefecture on the 19th. This is the first time Japan has hosted the event in 32 years following the Tokyo Games back in 1958 and the Hiroshima Games in 1994. Under the slogan, Imagine One Asia, the event aims to bring people across Asia closer together through sport and promote a shared vision for the future. Well, with Japan hosting the event for the first time in 32 years, public interest must be high. So could you give us an overview of the competition schedule and events?
1: 네, 일본에서는 32년 만에 열리는 만큼 관심도 클 것 같은데요. 경기 일정과 종목 등 대회 전반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릴게요.
3: 네, 45개 국가와 지역에서 1만 5천 명 이상의 선수단이 참가하는 이번 대회는 10월 4일까지 16일 동안 아이치현내를 중심으로 도쿄, 시즈오카, 기후, 오사카 등 총 54개 경기장에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올림픽보다 더 많은 43개 경기, 71개 세부 종목에서 총 469개의 메달을 목표로 각 나라 선수들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개최지가 또 여러 지역에 걸쳐 있는 만큼 대회 열기가 일본 곳곳으로 퍼질 것 같습니다.
0: So more than 15,000 athletes and officials from 45 countries and regions are taking part in the games, which run for 16 days through October 4th.

0: Events are being held at 54 venues, mainly across Aichi Prefecture, as well as in Tokyo, Gifu, and Osaka. Athletes are competing for 469 medals across 43 sports and 71 disciplines, making the program even larger than that of the Olympic Games. Well, there is also a great deal of interest in how the South Korean team is performing. So what is the latest?
1: 네, 대회에 참가한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이 정말 기대되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2: 네, 근대 5종과 농구 종목 등에서 금메달을 포함한 총 23개 메달을 획득한 우리 대한민국의 종합순위는 현재 중국과 일본에 이어 3위인데요. 이번 대회 총 41개 종목의 경기에 출전 중인 791명의 대한민국 선수들이 아무쪼록 큰 부상 없이 멋진 경기를 해주길 바라면서 멀리서나마 후쿠오카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1: 네, 순위도 중요하지만 모든 선수가 다치지 않고 준비한 기량을 마음껏 펼치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겠죠.
0: So South Korea has so far won 23 medals, placing third overall behind China and Japan. The medal count and rankings may change as more events are completed. And a total of 791 South Korean athletes are competing in 41 sports and supporters here in their in Fukuoka are hoping they can perform at their best and complete the games without serious injury. With that, let's jump into our next story. Our second story concerns monetary policy in Japan. The Bank of Japan has raised its key interest rate again, so please give us the details.
1: 네, 두 번째 소식 볼게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다시 인상했다고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2: 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지난 18일 기준금리를 현 1.0% 정도에서 1.225%로 인상했습니다. 지난 6월 0.75% 정도에서 1% 정도로 인상한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인상했는데요. 이로써 일본의 기준금리는 1995년 이후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 됐습니다.
0: I see. So the Bank of Japan raises policy rate from around 1% to around 1.25% on the 18th. The move comes just 3 months after the central bank increased the rate from around 0.75% to 1% in June. And the latest increase brings Japan's policy rate to its highest level since 1995. Well, how are Japanese media outlets assessing the situation and the decision?
1: 네, 이번 기준금리 인상을 일본 현지 언론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2: 네, 교도통신은 이번 조치가 원유 가격 급등과 엔화 약세로 인한 물가 상승의 확대를 억제하려는 목적이라고 분석했고요. 니혼 케이자이 신문은 이번 인상이 국제유가 상승과 엔화 약세에 따른 물가 상승 위험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평가했습니다.
1: 네,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0: So Kyoto News says the decision is intended to contain a growing inflationary pressure caused by higher crude oil prices and a weaker yen. The Nikkei News has offered a similar assessment, describing the rate increase as a preemptive step to limit inflation risk. Risk stemming from global oil prices and the yen's depreciation. Well, let's jump into our final story. Our third story is from Tokyo, where the metropolitan government is planning an ordinance to crack down on littering. So please tell us more.
1: 네, 세 번째 소식 볼게요. 일본 도쿄도가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기 위한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 주세요.
2: 네, 일본 도쿄도가 관광지나 번화가에서 쓰레기 무단 투기를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 신문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이 조례는 쓰레기를 투기한 사람에게 현장에서 수천 엔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2028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0: I see. So the Tokyo Metropolitan Government plans to introduce an ordinance banning littering in tourist districts and busy commercial areas, according to Yomiuri Shimbun, or News. And under the proposed measure, offenders could face on-the-spot fines of several thousand yen. The city is aiming to put the ordinance into effect in 2020. Well, what has prompted the city to pursue this measure?
1: 그럼 이번 조례 제정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네, 오버투어리즘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피해도 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지난해 도쿄도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은 2,865만 명으로 3년 연속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이와 동시에 쓰레기 무단 투기도 심각해지면서

0: FM 부산 영어방송.
1: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Youth Radio, Youth Friendly City on Air is coming to you.
4: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 라디오, 청년 친화도시 청취 중인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3: Tune in to hear the stories created and covered directly by Busan's young people, airing every Wednesday at 11:35 a.m. throughout September.
4: 부산의 청년이 직접 취재하고 만든 청년 이야기. 9월 한 달간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35분에 만날 수 있습니다.
3: Join our listener event for a chance to win generous prizes. For more details, please visit the BFM website and stay tuned. This program is produced by the Busan Jingu District Office and BFM Busan 영어방송.
5: Stuck in traffic again. No parking spaces anywhere. All I've done is drive. And I'm already completely drained. Maybe I'll skip the drive today. Instead of driving, every ride is my time. Put on my headphones, catch a quick nap, or simply gaze out the window without a thought. A morning that used to rush by, finally feels like my time. Less driving, more living. Take back your time. Public transit is the easiest way to reclaim your day. This campaign is brought to you by BEFM 부산 영어 방송.
6: 마거릿 차우, and I'm an adoptee from Busan. As I got older, I felt the urge to find my birth family, and that's what brought me to Korea. I moved to Busan last September to begin my journey in earnest to find my birth family. Along the way, I've met an array of people here. My first outing in Busan was to a cat's birthday party. Despite it being an odd way of meeting people, I met a lot of Busan expats that night. They are from all around the world, and I would say they have something in common. They love this city and now call Busan their home. Busan likely won't be my final stop. However, it will always be a lasting part of who I am because just like many of my friends, Busan has become a new home to me. Global City Busan, we're in it together. This campaign was brought to you by BEFM Busan 영어 방송.
7: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8: 11:00 o'clock.

0: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1: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2: The time is now 12 o'clock.
3: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0: Oh, that was a little bit of Lenka there. The show reminds me of my youth when I first came to Korea. That was a very popular song back in the day. All right, up next, my friends, it's time for Here Stands the Youth. Now, every Tuesday and Wednesday, all the way through October, we are bringing you a very special segment, Here Stands the Youth. Through interviews with young people who live and work here in Busan, we hear diverse stories with the thoughts and the experiences about life here in the city. So from everyday challenges to the choices they make and the hopes they have for the future, we explore the lives of the youth who live and work here in Busan today. And Here Stands the Youth was produced as part of the Busan Metropolitan City Local Broadcasting Development Project with financial support provided by Busan Metropolitan City.
1: Different stories, different dreams, different challenges. Yet here in Busan, they all come together. 16 young people are building their lives in this city. Through their voices, we discover the Busan of today. Here stands the youth.
2: 청년, 여기 있습니다.
3: I'm Busan, Gyeongnam area 방송 권역으로 하고 있는 KNN이라는 방송국에서 오전 뉴스 진행하고 있는 아나운서 박경익이라고 합니다.
4: 언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나요?
3: 2023년 1월 2일에 딱 이곳 KNN으로 입사를 하게 됐고 이제 부산에 자리 잡은 지는 4년 정도 됐습니다.
4: 부산에 어디에 살고 계신가요?
3: 광안리에서 살고 있습니다. 광안 2동 주민입니다.
4: 왜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는지 네. 어떻게 부산에 자리 잡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3: 이전에는 다 계약직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계약이 만료가 이제 다가오다 보니까 저도 계속해서 이제 이직을 준비하고 있던 와중에 KNN 채용 소식을 알게 된 거죠. 부산이라는 대도시에 있는 방송국이기도 하고 뭔가 부산하면 이 콘텐츠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도시라는 이미지가 뭐 서울에 있을 때도 그랬고 뭐 대구 그리고 창원 근무했을 때도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4: 박경익 아나운서님의 하루는 어떻게 되시나요?
3: 신기한 시스템이긴 한데 저희 KNN 방송국이 그 프리랜서 시스템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7시 15분에 오전 뉴스를 한번 진행을 하고 화요일 수요일에는 또 라디오 코너를 진행을 해요. 그 밖에 뭐 다양한 지역 행사를 스케줄을 제가 잡아서 하다 보니까 하루에 어떤 일정이 딱 정해져 있다라기보다는 그날 그날에 맞게 좀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4: 어떻게 언론인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3: 네, 제가 대학교는 사실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지만 대학교 때까지도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사는 동네에 그 전국 노래자랑이 한번 열렸어요. 그 당일에 녹화 당일날 이제 뵀었던 그 고 송혜 선생님의 어떤 그 무대 위의 에너지 그리고 출연자 대기실에 오셔서 진짜 직접적으로 소통을 엄청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나 이런 뭔가 소통을 하는 직업을 하고 싶다. 이게 나랑 잘 맞는 것 같다. 아, 내가 저 무대에 가장 빨리 설 수 있는 방법이 아나운서가 되는 길이겠다 싶어서 언론인을 꿈꾸게 됐던 것 같습니다.
4: 부산만의 가장 큰 매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3: 제가 생각하기에 부산은 축제의 도시인 것 같아요. 정말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매일 뭔가 새로운 축제들도 있고 그만큼 이제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면서 특히 제가 이제 광안리에 살다 보니까 더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좀 체감을 할 수가 있는 것 같고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도 아, 이 행사만큼은 뭔가 가서 좀 진짜 즐기고 싶다라는 생각에 또 부산으로 많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 아, 부산은 진짜 뭔가 축제의 도시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4: 최근에 화제되는 그룹 리센느와 함께 챌린지에 참여하시면서 네. 많은 분들이 아, 박경희 아나운서가 이런 아나운서였어? 하고 네. 좀 놀라신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3: 뭐 뉴스를 진행하는 아나운서지만 그런 진중함 외에도 또 예능감이나 이런 것들을 뭐 원하시는 그런 요구사항도 점점 많아지고 저 역시도 그런 것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춤추는 것도 좋아하다 보니까 아 이런 끼를 좀 감추지 말고 그래 뭐 자리가 있으면 기회가 된다면 시도해보자. 그런 제가 가진 뭔가 역량들이나 뉴스 외적인 것들도 하나의 뭐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계속해서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4: 부산은 지금 청년들에게 어떤 도시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기회의 도시인지, 가능성의 도시인지, 아님 성장 중인 도시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3: 뭐 다 포함되는 도시인 것 같아요. 기회도 많고 가능성도 충분히 네, 뭐 가능성 넘쳐나는 도시라고 생각을 하고, 또 동시에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는 도시인 것 같기도 한데, 청년 유출이 있다 이런 내용도 보도하고 있긴 하지만, 청년들이 계속해서 뭔가 살고 싶은, 정착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여건들이나 의지를 만들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노력을 하다 보면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무궁무진한 도시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4: 이제 앞으로 언론인으로서 본인의 꿈을 어떻게 펼쳐나가실지 궁금합니다.
3: 뭐 앞으로는 제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뉴스라든지 방송국 내에서 좀 진행할 수 있는 뭐 스튜디오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계속해서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죠, 당연히. 뭐 방송국 외적으로는 또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해서 시도해서 진행할 수 있는, 좀 요즘에 하이브리드형 인재 막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틀에 갇히지 않고 정말 다방면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이브리드형 방송인으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4: 박경익 아나운서님께 부산이란?
3: 제게 부산이란 인생 2막이다. 뭐 그만큼 이전과는 뭔가 새로운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는 것 같고, 또 부산에서의 삶이 제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남겨줄 것 같고, 지금 부산에 살고 있는 부산은 저의 인생 2막이다.

0: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1: 오이소 보이소 영어 하이소.
2: 와우, it's already 7? I didn't even realize because I was so busy working.
0: 민대리,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야? 아니 도대체 누가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킨 거지?
2: I told you it would be hard for me to finish all this work today, but you insisted that I had to finish it.
0: 아, 내가? 아, 그러면 오늘 저녁은 이 어니 부장이 쏜다, 쏜다, 쏜다! 자, 여러분 다들 먹고 싶은 거 골라보세요.
2: 오, oh, I'm starving right now. I'm going to eat everything in the delivery app.
0: 여러분, 자, 김 대리, 박 과장, 이 대리도 다 맛있는 걸로 골라봐요.
3: 부장님, 진짜죠? 아, 너무너무 좋아. 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되는 거죠?
0: 네네, 그래요. 다 먹어요. 자, 다들 골라봐요.
3: 우와, 대박, 대박. 뭘 먹지? 아, 보자, 보자.
2: I want to have pasta and pizza, so everyone else can choose something different from what I'm having. That way, we can order a variety of dishes and try different things.
3: 그럼 난 얼큰하게 전골을 시킬까? 그런데 부장님은요? 부장님은 왜 안 고르세요?
0: 아, 뭐 나는 갑자기 요새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좀 속도 더부룩하고 그러네요. 머리도 좀 띵한 것 같고. 아, 뭐 부담 없이 골라요.
2: Oh no, I'm so sorry to hear that. How about walking it off?
0: Walking? 아니 민대리 잠깐만, 배달앱으로 바로 시키면 되는데 지금 나보고 walking, 걸어서 가지고 음식을 픽업해 오라 뭐 이 말이에요?
2: Oh no, no, no, no. How about taking a short walk and getting some fresh air?
0: 프레쉬? 아니 그래, 뭐 배달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걸어서 픽업해 오면 신선, 프레쉬는 하겠지. 그래도 내가 밥까지 사는데 픽업도 하는 건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이거? 오늘 밥 사는 거 취소, 그냥 취소, 다 취소.
3: 아, 부장님.
0: 오늘 배워볼 표현, 바람 좀 쐬고 와, 영어로 뭐라고요?
2: Walk it off.
0: Walk it off.
2: 정신적인 충격, 화, 스트레스를 털어내기 위해 바람을 쐬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Get some fresh air 또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나 바람 좀 쐬야겠어. I need to get some fresh air. 같이 바람 좀 쐬고 올까? How about getting some fresh air?
0: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바람 좀 쐬고 와, walk it off.
2: Walk it off.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4: See you tomorrow.
5: Your best choice. BFM. 부산 영어 방송.

0: The time is now 5 o'clock.
1: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2: Or Star
3: English.
2: Everyone. 추석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이렇게 하면 뭐 행복해야 되는데 사실 어른들 뭐 바빠요. 연휴 전이면은 뭐 챙길 것도 많잖아요. 뭐 고향에 갈 때는 뭘 가져가야 될지 또 뭘 사야 될지 뭘 먹어야 될지.
3: 왜 이렇게 땀나기 시작하죠?
2: 그러니까요.
4: And somehow even before the holiday starts, you know, I already feel busy. Is it just me, folks? But you know what? 추석 is changing. Now instead of spending all day making 전 and 나물, people are ordering them from their favorite side dish shops.
2: 네, 이번 추석에는 뭐 음식 준비하는데 너무 많은 힘을 쓰기보다는 가족들과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시간 조금 더 마음을 써보면 어떨까 합니다. 여러분의 이브닝 영화 친구
4: All Star English 지금 출발합니다.
2: Hey,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의 스타 언니 박성원입니다.
4: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your everyday star, Minsoo Shin, and welcome to All Star
2: English.
4: That's right. We have 언니 언니 in the house.
2: 여러분 반갑습니다.
4: 반갑습니다, 언니. Hello, hello.
2: 우리 베니님이 Happy Tuesday 하고 보내셨는데.
4: Happy Tuesday.
2: 네, 네. 아주
4: 즐거운
2: 좋아하시네요.
4: 화요일입니다.
2: 네.
4: How are you, 언니?
2: I'm good.
4: Good.
2: Oh, how are you?
4: I'm good too.
2: 아니잖아요. 뭔가 아니, 피곤하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4: 아니요. 너무 행복해요. 저. I'm so happy. 아닙니다. 뭐. It's right before the holidays, right? 여러분 막 이제 뭐 추석 오니까 와 이제 쉴 수 있다. 뭐 가족들이랑 시간 보낼 거다라고 좋은 이렇게 마음이 올라와야 되는데 왜 걱정이 더 많이 올라오죠?
2: 그래요.
4: 네.
2: 지금 이 시간에도 추석 준비 때문에 바쁘신 분들 아마 계실 거거든요.
4: 맞습니다.
2: 그러니까 어릴 때는 아무 생각 없으니까 명절이면 그냥 무작정 좋잖아요.
4: 아 진짜 어릴 때는 그냥 일어 뭐 가족 오든 말든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뭐 인사하고 뭐 용돈도 받고 그냥 다시 자러 들어갔거든요.
2: 네네.
4: 네. 진짜 어른 되니까 now that I'm an adult 챙길

0: 너무 많습니다.
1: 맞아요.
0: 네.
1: 아니 그리고 요즘은 좀 많이들 간소하게 하시긴 한데 예전에는 정말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전 부치고 다음에 부치고
0: 맞아요.
1: 그랬거든요. 예.
0: 네.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근데 살짝 글은 좀좀 그리워요.
1: 아, 저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는 결혼했던 초반에는 뭐 이런 행사, 그러니까 이런 명절이 되면은
0: 네.
1: 진짜 음식을 많이 했었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너무 힘들기도 하고 그때는 막 그랬었는데
0: 네.
1: 요즘은 또 너무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0: 맞아요.
1: 저는 오늘 내일 조금 장을 봐가지고요. 좀
0: 진짜요?
1: 해먹으려고요.
0: 일단 나중에 우리 부장님께 주소를 남겨주고 우리 올스타 스태프 다 출동하는 걸로. 너무 맛있겠다. 근데 맞습니다. You know, these days, Chuseok is changing how we celebrate the holidays, even the way we prepare. For Chuseok is different now. 그쵸, 언니?
1: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루 종일 전 부치고 그랬는데 요즘은 반찬가게에서도 많이 사시더라고요.
0: 맞아요.
1: 제가 자주 가는 시장이 있는데
0: 네.
1: 그 전집 앞에는 줄이 어마어마해요.
0: 진짜 그 정도요?
1: 네.
0: 근데 전 맛있죠.
1: 그래서 뭐 좀 사도 괜찮지 않나?
0: And 특히, you know those dishes that take a lot of time? 뭐, 갈비찜, 뭐, 산적이, 그런 거 있잖아요.
1: 네.
0: A lot of people these days are buying them ready-made. 뭐, 뭐지, 그, 한국에서는 그 밀키트라고
1: 네.
0: 막 하는데, 뭐, DIY, do it yourself, 뭐, cook it yourself, 이런 밀이잖아요. So, you can get things like 전, 뭐, 잡채, 뭐, 갈비찜, 나물, 이런 거요. All in one package at department stores. 네. 이 백화점에서 명절 투고 세트로 많이 판대요.
1: 그러게요. 딱 이게 이제 사례를 지내는 집은 딱 필요한 거니까
0: 네.
1: 그렇게 사면 되는데 요즘은 1인 가족도 많잖아요.
0: That's right.
1: 그래서 또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은 편의점에 아예 그냥 한끼 분량으로
0: 네.
1: 잡채, 떡갈비 이런 것을 넣은 추석 도시락이 있대요.
0: 아, 그쵸. 왜냐면 특히 혼자면 그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챙겨줘야 되잖아요.
1: 챙겨 먹고 싶은데 왠지 근데 이걸 사 먹는 게 조금 더 쓸쓸하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0: 맞아요. So basically, people are spending less time preparing for the holidays and more time actually enjoying them. So maybe this Chuseok, I don't know. Keep it simple, right? Less work, that means more time together. So question for our 부스타들, what are you up to this Chuseok? 이번 추석에 뭐를 하세요? 뭐 완전 뭐 요리, right? 이게 그 식탁 꽉 채우고 다 홈메이드 레시피로 할 겁니까? 뭐안 그러면 뭐 간단하게 가족들이랑 외식이나 안 그러면
1: 그쵸.
0: 뭐 배달 음식. 네.
1: 그것도 뭐 괜찮은 것
0: 너,
1: 같아요.
0: 언니는
1: 네.
0: 일단 엄청 이제 이번에 추석에는 요리를 좀할 거다
1: 예, 조금
0: 했잖아요.
1: 해가지고 저는
0: 뭐
1: 먹으려고 해요.
0: What's on
1: 네.
0: the menu?
1: 저는 일단 나물을 좀 할까
0: 어,
1: 하고요.
0: 무슨 나물요? 나도 나물 너무 좋아하는데.
1: 나물 뭐
0: 혹시
1: 고사리도
0: 고사리? 아, 나
1: 하고.
0: 고사리 너무 좋아해. 고사리 너무
1: 자,
0: 좋아해.
1: 참고하겠습니다.
0: 고사리 너무 맛있겠다.
1: 하고 저
0: 네.
1: 혹시 탕국이라는 거 아세요?
0: 탕국은요?
1: 예, 그 차례 지낼 때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끓이는 거예요.
0: 저희 와이프 쪽,
1: 네.
0: 그, 지금은 이제 요즘은 아예 안 하는데,
1: 네.
0: 옛날에 그, 이제 그 차례상 할
1: 지낼
0: 때요.
1: 때, 네.
0: 그때
1: 맞아요.
0: 그 국을 처음 보게 됐어요. 근데 뭐 집마다 다 다르게 만들지
1: 네.
0: 모르겠지만, I saw 일단 두부, 고기
1: 네.
0: 하고, 곤약 같은 거?
1: 곤약.
0: 곤약이에요, 그게.
1: 네.
0: 그거에 이제 그 뽀얀 그 흰, 하얀 색깔 그
1: 맞아요,
0: 국에.
1: 맞아요, 맞아요.
0: 너무 맛있더라고요.
1: 그쵸?
0: 처음 먹었던 그런 국인데.
1: 저희는 거기다가 해산물도 넣거든요.
0: 아!
1: 근데 은근 맛있어요.
0: 우리 그 어머님이
1: 네.
0: 거기에 황태 넣은 것 같아요.
1: 황태. 저희는 그 조갯살이랑 새우 이런 거 넣거든요.
0: 맛있겠다.
1: 맛있어요.
0: 맛있겠다. 일단 고사리랑, 네. 너무
1: 일단
0: 맛있겠다.
1: 참고해보겠습니다.
0: 네.
1: 아니 그런데 이번 추석 연휴가 사실 좀 짧아요,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원래 뭐 요즘 뭐 세태가 바뀌었다 해서 추석 연휴에 여행 가시는 분도 많았는데 그렇게 가기에는 이번에 좀 짧고
0: 맞아요.
1: 그래가지고 가족들하고 좀 시간을 오히려 보내겠다 하시는 분들이 많다네요.
0: 저도 그 우리 방송 여기 방송국에서 뭐 추석 뭐 스케줄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부장님이 그래서 뭐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라고 이렇게 플래닝 하는데. 잠깐만요. 왜 목요일하고 금요일만 말해줘? 뭐 다음 주 월요일도 쉬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월요일은 그냥
1: 네,
0: 날인데?
1: 일해요. 네,
0: 네.
1: 맞아요. 네.
0: 추석 뭐 최소 5일 아니에요? 라고 하는데
1: 그러니까
0: 네,
1: 이번에는 좀
0: 이번에는
1: 많이 짧죠.
0: 맞아요.
1: 그러면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는 추석 연휴에 뭐 어떻게 하실까요?
0: 근데 뭐 4일이든 5일이든 그냥 집에

0: 저희는 네. 이때 그냥 조용히 뭐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와이프랑 딸이랑 저희 엄마 아빠 데리고 뭐 부산 근교 뭐 어디 그냥 짧게 뭐 당일치기 네. right short day trip 이 여행으로 어디 가긴 하는데 뭐 근데 이번에는 그냥 이제 다들 나이 들어서 그런지 그냥 우리가 조용히 집에서
1: 쉬자.
0: 네, 쉬자라고 네 정했습니다.
1: 두둥님 라갈비 뜯어야죠 하셨는데
0: 라갈비
1: 그렇죠. 요즘은 또 이게 양념이 돼서 잘 나오니까
0: 맞아요. 네,
1: 간단하게 구워 먹으면 좋죠 뭐.
0: 네. 라갈비 맛있겠다.
1: 지금 다들 배고프시대요.
0: 여러분 다시 자 오 다시 여기 집중하세요. 우리 부스타들 아시죠? 음식 이야기 나오자마자 방송이든 뭐든 오늘 뭐 먹지라고 여기 거기에 이제 너튜브 채세 네. 다 그겁니다. 자 여기 집중 영어 배우러 왔잖아요.
1: 네 그러면 영어 하나 가르쳐 주세요. 네. 고향에 내려가다 가족을 만나러 가다 뭐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0: 자 일단 고향으로 가다 어디를 가면요 헤딩을 많이 써요. 이 단어 헤딩. 자 헤딩을 우리 축구의 그 헤딩도 되나? 난 축구 영어를 잘 몰라서 자 근데 heading to면요 어디 향해 간다 어디를 간다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이번 추석 뭐예요? What are you doing? 뭐 What are you up to this 추석 물어보면 I'm heading home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 I'm heading home.
0: 네, 뭐 연휴에 뭐 고향에 내려갈 거예요. I'm heading home for the holiday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뭐 원래 우리 이거는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뭐 going home. Right? 이렇게도 네. 할 수 있어요. 뭐, I'm going home for the holiday.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요.
1: I'm going home for the holiday.
0: 네, 근데 going home도 할 수 있고 다시 고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어째 네. 고향은 우리 가게 되면 다시 어디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going back home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going back home for 추석 이렇게도 할 수 있죠.
1: 네, I'm going back home for 추석.
0: That's right. 그래서 여러분 뭐 where are you going? Are you staying or are you going? 그거 너무 궁금합니다. 왜냐면 우리 부스타들 다 부산 분들이 아니고 뭐 광주, 뭐 대구, 대전, 그 강원도 아니었는데 어디였더라? 경기도. 죄송해요.
1: 인천에서도 전화 왔어요.
0: 맞아요. 인천에서도 네 연락 오고 강원도 아니고 경기도 아니요 분명히 강원도 있을 겁니다. 혹시 우리 부스타 분들 중에 청취자 분들 중에 너튜브로나 안 그러면 뭐 그 카톡으로 저 강원도에서 듣고 있어요. 알려주세요. 분명히 한 명이라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welcome to the Tuesday edition of All Star English. 오늘 재밌는 코너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쵸? Up first, that's what you think. 그건 네 생각이고 a fun little balance game. Would you rather game that we have with our listeners? 세대마다 어떻게 생각이 다른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1: 네.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는 EPQ 전국민 영어 한마디 프로젝트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Easy Peasy Quiz. 객관식 문제라서 어렵지가 않습니다. 세 문제만 맞추면 푸짐한 상품 드리겠습니다.
0: 자 여러분 전화번호를 이미 저장 안 했으면 혼내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혹시 저장 안 했으면 지금 저장하세요. 051-744-6601 051-744-6601입니다. 6시 45분쯤 그때 저희가 전화 주세요 라고 외칠 거거든요. 그때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051-744-6601 이 전화번호입니다. Alright, let's get it. 다음으로 코너 속의 코너 날씨 요정을 만나볼 건데요. 근데 오늘은 조금 뭐가 좀 달라 보이는데? 다른 요정인데? 만나보겠습니다.

0: 날씨 요정이 왔습니다.
1: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2: 오랜만이에요.
0: 네, 보고 싶으셨죠?
1: 네.
0: 잊으신 거 아니죠?
1: 네. 일단 혹시 저희는 안 잊었는데 우리 부스타분들 새로운 분들 많이 왔거든요.
0: 네.
1: 그래서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한번.
0: 안녕하세요, 날씨 요정 인턴입니다. 신고합니다.
1: 네. 자 우리 작가님이 오늘은 그 정보를 아주 스페셜하게 주기 위해 똑순이 날씨 요정이 왔다고 하는데
0: 네.
1: 네. 똑순이가 뭐 닉네임입니까?
0: 아니요. 그렇게 똑똑하진 않지만 똑똑하게 해보겠습니다.
1: 좋아요.
0: 네. 그 저희 날씨 요정 선배가
1: 네.
0: 청 재킷을 입고 가야 된다.
2: 아.
0: 아니면 맞아요. 가죽 재킷을 입고 와야 된다.
1: 아, 근데
0: 잘 어울리나요?
1: 물어볼 게 있어요.
0: 물어봐 주세요.
1: 요정들 다 그러나요? 이제 한참 제일 더울 때 그분은 절대로 다른 거 안 입고 무조건 청 자켓, 청 바지 입고 오더라고요.
0: 멋있지
1: 않나요? 세트, 세트로.
0: 네.
1: 네.
0: 괜찮지 않나요?
1: 예쁘긴 한데 요정들 다 그럽니까?
0: 네. 어깨에 힘도 좀 좋습니다.
1: 아, 그래요?
0: 근데 이게

0: 내일 날씨를 표현하는 거예요.
1: 아,
0: 일교차가 크잖아요.
1: 오케이. 네.
0: 그래서 이제 겉옷을 이렇게 입으셔야 된다.
1: 네.
0: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로 시작을 했고요. 또 부산은 30도까지 올라서 더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내일 출근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연차나 반차 쓰고 한가위 미리 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1: 어, 부럽다.
0: 부러워요? 네. 내일은 아침 18도로 시작해서 낮 기온은 29도입니다. 그리고 금요일까지는 맑고요. 토요일에 강수 확률이 60%라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네.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네. 미리 준비를 해두시면 좋겠죠.
1: So tomorrow morning we'll start at 18 degrees, reaching all the way to 29 in the afternoon. It will stay mostly clear, and there is a 60% chance of rain this Saturday. So please keep this in mind when making your travel plans.
0: 네.
1: 왜 제가 이걸 읽고 있죠?
0: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 그리고 네.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1: 뭐가? 수고했어요.
0: 아니요. 나 보내려고 하지 마요.
1: 네.
0: 왜냐하면 올해가 바로 올해 낮이 밤보다 길었던 마지막 날이에요.
1: 아~
0: 네. 네. 내일이 추분이거든요.
1: 네.
0: 추분 영어로 뭐라고 하면 돼요, 민수? 추분?
1: 추분.
0: 네.
1: 그... 아... 원고에 잠깐만요. Autumnal equinox.
0: 네. 네,
1: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0: 네.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딱 같아지는 날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아마 내일 이후부터는 밤이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1: 좋아요.
0: 네. 그리고 오늘 부산 상호 소식 제가 짧게 전하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기분 맑음. 지느러미 이렇게 하더라고요. 봤어요.
1: 이거 누가 부탁했어요?
0: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6시 이후에는 북한이 못 보거든요. 6시 이후에 뭐 봐야 되겠어요? 올스타 보셔야 되겠죠?
1: 네.
0: 네.
1: 상어 많이 봤잖아요, 솔직히.
0: 맞아.
1: 네.
0: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영어 표현도 한번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봄과 여름에 씨를 딱 뿌려놓고 열심히 일하고 가을에 이렇게 딱 수확을 하는 건데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뭐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콧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영어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1: 근데 왜 가을에만 수확을 해요?
0: 가을에 보통 수확을 하지 않나요?
1: 수확을 원래 뭐 학교에서는 맨날 하잖아요.
2: 예? 아니요, 아니요.
0: 학교에서 한다고요?
2: 아니 뭐 곡물, 곡식 같은 거를
0: 네.
2: 이제 다 익어서 거둬들인다.
1: 그것도 했죠. 수학이에요?
2: 예.
0: 아, 지금 매스 얘기하는 거예요?
2: 아니에요. 수학은 학이에요.
1: 네.
2: 수학하는 거예요.
0: 맞아요. 수학.
1: 아, 확.
0: 네, 수학.
1: 아, I heard 수학.
0: 수확하다. 농작물을 거두다. 수확하다.
1: 네, 영어로 you reap what you sow. 네, sow는 씨를 뿌리다잖아요.
0: 네.
1: reap는 뭐 농작물을 거두다. 수확 할 때. 네.
0: reap.
1: 아, 수확이구나. 난 계속 수학? 네, 딸 수학 숙제 요즘 도와주고 있거든요, 제가.
0: 수확하다.
1: 네. 수확입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설 업그레이드로 더 새로워진 부산 엑스터 스카이 전망대. 지금 꼭 가보셔야 할 부산의 핫플 100층 전망대 입장권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주세요.
1: The newly upgraded Busan X-Sky is now better than ever. The absolute hotspot you can't miss. We're giving away admission tickets to our stunning 100th floor observatory. 저희 그 날씨 요정 출연료 제가 좀 가져가면 될까요?
0: 안 네, 돼요.
1: 영어로 좀 많이 챙겨가는데 제가.
0: 안 됩니다.
1: 자, 우리 날씨 요정 인턴. 네, 우리 그 뭐 똑똑한 요정? 이름 뭐였더라? 똑똑정이?
0: 똑순이.
1: 똑순이.
0: 네.
1: 오늘 너무 수고했고요.
0: 이거 주셔야죠.
1: 네, 좀 문자 많이 왔습니다.
0: 유익하다.
1: 사실. 네, 근데 이게 유익하다. 이런 느낌 원래 이거 이런 느낌 아닌데
0: 점점점?
1: 너무 유익해서
0: 네.
1: 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0: 유익한데?
1: 네 유익해요.
2: 네, 유익했어요.
1: 네 유익해서 유익했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0: 그쵸?
1: 네, 네. 유익한데? 수고했습니다.
2: 수고하셨습니다.
0: Bye.
3: Please, I told you I'm not going to stay home again tonight. Do you understand?
4: But you're
3: please
4: never.
3: 생각이고. 아니, 그건 네 생각이고.
1: That's what you think.
0: 그건 네 생각이고.
4: 그건 네 생각이고. 알아서 뭔 말인지 알겠지만 그건 네 생각이고.
1: Welcome to 그건 네 생각이고 That's What You Think, a fun little Would You Rather Balance game that we have with our listeners. We could see what and how generations choose on some very interesting topics, and all the while, learn a little bit of English.

0: 네, 세대별 선택도 알아보고 내 생각도 나누고 영어도 배워보는 시간이죠. 부스타 여러분도 둘 중 하나를 골라서 보내주시면 메시지 보내주신 분들 중 뽑아서 오스타에서 푸짐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1: That's right. All right, let's get it. 오늘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0: 준비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서로의 좀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죠.
1: 그렇죠. 일단 미리 우리 대한민국 모든 남편, 모든 아빠들 화이팅입니다. 네. So, 부스타들, 뭐 일단 좋은 생각을, 좋은 마인드 세트를 먼저 주기 위해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what comes to mind when you think of 추석? 네. 추석 생각하면 어떤 장면이 떠오릅니까? 뭐 for me it's big family gatherings, right? 뭐 grandparents, aunts, uncles, cousins, everybody under one roof having a good time.
0: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은 사실 그런 대가족 추석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뭐 다들 이제 가족 규모가 너무 작아졌잖아요.
1: 네.
0: 명절을 보내는 방식도 좀 많이 달라졌지요.
1: 맞아요. 저희 가족은 뭐 우리 가족하고 뭐 고모들 몇 명은 한국에 있는데 대부분 우리 사촌들 다 미국에 있고
0: 네.
1: 작은 아빠도 다 이렇게 미국에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미국에서는 추석 정도 이런 거를 잘 안 하니까 아예 없으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저희 와이프 가족 쪽 가보니까
0: 네.
1: 완전 거기 대가족이거든요.
0: 오.
1: So the first 추석 I spent with my wife's family 막 사촌들 다 오고 진짜 막 고모들 삼촌들 막 이모들 엄청 많이 만났는데 엄청 집안에 막 시끄럽고 막 재밌게 놀고 하니까 너무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0: 네.
1: But these days everybody's older. 그 사촌 동생들도 다 결혼하고 자기 추석을 가진다고 요즘 조용하거든요.
0: 맞아요.
1: 네.
0: 자기 가족이 생기면은 아무래도 다 같이 모이기가 힘들어지죠.
1: 맞습니다. 네. And also in the past, you know, it's the moms and daughter-in-laws, 며느리, that often did most of the cooking. 자, 여러분 이거 옛날 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Long time ago. And as we mentioned, these days, families are more likely to share their work or just buy the ready-made food.
0: 네, 맞습니다. 요즘엔 뭐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대신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거나 또 맛있는 걸 먹으러 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1: 네.
0: 특히 추석 당일 다음 날에 외식을 많이 한다고 하네요.
1: 맞습니다. And in the past, the older generation usually took the lead during the holidays, but these days, 요즘은요, parents and the kids often make plans together and spend 추석 in their own way.
0: 그래서 요즘 추석은 가족이 각자의 방식으로 만나고 함께하는 명절에 가까워진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0: 아까 에브리데이 스타는
1: 네.
0: 이번에 좀 푹 쉬고 싶다고 하셨는데
1: 네.
0: 그래도 좀 이렇게 보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하는 그런 그림 같은 게 있어요?
1: 아 이제 날씨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0: 네.
1: 그래도 한번 다 같이 왜냐면 이제 제 스케줄이랑 와이프 스케줄이랑 뭐 엄마 아빠 스케줄이랑 요즘 저희 딸도 이제 3학년 됐다고 나도 할 거 많아 라고 하면서 네 막 플랜도 만드는데 그냥 우리 다 같이 딱 시간을 정해서 뭐 멀리 안 가도 되는데 뭐 같이 뭐 진짜 뭐 산책 가서 뭐 커피 마시 뭐 한 잔 마시고 그냥 집 밖에 시간을 한번 보냈으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맞아요. 저도 간단하게 그냥 가까운 산 같은 데 잠시 다녀올까 이런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드네요. 날씨가 좋아졌으니까.
1: 맞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밸런스 게임 추석 맞이 남편 밸런스 게임인데요. 자, 우리 밸런스 게임 시작하기 전에 지금 모든 우리 부스타분들 중에 이게 남편들, 아빠들 제발 저를 좀 도와주세요. 희한하게 왠지 오늘 뭐가 좀 공격이 살짝 올 것 같은데 일단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어떻게 됩니까? Which husband would annoy you more on 추석? A. He says he's tired, lies on the couch all day playing games. Or B. Eats every single 전 you make while you're stuck frying them all day.
0: 추석 날 더 짜증나는 남편은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누워서 게임하는 남편. B.S. 아내는 하루 종일 전 부치는데 옆에서 낼름낼름 먹기만 하는 남편.
1: 작가님 혹시 우리 뭐 와이프랑 통화했습니까?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저의 공격 아니고요. 의견입니다. 아시겠죠?
0: 네,
1: 네.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한 통에 100원 됩니다. 캣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세그먼트 참여 가능합니다. As 언니 said 참여하는 분들 중 2부에 문자 요정이 푸짐한 선물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언니는 어떤 쪽이 더 짜증납니까?
0: 둘 다 뭐 막상막하한데 뭐 저는 이건 뭐 막상막하도 아니고 막하막하죠.
1: 아 진짜요?
0: 요즘 이런 분들이 어디 있나요?
1: 네.
0: 근데 저는 더 짜증나는 걸 하나 굳이 고른다면
1: 아 근데 언니 이 표정에서 너무 잘

0: 거예요.
1: 아, 너무 뭐 화가 났나요?
2: 생 상상만 해도 뭐 짜증이 딱 예. 보이거든요.
0: 어느 쪽입니까?
1: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누워서 게임하는 남편.
2: 근데 게임을 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1: 왜 이렇게 더듬죠?
2: 살짝 질려서. 네. 근데 저도 A인 것 같아요. 이거는 안 되지. 이거는 그냥 뭐 common sense.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네.
1: 그러니까 이제 전 부치는데 옆에서 먹기만 하면은 얄밉긴 할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같이 있는 같이 거잖아요.
2: 같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아 이거 너 얄밉게 뭐 네. 하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거예요. 언니 이거 뭐 영어로 표현 있죠. You have to read between the lines. 이 있는 말만 그대로 읽지 말고 거기 뒤에 있는 의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네네. 남편이 아내가 하루 종일 옆에 전 부치고 있는데 옆에서 계속 맛을 봐주는 거죠.
1: 아, 네.
2: 여기 소금 더 넣어야 돼. 이게 소금 더 빼야 돼.
1: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네. 옆에 있으면 뭐 잔심부름 시킬 수 있잖아요.
2: 그렇죠.
1: 뭐 갖다 줘 이렇게.
2: 같이 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게 살짝 맞아요. 이거 trick question. 무조건 정답이 A입니다. You know, these days it's pretty rare to see the whole extended family together. So we asked, what do you miss most about Chuseok back in the day, right? And a couple people answered this question. Number one, 1번 답변은요. The whole family and all the relatives packed into one house, eating together and making a lot of noise. 이거 바로 제 답이었어요. 네, 온 친척이 다 모여서 와글와글 밥 먹던 이 풍경이 그립다고 답했습니다.
1: 네. 네. 2위는요. 기름 냄새 풀풀 풍기던 전부치기와 송편 만들기. 명절 전날 다 같이 둘러앉아가지고 수다 떨면서 뭐 동그랑땡 부치고 송편 빚던 그 따뜻한 분위기가 그립다고 답했네요.
2: 맞아요. My mother-in-law, 우리 그 어머님요. 네? 네. 와이프의 어머님. 그 뭐라고요?
1: 장모님.
2: 많은 장모님이죠. 맨날 그 까먹어요. 네. They have the 그 만두 만드는 기계 집에 있어요.
1: 아 진짜요?
2: 네. 그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 뭐야 그 만두 피 만드는 거예요.
1: 네. 피 만드는 기계.
2: 그거를 이렇게 덩어리 해가지고 네. 그 기계 쭉 해서 뭐 엄청 큰 막 바퀴 이렇게 돌아가고 거기 한 몇 번 넣고 그 만두 피를 그렇게 만들어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꺼낸 지 오래됐어요. 네, 진짜 이제 보기 어려운 레어 아이템이고요. Number three, getting a nice chunk of pocket money from your grandparents and relatives. 할머니, 할아버지, 친척들에게 두둑하게 용돈 받는 풍경. 나도 용돈 받고 싶다. 진짜. 네.
1: 맞아요. 이제는 뭐 받을 수 없는 나이가 됐잖아요. 네. 주는 나이밖에 안 됐으니까.
2: 맞아요. 우리 언니 언니는 뭐 예전 추석 풍경 중에 뭐 요즘 좀 특히 그리운 거 있습니까?
1: 저도 그냥 그 저희는 식구가 적어서 네. 엄마랑 언니랑 저랑 이렇게 저녁에 네. 또 뭐 오빠나 아빠도 같이 앉아서 송편을 만들었던 기억이
2: 핸드메이드 송편 네. 맛있겠다.
1: 그 기억이 제일 저도 많이 남고 네. 그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할 수 없어졌어.
2: 맞아요.
1: 없어져서 더 그리운 것 같아요.
2: 네. 네. 이미 저는 이게 그 오프닝에 좀 말 잠깐 했지만 저는 자는 거예요. 이 풍경 너무 그리워. 아니 왜냐면 이제 너무 바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하고 싶어서 하니까 네.
1: 아까 우리 그 누가 더 최악이냐고 물어봤었잖아요. 선플라우 님이요. 둘 다 시댁으로 반품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 우리 또 에브리데이 스타 반품 당하겠는데요.
2: 네. 우리 부장님도 일을 혼자 하나라고 저한테 뭐라 그랬는데 아 옛날 제가 고등학생 뭐 중학교 고등학생 때 네 당연히 지금은 당연히 도와야죠. 협해야죠. 여러분 너무 혼내지 마세요. 저 아시겠죠? 자 real quick 여기 영어 포인트 하나 배워보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I need your help. 이건 다들 아시잖아요. 네. 그러면 나 뭐 도움 필요해. 손이 필요해. 이거 영어 표현 몇 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Can you give me a hand?
1: Can you give me a hand?
2: 네, 나 좀 도와줄래? 손 좀 빌려줄래? 라고 하는 거거든요. Can you give me a hand? 라고 할 수 있고 Can you lend me a hand? 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 Can you lend me a hand?
2: 맞습니다. Or 나 좀 도와줘. 뭐 Can you help me out?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1: Can you help me out?
2: 네. 뭐 나 좀 도움이 필요해. 나 도움 줬으면 좋겠어. I could use some help.
1: I could use some help.
2: 네. 말해주세요. 예, 남편들 무조건 투입할 겁니다. 네. 왜냐면 지금 계속 혼날 것 같아서.
1: 알죠.
2: 네.
1: 말하기 전에 해야지.
2: 맞아요.
1: 이런 말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그게 안 된다는 거죠.
2: 맞네. 일단 잘 배워갑니다.
1: 네?
2: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문자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0: 우리 두 누나. 아 진짜 벌써 두 누님 calm down. 저, 도와줘야 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지우지우 주주님도 와 만두기계 대박. 오. 진짜 레어템인가요? 근데 진짜 와, 공장에서 쓰는 고개 그 기계처럼 보이거든요.
1: 그러니까 그게 보통 집에는 잘 없죠.
0: 소리도 진짜 커다. Like the noise 딱 on 그 스위치로 꽝꽝꽝꽝 완전 공장 소리 만들어요.
1: 아유 그 기계가 있을 정도시면
0: 맞습니다.
1: 얼마나 힘들게 많이 만드셨겠어요. 네. 이제는 사드시는 걸로.
0: 맞아요. 그 마지막 우리 주주님. 님이 AI가 이렇게 발전했는데 전이랑 튀김을 해주지 못하더니라고 하는데 이제 다들 하기 싫어서 이제 AI한테 맡기자. 그런 시대 분명히 올 겁니다.
1: 그 네. AI를 개발하는 분들이 아마 본인이 음식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0: 와, 네. Good point. 네, 좋습니다. 여러분 keep sending in those messages. 두 번째 주제 가보겠습니다. Round 2. Which husband would you hate more? 아 이게 뭐 꼭 이렇게 남편 알겠습니다. 공부들 할게요. 자, A, the stingy husband who freaks out over giving either side of the family even $10 in pocket money, or B, the show-off husband who throws money around in front of relatives and then says, "Oh, we're broke."
1: 참 이 더 싫은 걸 고르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데 자 더 싫은 남편은 양가 시댁 친정 할 거 없이 용돈 만 원도 아까워하는 구두쇠 남편 vs 친척들 앞에서 돈 펑펑 쓰고 생활비 없다는 허세 남편
0: 오늘 방송 내가 안전하게 나올 수 있는 방송 아닌데 네 작가님 아니 어제 그 원고대로 못한 거 그 나 때문에 저 때문에 아니라 그 한이 형 때문이었거든요. 그 상어 말에 꽂혀가지고 지금 살짝 작가님 복수하는 것 같아요 저한테. 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의견 보내주세요. 샵 905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카톡이나 너튜브 댓글로도 오늘 뭐 세그먼트 참여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네. 와 이것도
1: 에브리데이 스타는 어느 쪽이세요?
0: 돈 주고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거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둘 중에 무조건 하나 골라야 되면 네? 더 싫어하는 남편을 골라야 네, 되잖아요. 네. 아, 그래서 이 앞뒤 말이 안 맞으면 나 그것도 보기 좀 싫거든요. 네. 그래서 B인 것 같습니다.
1: B, 아,
0: 돈을 펑펑 주면서 나중에 뒤에 돈 없어요. 너희 저희 힘들어요. 네. 분명히 그러면 뒤에가 거짓말이거든요. 그러면 네. 어떻게 앞에서 돈을 막 그렇게 줘. 그렇죠.
1: 사실 돈을 펑펑 쓰는 게 사실 우리 가정경제에 너무 어려움을 줄 수 있으니까 네. 싫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0: 네.
1: 근데 저는 곰곰이도 생각을 해보니까 제 나이쯤 되면은 너무 인색한 사람은 별론 것 같아요.
0: What's 인색한 사람? 그게 무슨 뜻이죠? 그
1: 구두쇠. 그러니까 남한테 뭐 인정도 베풀기 싫어하고 뭐 돈도 이렇게 뭐 줘야 되는데 주는 거 싫어하고
0: 아.
1: 자기만한 구두쇠 같은 거예요.
0: 맞아요. 맞아요. 거. 그게 네. 아까 우리 그 단어 stingy 단어가 있습니다. 네. stingy. stingy 하다.
1: Stingy.
0: 네. 근데 stingy라는 단어도 있고 영어로 frugal 하다 단어도 있거든요. stingy는 아 아니야. 싫어. 너무 아까워. 안 줘. 이게 stingy인데요. frugal은 좀 이렇게 생각하고 돈을 잘 아끼는 사람한테 frugal라고 합니다. 좀 똑똑하게.
1: 긍정적인
0: 네. 쓸 때는 쓰고 그래도 네네. 조금 아끼는 편이면 근데 똑똑해 확실히 이유도 있고 네네. 다른 사람에게 아 그분은 일단 뭐 뭐지 그 그래 돈 그렇게 뭐 아껴 써야지라고 생각 줄 수 있는 정도면 frugal이라고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 사람은 frugal하지 않고 그냥 주기 무조건 싫어요.
1: 사람.
0: 스팅지한 사람입니다.
1: 그러니까 저는 앞쪽이 더 싫어요.
0: 아 네. 그렇구나. 맞아 그것도 보기 싫죠.
1: 그러니까 돈을 버는 이유가 네. 잘 쓰기 위한 거잖아요.
0: 네.
1: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0: 네.
1: 너무 이렇게 하는 건 좀 네.
0: 일단 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하는 분들 있을까봐 저에 대해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겠죠? 네.
1: 아니 지금 이혼 숙녀 캠프 라디오 버전인가요?
0: 우리 너튜브의 롤러맘님 요즘 그 좀 인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거 네 저도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아 우리 주주님도 와 그냥 오늘 질문 시댁 반품 세트 선물 세트인가요? 라고 하는데
1: 자,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 밸런스 게임 하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0: 네.
1: 이러지는 말라고 하는 거니까요.
0: 네 너무. 이러지 말라 네. 그리고 절대로 민수대에서 얘기하는 거 아니다 이것만 알고 있으세요 여러분.
1: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괜히 에브리데이 스타가 찔린 것 같은데요.
0: 생각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 저희 부스타들 뭐 같이 오래 생활 많이 했잖아요. 네, 혹시 자 아주 재밌는 이 설문조사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1: 네, 명절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짜증 유발 남편 순위가 있습니다.
0: 왜 또 남편 밸런스.

0: 때문입니까?
1: 자,
0: 오케이.
1: 3위는요. 고부 갈등이 생기면 무조건 시댁 편만 드는 남편. 아유, 말 그대로 남의 편이죠, 뭐. 네.
0: 아, 저는 이렇게 안 합니다, 여러분. 네. 왜 계속 이거 왜 계속 이놈을 해야 되지?
1: 하면 할수록 점점 더.
0: 자, number 2. The husband who doesn't lift a finger while his wife is busy shopping and cooking. 장보기부터 음식 준비까지 하나도 안 돕는 남편. 하나도 안 돕는
1: 맞아,
0: 남편.
1: 맞아, 맞아.
0: 네. 이 표현도 lift a finger. lift a finger 그러니까 손가락 직역하면 손가락을 들다라고 의미인데요. 이 자체도 안 한다.
1: 아.
0: 손가락 하나도 들지도 않다. 그만큼 안 도움된다 말이죠.
1: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다. 이런
0: 아,
1: 말 하거든요.
0: 그런 표현도 있군요.
1: 비슷하네요. 네. 네. 자, 그리고 대망의 1위는요. 소파와 한몸이 돼서 TV 보고 스마트폰만 보는 남편.
0: 아.
1: 이게 제일 짜증난다고 답했대요.
0: 네.
1: 근데 있잖아요. 이건 남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중에 혼자 나만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네. 아무것도 안 하고 사실 가족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진짜 열받죠.
0: 맞아요. 네. 맞아요. 열받아요. 열받겠죠. 네.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근데 대신 let's flip it around. Then what makes a great husband during the holidays? 여러분 이건 저거든요. Number three. A husband who steps in and shields his wife from family drama and annoying comments from relatives. 명진의 이상적인 남편 3위는요. 고부 갈등이나 친척을 잔소리 중간에서 딱 차단해주는 남편.
1: 진짜요? 이거 에브리데이 스타라고요?
0: 노력합니다.
1: 그럼 한번 내가 해볼게요.
0: 네.
1: 내가 그냥
0: 네.
1: 이제 시댁 어른이야.
0: 네.
1: 아 이거 국이 좀 짠데.
0: 아 그냥 드시죠. 죄송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1: 합격을 드리려고 했는데 대신 이제 그렇게 말한 분한테는 네. 불화가 막 생기겠죠.
0: 아 그냥 드시죠. 네. 죄송해요.
1: 그거 봐요. 그거 아니, 봐요.
0: 누군지 어느 친척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2위는 네. 어떻게 됩니까?
1: 2위는 아내의 친정 방문을 배려하는 남편입니다. 처가 방문 시간도 배려하고 이 양가 선물이나 용돈 같은 거 있잖아요.
0: 네.
1: 공평하게 챙기는 남편이 최고입니다.
0: 네. 맞아요.
1: 그리고 이제 실제로 기혼자들이 명절에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양가 방문 일정 조율이래요. 어디 먼저 갈 건지
0: 네.
1: 얼마나 오래 있을지 때문에 싸우는 경우도 많습니다.
0: 맞습니다. 네. Number one, a husband who helps with everything from cooking to doing the dishes. 음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같이 해주는 남편. 네. 뭐 이런 말 나오는 남편. I'll take care of the hard stuff. 힘든 건 내가 할게. 너무
1: 맞아요,
0: 자연스럽죠
1: 맞아요,
0: 여러분 이 말하는 맞아요. 거. 왜냐면 자주 하거든요. 자주 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러워요. 아 힘든 거 내가 할게.
1: 네. 네. 저 하루 엄마한테 확인해 보는 걸로. 그러면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는 스스로 네. 어떤 남편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0: 저는 뭐 그래도 가끔씩 뭐 핸드폰 볼 때도 있고요. 네. But I think I'm more of the 뭐냐면 여러분 저도 좀 생각이 있거든요. 좀 똑똑한 편입니다. 저. 네, 뭐 믿기 어렵겠지만. 네.
1: 좀 아까 그 제가 말했잖아요. 아, 국이 좀 짠데라고 했을 때 반응 있잖아요.
0: 네. 네
1: 똑똑하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두둥님이 그렇게 하면 아내한테도 혼난다고 지금.
0: 네. 그냥 드시죠 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장모님이었어요.
1: 예를 들어서 뭐 아니 그러면 아, 두둥님 정확하시네요.
0: 네.
1: 아내가 이렇게 말할 거래요. 그럼 네. 내가 뭐가 돼?
0: 맞네요. 저 뒤를 생각 안 하고 앞에만 보고 가는 남자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1: 아, 어쨌든 우리 에브데스타는 노력하는
0: 맞아요.
1: 남편이다.
0: 노력이 네. 중요합니다.
1: 자, 옆에서 많이 가르쳐 드릴게요.
0: 네, 부탁할게요.
1: 해서는 안 되는 거. 네.
0: 자, 그러면 뭐 명절날 모두 행복하게 만드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내가 할게. 자, 이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I've got this.
1: I've got this.
0: 네, 뭐 I've got it라고 할 수 있고 내가 할게. 아, 그거 내가 알아서 할게라고 하죠. 내가 처리할게. I'll take care of it.
1: I'll take care of it.
0: 내가 그거 할게. 내가 잡을게. Let me get that.
1: Let me get that.
0: 아, 그리고 진짜 아마 이 말 나오면 그냥 모두 행복을 주는 이 멘트. Sit back, I'll do it.
1: Sit back, I'll do it.
0: 아, 쉬고 있어. 내가 할 테니까. 여러분 너무
1: yeah.
0: 너무 자연스럽죠 이렇게 하는 말.
1: 예.
0: 자주 하는 말이라서.
1: 아 이번 명절에는
0: 네.
1: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뿐만 아니라 모든 남편분들이 이 말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네요.
0: That's
1: 네.
0: right. 우리 선플라워님이 아내분이 듣고 계십니다. 진실 말을 말씀하세요라고 하는데 여보 말하지 마. 혹시 듣고 있으면 말하지 마. 알겠지? 자 여러분 thank you so much for all your messages. 자 다음으로 오늘의 EPQ 갑시다. Ladies and gentlemen, here it is.
1: 도전 안 하면 아쉬울 걸 이지피지 퀴즈 실시간 전화 연결 즉석 레벨업 영어 퀴즈 시간

0: 인데요. 총 세 문제만 맞추면 됩니다. 푸짐한 선물이 기다리고 있죠.
1: That's right. So many great prizes we're giving out in EPQ. Get the first question correct. Coffee coupon is yours. Second question correct. A chicken combo going your way. And the third and final question, if you get that right, a 50,000 won department store gift card.
0: 맞습니다. 1번 맞추면 커피, 2번 맞추면 치킨, 3번까지 맞추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까지 다 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래 짧게 나가는데요. 우리 에브리데이 스타가 외칠 때 가장 빨리 전화 주신 분 연결하겠습니다.
1: 자, 051-744-6601. 051-744-6601. 지금 전화 주세요. 타임 포 어 퀵 송 브레이크. 코르스가 부릅니다. 아사히.

0: All right, let's get it. 오늘의 도전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2: 네,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김성진이라고 합니다.
0: 김성진님 반갑습니다. Welcome, welcome. 네. 오늘의 EPQ 도전자가 됐습니다. 지금 How do you feel right now? 지금 기분 어때요?
2: 아, 지금 약간 꿈 같아요.
0: 꿈 같아요?
2: 네.
0: 아, 일단 뭐 퀴즈는 뭐 영어는 이미 잘 하고 알고 있으니까 뭐 그냥 일단 뭐 저희랑 통화해서 뭐 혹시 저랑 통화해서 기분 뭐 이렇게 좋은 겁니까 혹시?
2: 아 맞죠. 민 선배님 너무 영광입니다.
0: 네. 어, 선배라고 부르니까 어, 더 잘해줘야 될 것 같은데.
1: 꿈속에서 나 만날 우리 민순이. 오.
0: 아 스탑. 네. 아까 너무 남편 공격을 너무 많이 봐서 이제 조금 메이크업을 하는 거구나. 자 성진님 오늘의 EPQ 도전자 됐는데요. 새 네. 아주 쉬운 문제를 다 맞추면 선물 다 받아갈 수 있습니다. 네.
2: 네.
0: Are you ready?
2: Yeah, I'm ready.
0: Ah, I don't think so. Are you ready?
2: Yeah, I'm ready.
0: All right, let's get it.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네. All right, question number one. Listen to the sentence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네, 이제 알맞은 답변은 빈칸 채우기입니다. He be happy. 자, 초이스가 네 개입니다. A, he am happy. B, he is happy. C, he are happy. Or D, he be happy. 정답은요?
2: B, she is happy.
0: He is happy.
1: 예.
0: 맞습니다.
1: 1단계 맞추셨고요. 예. 올스타가 커피 쿠폰 쏘겠습니다.
0: That's right. 정답은 B,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 네, 뭐 he, she, it. is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좋습니다. 자, congratulations on the coffee coupon. 자, 두 번째 문제 넘어가는데 뭐가 걸려 있죠?
1: 네, 2단계 퀴즈에는 치킨 세트가 걸려 있습니다.
0: 야.
1: 근데 부스타들도요 같이 문제 듣고 푸셔가지고
0: 네. 네,
1: 글 남겨주시면 추첨해서 또 선물 드릴 수도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네. 자, 성진님, are you ready for question number two? 준비됐습니까?
2: 네, 준비됐습니다.
0: Here we go. The following question is about relative pronouns. Choose the correct sentence. 네, 맞는 문장을 고르주시면 됩니다. A. The woman which lives next door is a singer. The woman whom lives next door is a singer. C.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singer. 자, 이거는 살짝 조금 우리 작가님이 살짝 조금 이렇게 단계 이게 난이도를 확 올렸네요. 네. 네. 자 일단 뭐 성진님 좀 이 감이 옵니까?
2: 어, 네 조금 감이 오는 것 같아요.
0: 네. 자 이거 관계 대명사 이게 문제잖아요.
2: 네.
0: 그래서 일단 which이나 whom이나 who.

0: 예, 이게 문제인데 다시 choices를 세 개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A, 네. the woman which lives next door is a singer. B, the woman whom lives next door is a singer. Or C,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singer.
1: 자, 정답은요?
2: 정답은 B 하겠습니다.
0: B인 것 같죠? B인 것 같다라고.
1: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다고 제가 살짝 걱정을 했거든요.
0: 어, 자, 일단 언니가 걱정했대요.
1: 아, 예.
0: 네.
1: 아. 민수가 이제 잘 왜 그런지 알아요.
0: 왜냐면 이 후 하고 훔 발음이 살짝 조금 비슷해서 자, B는 훔 끝에 음짜리 M 들어가는 단어고요. C가 네. M 사운드 없는 그냥 후거든요. 우리 상준님 일단 그거라고 생각하고 B라고 고른 거죠?
2: 아, 네, 제가 헷갈렸나 봐요.
0: 아, 맞아, 헷갈렸어요. 네. 봐봐, 봐봐, 봐봐. 정답은요?
1: 정답은요?
2: C, the woman who.
0: 네. 너무 빨리 쳤다.
1: 아니 아까 에브리데스가 갑자기 훔 하고 너무 강조를 하셔가지고.
0: 네. 아 혹시 제가 잘못 네. 읽으면 안 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맞습니다. The woman who lives next door is a singer. 이 woman은 사람으로 who를 사용하거든요. Who가 lives에 주어진 셈이죠.
1: 네. 주어?
0: 네. 주어. 네. Sorry. 주어 주인이 아니고 주어인 네. 셈이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맞췄으니까 뭐를 드리죠?
1: 네. 커피 쿠폰에 치킨 세트까지 쏘겠습니다.
0: Yeah. 축하드립니다. Congratulations. 네.
1: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 맞추셨어요.
0: 맞아요. 우리 부사분들 네. 잘하시네요. 민수 잘못이다라고 딱 보내주네요. 자, 성진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남았습니다. 이거 맞추면 뭐 드리죠?
1: 예, 세 번째 문제까지 맞추시면 백화점 상품권 5만 원 예, 있습니다.
0: 지금 느낌은 지금 기분 어때요, 성진님? How do you feel?
2: 이게 정말 예. 꿈인지 아닌지 헷갈리네요.
0: 계속 꿈속에 있네요. 네. 네. 자, 꿈 있는 거 좋긴 좋은데 이제 집중도 해야 되거든요. 이제 네. 성진님. 자,
2: 알겠습니다.
0: Question number 3 마지막 문제 나갑니다. 자, listen to the conversation and choose the correct answer. 대화를 듣고 네, 정답 문제 맞추면 됩니다.
1: How was your Chuseok holiday?
0: Oh, it was great. I ate a lot and we had a blast. 자, 문제는 이겁니다. What does we had a blast mean? 이 표현, we had a blast, 뜻이 무엇입니까? A, we had a terrible time. B, we had a lot of fun. Or C, we had a lot of work. 자, we had a blast. 성진님, 이건 무슨 의미의 표현입니까? A, B, C, 정답은요?
2: 정답은 B. We had a lot of fun.
0: 와, 살짝 뒤끝에 목소리 We had a lot of fun. 조금 살짝 좀 쉐이킹 들렸는데 한 몇 퍼센트 정도 확실합니까?
2: 한 97% 정도.
0: 와, 97%? 뭐 그 정도면 뭐 그냥 무조건 네. 네 이거 맞다고 생각하네요. 왜냐면 맞습니다.
1: 3단계까지 맞추셔서 올스타가 커피 쿠폰, 치킨 세트 그리고 백화점 상품권까지 쏘겠습니다.
0: 축하드립니다, 성준이. Congratulations. 네. 역시.
2: 감사합니다.
0: 네, 마지막 we had a blast. 여기서 a blast라고 하면 너무 재밌었다라고 네 표현하는 그 expression이거든요. 자, 성준이 축하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네,
0: congratulations.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 같이 하고 있으니까 지금 꿈 같은 지금 방송 같이 출연하고 있으니까 성진님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제 뭐 내일 모레면 이제 추석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네. 뭐 추석에 메시지 혹시 있으면 네 혹시 뭐 부탁할 수 있을까요?
2: 아 우리 민선배님 포함한 모든 올스타 제작진 분들 그리고 올스타 시청하고 계시는 올스타 여러분들 전부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아이고
1: 고맙습니다.
0: 말도 너무 예쁘게 네.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성진님 congratulations to you and happy 추석 okay?
2: 네 감사합니다.
0: 네.
1: 네 고맙습니다.
0: 역시 자 congratulations to our winner today 성진님 and that was it for today's EPQ. 자 여러분 아쉽게 우리 1부 이제 마무리해야 되고 우리 언니한테도 빠이 해야 되잖아요.
1: 네 사실 제가 있잖아요. 네. 정말 숨길 수가 없었나 봐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갖고 이번 주에는 그냥 말 안 하려고 했는데
0: 네.
1: 제가 장염 이슈가 있어가지고
0: 맞다.
1: 굉장히 힘이 없었거든요.
0: 그거 요구르트 드링크 네. 많이 마셨어요?
1: 아니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너무 신나게 방송을 못한 것 같아서요.
0: 아니에요.
1: 추석 연휴 잘 쉬고 네. 우리 부스타들도 즐거운 추석 잘 보내시고요.
0: 아이고. 또 너무 많이

0: 드셔가지고 저처럼 장염 이런 이슈 없도록
1: 아이고.
0: 예, 해서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하게 돌아오겠습니다.
1: 네, 우리 언니도 몸 잘 챙기시고요. 네. Happy 추석 to you.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okay? 네, 우리 다음 주에 언니의 쾌변을 기원하면서 일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Bye, Cordis. 아사히. We'll see you at 7 o'clock.

0: your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The time is now 6 o'clock.
2: Please be informed that all the programs you hear now are reruns that were aired yesterday. Time in hours, minutes, and seconds mentioned in the program do not reflect the current time.
3: English with
4: 부산 아지매
3: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4: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주려고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3: 오이소 보이소
4: 영어 하이소.
5: 와우, it's already 7? I didn't even realize because I was so busy working.
4: 민대리, 그렇게 열심히 일한 거야? 아니, 도대체 누가 그렇게 일을 많이 시킨 거지?
5: I told you it would be hard for me to finish all this work today, but you insisted that I had to finish it.
4: 아, 네, 내가? 아, 그러면 오늘 저녁은 이 어니 부장이 쏜다, 쏜다, 쏜다! 자, 여러분, 다들 먹고 싶은 거 골라보세요.
5: 오, 어... I'm starving right now. I'm going to eat everything in the delivery app.
4: 여러분, 자, 김대리, 박과장, 이대리도 다 맛있는 걸로 골라봐요.
6: 부장님, 진짜죠? 아, 너무너무 좋아. 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도 되는 거죠?
4: 네네, 그래요. 다 먹어요. 자, 다들 골라봐요.
6: 우와, 대박, 대박. 뭘 먹지? 아, 보자, 보자.
5: I want to have pasta and pizza, so everyone else can choose something different from what I'm having. That way, we can order a variety of dishes and try different things.
6: 그럼 난 얼큰하게 전골을 시킬까? 그런데 부장님은요? 부장님은 왜 안 고르세요?
4: 아, 뭐 나는 갑자기 요새 잠을 못 자서 그런가 좀 속도 더부룩하고 그러네요. 머리도 좀 띵한 것 같고. 아무 부담 없이 골라요.
5: Oh no, I'm so sorry to hear that. How about walking it off?
4: Walking? 아니 민대리 잠깐만. 배달앱으로 바로 시키면 되는데 지금 나보고 walking 걸어서 가지고 음식을 픽업해 오라 뭐 이 말이에요?
5: Oh no, no, no, no. How about taking a short walk and getting some fresh air?
4: 프레시 아니 그래 뭐 배달의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내가 걸어서 픽업해 오면 신선 프레쉬는 하겠지. 그래도 내가 밥까지 사는데 픽업도 하는 건 좀 선 넘는 거 아닌가 이거. 오늘 밥 사는 거 취소. 그냥 취소. 다 취소.
6: 아 부장님.
4: Yeah. 오늘 배워볼 표현 바람 좀 쐬고 와 영어로 뭐라고 해?
5: Walk it off.
4: Walk it off.
5: 정신적인 충격, 화, 스트레스를 털어내기 위해 바람을 쐬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Get some fresh air도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나 바람 좀 쐬야겠어. I need to get some fresh air. 같이 바람 좀 쐬고 올까? How about getting some fresh air?

0: 내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바람 좀 쐬고 와. Walk it off.
1: Walk it off.
0: 내일도 부산 영어 방송에서 만나요.
1: See you tomorrow.
2: 아, 잘 잤다. 어머, 벌써 저녁 6시 8분이네? All Star English 할 시간이다.
3: Hey babe, All Star English time. Let's tune in.
4: 맞다, All Star.
2: 아, 이피큐 신청해야지. 아, 인호잡도 신청하고 10만원 백화점 상품권도 받아야 하는데 보자 어디 보자.
4: 어, 인호잡 내가 먼저 신청했거든.
2: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먼저 할 거야. 번호표 뽑고 오세요.
4: 아, 그래 맞아. 올스타는 듣기만 하면 아까워. 자기가 먼저 인호잡 하고 내가 이피큐 해서 커피, 치킨 세트, 백화점 상품권 다 가져갈게.
5: 선물 받고 골라 듣고 참여하는 재미 올스타.

0: time to level up our small talk game. And for that, as always, we have Minju Sam joining us for another episode of EB Touching and Small Talk. 안녕하세요, Sam.
1: 안녕하세요.
0: 네, how are you?
1: 반갑습니다. I'm great.
0: Oh, good to hear. Yeah. 자, 일단 우리 Sam 오자마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두두님 물어봅니다. 민주 쌤, 상어 자만추 하셨나요? 라고 물어보네요.
1: 그리고 민수가 옆에서 얘기했어요. 자만추가 뭔가요?
0: 아니 진짜 뭐예요? 무슨 소리 말이에요?
1: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0: 그게 자만추예요?
1: 아닌가요? 저 그렇게 알고 있긴 한데.
0: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추구? What does that mean?
1: 원한다. 뭐 좀 네. 지향한다.
0: 아, 그러면 쉽게 말해요. 그냥 상어 만났어요. 보러 갔어요. 그 말이죠.
1: 자연스럽게 만두 추가라고 하시네요. 너구리님. 저 상어는.
0: 이 말만 다 다르잖아. 네.
1: 자만추는 아니고 저는 네. 보러 일부러 갔습니다.
0: 아, 일부러.
1: 북항이 봤어요.
0: 네. 그때 뭐지? 사람도 너무 많았어요?
1: 많았습니다. 야, 너무 많았고. 네. 그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햇볕 때문에
0: 몇 시에 갔어요?
1: I think it was like 11-ish.
0: During the day.
1: Yes.
0: 오, 왜냐면 여섯 시 이후로는 아예 그냥 뭐 포기하세요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1: I see. 네.
0: 11시 갔는데 안 보였다. 근데 뭐
1: 뭐 검은 거 이렇게 떠다니는 거 잠깐 본 것 같기도 한데.
0: 네.
1: 영상으로 봤어요.
0: 네. 영상 그죠? 저희도 저도 영상으로 봤는데요. 진짜 크더라고요.
1: Yeah.
0: 3 meters in length, right?
1: 맞습니다.
0: 네. 일단 두둥님이 맞아요. 뭐 pursue, chase, meet naturally 이라고 하네요. 아까 그럼 자만추 자연스럽게 만남을
1: 추구.
0: 추구하다.
1: 영상 나오네요, 지금.
0: 네.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자, 방송을 합시다, 근데.
1: 네.
0: 아닙니다. Well,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Well, Sam, you usually have a question you want to ask me, right? 네.
1: No.
0: 아, 아니네요. 제가 이 질문을 드려야 되네요.
1: Yes, please.
0: Minju, I have a question. When you go out to eat with friends, do you usually split the bill? 네.
1: Usually split the bill.
0: Okay.
1: 네, 요즘 저는 I feel like that's pretty common these days.
0: It is.
1: 맞죠? 네. 친구들끼리 만나면 각자 먹은 만큼 내거나 아니면 똑같이 나눠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0: 네. I think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long time ago. 왜냐면 그때 진짜 내가 낼게. 알았어, 그럼 다음에 내가 낼게.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요즘에는 그 부담을 이제 덜 주려고 그냥 각자 계산하는 게 이게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1: Yeah, but I think it's still pretty common in Korea for the older person to pay for the meal.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0: 네.
1: 나이 차이가 좀 있다거나 아니면 선후배끼리 만나면 이 나이 많은 사람이 내가 먼저 살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0: 네. Yeah, but I mean in America though, 네, 이제 각자가 먹는 거에 내는 게 I think it's more that's more common, right?
1: Yeah.
0: 네. But because 뭐 계산대 앞에서 이렇게 서로 카드 내밀면서 아니야, 내가 낼게. 됐어. 내가 낼게 하는 모습도 뭐 아직도 좀 흔하긴 하죠. 그렇죠?
1: 그렇죠. 있는 것 같아요. Sometimes paying the bill turns into a competition.
0: 맞아요.
1: 경쟁이 됩니다.
0: 근데 살짝 좀 근데 진짜 꼭 내가 사야 되면 거기 앞에서 막 내밀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중에 잠깐 화장실 가는 척하고
1: 미리 결제
0: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일단 노하우 메모해 놓으세요.

0: 아시겠죠? 네. 네. 근데 서로 밥 사겠다고 뭐 싸우는 거 이거는 진짜 한국에서 네 이제 많이 보는 그 일인데. 근데 맞습니다. 좋은 싸움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1: 그렇죠. Right?
0: 네. Yeah. Mm-hmm. 네. 저는 뭐 저 드릴 자신 있습니다.
1: 아 진다고요?
0: 네.
1: 싸움에서.
0: 저 줄게요.
1: 아, 오케이.
0: 뭐 산다면 뭐 내가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기. 자연스럽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Yeah. 네, 뭐 you can pay, I don't mind, right? 네.
1: All right, but as I mentioned earlier, splitting the bill is very common these days. Mm-hmm. 요즘 꼭 누가 사는 게 아니라 각자 yeah. 계산을 하거나 아니면 똑같이 나눠내는 것도 정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0: 근데 은근히 그 영어로 하는 게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1: Yeah, exactly. And that's what we're going to learn today.
0: Okay, 좋아요. 자, 그럼 주제 오늘의 주제 splitting the bill 계산 나눠서 하기 아주 useful한 expression들 많이 배울 건데. 자, 첫 번째 그럼 small talk expression 어떻게 됩니까?
1: 첫 번째 표현은요. Let's split it three ways. 우리 셋이 똑같이 나눠서 내자. When you say let's split it three ways, it means the three of you are splitting the total bill equally.
0: 네, equally. Yeah. 네, 그게 중요한 파트죠.
1: 맞아요. 여기서 split은 나누다라는 뜻인데 식사 후 계산할 때 split the bill이라고 하면 뭐 더치페이 하다라는 뜻을 정말 많이 쓰잖아요.
0: 네.
1: Right?
0: Mm-hmm.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let's split the bill 뭐 우리 나눠서 내자 뭐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죠.
1: 맞아요. 그리고 뭐 무슨 계산인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선 the bill 대신에 그냥 let's split it 이렇게 우리 나눠 내자 이런 표현으로 쓰실 수 있는데 오늘 비법에는 뒤에 three ways가 붙었습니다.
0: 네.
1: Let's split it three ways. Mm-hmm. 말 그대로 세 부분으로라는 뜻인데요. 총 세 명이 금액을 똑같이 나눠서 내자라는 뜻이 되는 거죠.
0: 그러면 뭐 사람 수에 따라 그냥 숫자만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네 명이면 let's split it four ways. Mm-hmm. 이렇게.
1: Yeah, let's split it two ways, three ways, four ways.
0: Okay.
1: 이런 식으로 숫자 플러스 ways만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0: 맞습니다. 간단합니다. Mm-hmm. 자, 그럼 둘이 정확히 반만 내고 싶다면 뭐 그러면 two ways 말고 뭐 다른 표현 있습니까 혹시?
1: Sure. 뭐 그럴 때 간단하게 let's split it 50-50.
0: 50-50.
1: 우리 반반 내자. 네. 사실 뭐 돈뿐만 아니라 뭐 어떤 네. 걸 반반 나눌 때 정말 자주 쓰는 표현이잖아요.
0: 맞아요. 저 옛날에 저희 동생이랑 음식 갖고 싸울 때 50-50, right? 이렇게 딜 했죠. 네.
1: Yeah.
0: 그러면 예를 들어 뭐 계산서가 이게 $100 나왔으면 그 50-50가 진짜 말대로 $50, $50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렇죠?
1: 여기서 each도 알아두시면 유용한데요. It's $50 each 하면 한 사람당 $50야. 실제 정산할 때 바로 써보실 수 있겠습니다.
0: 네. 근데 이거는 50-50는요. 이렇게 뭘의 확률 대해서도 말할 때 이 표현들 자주 쓰더라고요.
1: 그렇죠.
0: 네. 일단 뭐 오늘 방송에서 민수가 뭐 화낼까 안 낼까? Huh? I don't know. 50-50.
1: Yeah.
0: 네.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뭐 그러면 then if we're splitting the bill, right? 그러면 예를 들어 뭐 나는 뭐 샐러드만 먹었는데 옆 사람이 스테이크, 뭐 디저트까지 먹었다면 그러면 이 표현 쓰면 안 되잖아요.
1: You might
0: 그렇죠?
1: not want to yeah, split it equally.
0: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각자 먹은 만큼 써요. 뭐,
1: 그렇죠. 네. 기분 상합니다. 이럴 때.
0: 네. 그럴 때는 일단 확실히 이제 계산 나눌 때 뭐 let's split the bill 50-50. 웃기시네. I only had the salad.
1: Yeah.
0: 뭐 이렇게 꼭 말하세요, 여러분. 네. 이럴 때는 정확히 말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1: 맞습니다.
0: 네. 일단 특히 이런 상황에서는 영어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1: 맞아요. 네. 돈 앞에서 영어가 원래 빨리 늘거든요. 기억해 주세요. 오늘 첫 번째 표현입니다. Let's split it three ways.
0: 맞습니다.
1: 똑같이 나눠서 내자.
0: 네. 자, 그러면 let's split it three ways 이 표현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Wow, that salad was so good.
2: Oh, I know, Minju. And my steak was amazing. And the dessert, oh, absolutely incredible.
1: I can tell.
2: Okay. Oh, 계산 왔네. The bill, let's see. It's $100. Okay, Minju, let's split it 50-50.
1: What? My salad was $15.
2: 아, 그럼 계산이 너무 어려워. That's too much calculating. Splitting is easier.
1: Well, then I should have eaten half of your steak.
2: Oh, Tom, there's still some left.
1: Oh. Where?
2: A little too late. Sorry. 자, 50-50 please.
1: 아니, 얄미워요, 진짜.
0: 아니, 왜 얘를 계속 사귀면서 다녀요? 나 같으면 그냥 끊었겠다.
1: 네. 끊으려고요, 이제.
0: 이거는 제가 볼 때 이건 yeah. 민주쌤 fault입니다. 계속 이런 친구랑 다니니까
1: 어울리지 말아라.
0: 네, 맞습니다. 우리 두둥님이 화낼까 안 낼까는 50-50가 아니고 100이라고 하네요.
1: 아,
0: 네.
1: 매일매일 화내시니까요.
0: 아, 뭐 화내라고 하기보다 뭐 가족들끼리 뭐 고함 지르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0: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그럴 줄 알았어. 우리 부스타분들 음식 말 나오자마자 두두님 아 스테이크 먹고 싶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표현 Let's split it three ways 였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어떻게 됩니까?
1: 두 번째 표현은요. Can we get separate checks?
0: 아 이것도 진짜 아주 yeah. 잘 쓸만하네요. Mm-hmm. 이 표현.
1: 각자 계산할 수 있을까요? This yes. is what you say when you want to pay separately at a restaurant. 식당에서 이제 각자 따로 계산을 하고 싶을 때 이번엔 친구끼리 말하는 게 아니라요. 네. 식당 직원에게 계산서를 따로 달라고 요청하는 표현입니다.
0: 맞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check 이 단어 check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Mm-hmm. 우리가 보통 계산서 하면 뭐 bill 생각나잖아요. Mm-hmm. 근데 미국 시장에서 check도 네 정말 흔하게 씁니다. 그래서 can we get the check please? 뭐 계산서 좀 주시겠어요? 여기서 이제 따로 쓰니까요. 이게 mm-hmm. 복수형으로 can we get separate checks? Mm-hmm. 이렇게도 하는 거죠.
1: 맞습니다. 그리고 굳이 check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간단하게 can we pay separately? 저희 따로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런 표현도 정말 자연스럽죠.
0: 네, yeah. 맞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 비법하고 차이도 좀 있잖아요. Mm-hmm. Right? Let's split the bill. 우리 계산을 나눠서 내자. 근데 이거는 각자 내는 거라서 can we get separate checks, mm-hmm. right?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세 명이 똑같이 나누고 싶다면 let's split it three ways. 뭐 혹은 can we get separate checks 하면 계산서를 아예 따로 주세요라는 표현이 되는 거죠.
0: 네. 자 우리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우리 지유님이 외국에서도 개별 계산이 가능한가요? Exactly. 그래서 mm-hmm. 특히 미국에서 뭐 고등학생 때부터 이 말 진짜 식당에서 자주 쓰면 mm-hmm. 친구들끼리 많이 밥 먹으러 yeah. 가잖아요. Mm-hmm. 뭐 학생 때 뭐 돈이 어디 있어요, right? 내가 쏠게 막 이렇게 말 자주 못했으니까 각자 먹을 것만 계산하는 거는 can we get separate checks 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can we get separate checks 이 표현을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1: Excuse me, can we get separate checks?
0: Oh, 맞아. Yes, separate checks, please.
1: Wait, 민수나, why is the dessert on my check?
0: 아까 먹었잖아, you had one bite.
1: One bite?
0: Yeah, that still counts.
1: Well, then give me the rest of it.
0: Well, I already ate the rest of it. 나 다 먹었는데. 그리고 쌤 너무 늦어. 먹을 때 막 계속 먹어야죠.
1: 이런 애들 진짜 별로네요.
0: Can we get separate checks? 네, 잘 배웠습니다. Alright, 그럼 세 번째 마지막 표현 어떻게 됩니까?
1: 마지막 표현입니다. Just send me your share later. 내 몫은 나중에 보내줘. You can say this when you pay the whole bill and your friend pays you back later.
0: 네.
1: 여러 명이 같이 식사를 그쵸? 했는데 네. 한 사람이 일단 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정산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0: 네. 그리고 당황하면서 네가 사주는 거 아니었어? You weren't buying?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1: 민순이보다 더 심하네.
0: 네. 자, 그럼 여기서 핵심은 이 share, right? Your share인데 share 하면 보통 뭐 공유하다 이 동사로 많이 쓰는데요. 명사로는요. 아까 말했듯 이렇게 자기에게 뭐 해당하는 부분, right?
1: Part죠.
0: 네, part uh-huh. 됩니다. 그래서 your share, right? Mm-hmm. 너의 뭐 발음 뭐래? 목. 목 이거 어렵다. 목. 너의 목 이목 아니고 이거 목
1: 알아들으시거든요?
0: 뭐 밑에
1: 기역시옷.
0: 네, 기역시옷. 그러니까 그 목. 그래서 뭐 just send me your share later. 뭐 네 목 나중에 나한테 보내줘 이렇게 하는 겁니다.
1: 맞아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돈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how much is my share? 내 몫은 얼마야? 그리고 또 실제 대화에서 사실 정말 자주 쓰는 표현으로 How much do I owe you? 나 얼마 보내면 돼? 뭐
0: 맞아요.
1: 이런 표현도 있잖아요.
0: 이거 진짜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막 How much do I owe you? 나 너한테 얼마 주면 돼? Right? 이렇게 근데 이 말 꺼내야지 친구지, 그쵸?
1: 그쵸?
0: 네, 이 말 안 꺼내는 사람들도 좀 있잖아요. 네, 그래서
1: 먼저 좀 꺼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0: 맞습니다. 뭐 How much do I owe you? 이 말 먼저 꺼내고요. 네, 꺼내면 좋은데 혹시 그런 친구가 아니면 네 send
1: 알아서.
0: me your share 네 이렇게 또 할 수 있습니다.
1: 맞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이거 한번 연결하면 뭐 I'll get it. Just send me your share later. 아 내가 일단 돈 낼 테니까 너의 목 나중에 보내줘.
1: Yeah, just send me your share, your part. 뭐 네. 이 몫을 나중에 보내줘. 이렇게 짧게 얘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0: 왜냐면 요즘 우리 폰으로 이렇게 바로 송금하니까 아주 네
1: 너무 편하더라고요.
0: 말 나오기 전에 이거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에티켓인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my share, your share, 내 목, 네 목.

0: How much is my share? I'll send you my share. 보내줄게.
1: That's right.
0: 오늘의 표현이었죠. Just send me your share later. 네. 이 몫은 나중에 보내줘.
1: All right, so just send me your share later. 자, 이 표현 실제 대화에서 어떻게 쓰는지 let's have a listen.

0: wait, you sent me 25.
1: 민주크가 몰라? $5 friend discount.
0: Friend discount?
1: 아, 친구잖아.
0: Not anymore.
1: 아, 할인해줘.
0: Yeah, I'm sorry. 민순이 is not coming back.
2: 네, 민순이 다음 주로 와. 참다 오늘 진짜 진상이었어요 민순이. 자, 잘 배웠습니다. Just send me your share later. 네. 자, 왜냐면 특히 왜냐면 친구들끼리는 이런 말 안 하고 그냥 알아서 자연스럽게 잘 챙겨주는데
0: 뭐
2: 가끔씩 조금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돈 보내줘야 되는데 or 이렇게 따로 냈으면 좋겠는데.
0: Yeah.
2: Right? 그래도 일단 그냥 뭐 한국으로도 뭐 친구를 이렇게 하려다가 이렇게 좀 재미로 영어로 이렇게 한번 꺼내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진짜 내 마음이 돈 냈으면 좋겠는데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영어로 하니까 좀 재밌게 하네.
0: 덜 민망하고요.
2: 그래. Exactly, right? 그래서 오늘 배운 표현 한번 복습하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0: 좋습니다.
2: Let's split it three ways.
0: 셋이 똑같이 나눠서 내자.
2: Can we get separate checks?
0: 각자 계산할 수 있을까요?
2: Just send me your share later.
0: 이웍은 나중에 보내줘.
2: 네, 맞습니다. 우리 부사분들도 오늘 민순이 진짜 네 우리 두두님이 손절하자.
0: 근데 오늘 Winter is coming님 진짜 열심히 복습하고 계시거든요.
2: 네.
0: 문장 계속 읽어주고 계신데.
2: 네. 근데
0: 칭찬 없나요?
2: 칭찬 있어. Winter is coming님. 이런 모습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좋아요. Winter Sam, we'll see you back here next week. Happy Chuseok to you, okay?
0: Oh, yeah, Happy Chuseok.
2: 네. 자, 여러분, time for a quick song break. 나얼이 부릅니다. 바람 기억.

0: 여러분 잘 들었어요?
1: 아우. 네. 문자 요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환영해 주세요.
0: 우야. 나을.
1: 야.
0: 나을 형아의 발음 기억 아니었고 시민수의 발음 기억이 있습니다.
1: 여러분 그래서 얼굴 터질 것 같은데요?
0: 진짜. 네. 네 여러분 저 진짜 부르고 있었어요.
1: 네. 네. 한 소절만 해주세요, 민수.
0: 네. 아. 안 되겠어, 안 되겠어.
1: 너무 열창했어요. 도둑님, 네. 도둑님 문자 이거 먼저 나얼은 모르겠고.
0: 읽어주세요. 나얼은 모르겠고.
1: 나얼은 모르겠고 얼큰하다고. 얼큰하다고.
0: 아, 우리 어리 형 나오면 무조건 이렇게 저 그 이 스토리 우리 부스타분들 잠깐 여러분 더 이상 갈게요.
1: 네. 저,
0: 오랜만에 더 이상 갑니다. 그렇죠.
1: 네. 네.
0: 저 브라운 아이즈 소 진짜 좋아해요.
1: 아 두둥님이 네. 이 노래 부르다가 화장실을 갔었다고
0: 네.
1: 힘드셨나 봐요. 그리고 민수 오늘 주름 너무 많이 생겨서 리프팅 하고 주무시라고
0: no.
1: 네, 케어까지 해주셨습니다. 두둥님이.
0: 네. 네. But I love Brown Eyed Soul. 완전 팬입니다. 저. 네. 근데 I went to their concert. 백스코에서 한번 옛날에 네. 옛날에 콘서트 갔는데요. 그때 지금 와이프인데 그때는 이제 여자친구였죠.
1: 아, 깜짝 놀랐어요.
0: 네.
1: 아, 지금 와이프인데라고 해서 저 지금.
0: 네.
1: 어, 저 지금 심장.
0: 지금의 와이프 오케이. 그때는 여자친구.
1: 오케이. 전 여친.
0: 아니요, 뭐 아 맞아 전 여친.
1: 네.
0: 네.
1: 네.
0: 현재 네. 와이프 네. 된 전 여친.
1: 네. 네.
0: 데리고 콘서트 갔는데.
1: 네.
0: 뭐 와이프한테 이게 뭐 좀 이렇게 해주려고 뭐지 그 뭐 enjoy the concert 해주려고 제가 더 막 엄청 막 열광하는 게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허리야, 여비야, 맞죠? 과음치료 막 있었거든요. 그때 와이프 엄청 부끄러웠대요. She was so embarrassed.
1: 하지만 네. 뭐 부스타분들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늘 네. 봤기 때문에.
0: 그렇죠.
1: 네.
0: 부끄럽지 않죠.
1: 부끄럽지 않아요.
0: 가족이니까.
1: 자랑스러워요. 네, 우리 가족이니까.
0: We're family.
1: 네,
0: right?
1: 좋습니다. 일단 우리. 오늘 올스타 잉글리시 등수 소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달진님 축하드립니다. 우와!
0: 달진님도 보니까 진짜 1등이네요?
1: 네, 달진님 right? 1등.
0: 네, 네, 처음입니다.
1: 맞아요, 달진님 처음 1등 했어요.
0: 자, 네. 달진님 딱 이 순간을 기억하세요. 왜냐면 이제 매일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1: 맞아요.
0: 네.
1: 그러면서 빨리 한가위 연휴가 시작됐으면 좋겠다고. 일 안 가고 싶다고. 네.
0: 어떡해.
1: 네.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2등은요? 계속 있으시죠? 낙지연이님 축하드립니다.
0: 낙지연이님. 분명히 있을 거예요.
1: 있겠죠?
0: 네.
1: 네. 지금 저희 선배 없다고 가신 거 아니죠? 낙지연이님 있으면 네. 뭐 댓글이라도 하나 남겨주세요. 빨리. 네. 보고 싶어요. 자, 3등은 우리 햄찌님 축하드립니다.
0: 햄찌님도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열심히 하는 모습. 열심히 네. 하는 모습. 너무 좋습니다.
1: 네. 부스타들 네. 여전히 뭐 성실하시네요.
0: Of course.
1: 네. 뭐 전 제가 없다고 조금 게을러지실 줄 알았는데 전혀 네. 그런 거 없고.
0: 어제 오랜만에 우리 문자 요정 인턴
1: 네, 네. 왔습니다.
0: 네. 우리 1부에는 날씨 요정 인턴 왔고요.
1: 맞아요.
0: 네. 2부에는 문자 요정 인턴 왔습니다.
1: 아, 그리고 두둥님이 청취율 조사를

0: 했다고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1: 아이고.
0: 저 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야,
1: 혹시 뭐 다 나머지 가족분들이나 아마 친척분들, 사촌들, 네, 뭐 직장 상사님들한테도 뭐 부탁했는지 내일까지 하거든요, 여러분. 네, 그래서 많은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0: 또 혹시 안 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해도 되겠다, 그렇죠?
1: Oh yeah, of course.
0: 네, 홈페이지 네. 들어가면 링크가 있습니다.
1: 네, bfm.or.kr 들어가자마자 아 제일 첫 번째, 제일 맨 위에 the first thing you see is our listener survey.
0: 해주시면 됩니다.
1: 네.
0: 아 그리고 오늘 일부에 그 날씨 요정 인턴이 나왔잖아요.
1: 네.
0: 그래서 더욱 예뻐진 요정 인턴이다. 뭐, 오늘은 상큼 난료다. 뭐 미모 비결 뭐예요? 뭐 이런 댓글들을 달아줬는데 일단 민수가 읽을 땐 하나를 읽어주지 않았습니다.
1: 그런 문자는 못 봤는데요?
0: 네, 그래서 뭐 미모 비결
1: 어디였지?
0: 제가 물어봤는데
1: 네.
0: 그거는 이제 날씨 요정의 부모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1: 네.
0: 모른다고 합니다.
1: 아 이거 뭐
0: 태어난 건데
1: 그럼 유전이다.
0: 네, 유전이라고
1: 유전이다 하고요. 영어로 hereditary.
0: 네. 뭐
1: genetics라고도 하죠. 네.
0: 네, 그러고요. 우리 달지님이 문요 연차 썼나요? 그러니까 그리 두둥님 문요 이틀 붙여서 놀러감. 테마나네라고 했는데 exactly
1: 근무 테마로 되는 겁니까 부장님?
0: 테마나입니다.
1: 뭐 이 정도 네 말 안 했죠?
0: 네
1: 간다고 네
0: 그래서 이거 궁금해요.
1: 네
0: 자리 비우지 마세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자리 비우지 마세요.
1: 자리 뭐 아무데도 가지 마세요. 비우지 마세요. Don't go anywhere 뭐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지만 뭐 stay put. 그냥 가만히 있어. Stay put.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0: 아이들에게 잠시만 있어. 엄마 갔다 올게. 여기 잠시 가만히 있어.
1: 네. Stay put.
0: Stay put.
1: 뭐, mommy will be back. Stay put. 네.
0: 좋습니다. Stay here 이런 것도 써도 돼요?
1: Stay here는 너무 뭐라 그러지? 그냥 너무 이렇게 명령같이 Stay here. 이렇게
0: 여기 있어.
1: 네.
0: 약간.
1: Stay put가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Stay put.
0: 두둥님이 Stay put 30라고
1: 네.
0: 댓글을
1: 아 지금 스티브 아니죠. 스티브는 작가님 저기 뒤에 어디 있을 겁니다.
0: 아 그렇구나.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다렸던 바로 그 시간이에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그먼트 DJ 조 드랍 더 비트. Yeah. How dare you.
1: 문자 요정의 Did you know.
0: 문자 요정의 Did you
1: 이거 요정도 이것도 인수인계 안 했네 하기 전에
0: 아 했어요
1: 예, 아니요 이거 절대로 인턴 잘못 아니에요 이건 무조건 문자 요정한테 뭐라 해야 됩니다
0: 맞습니다
1: 네
0: 네
1: 테만
0: 네 테만합니다 네. 저처럼 좀 러블리한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의 주제 사람이 평생 흘리는 침의 양은 어느 정도일까요?
1: 아주 러블리하네요
0: 네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1: How much saliva does one person produce over a lifetime?
0: 궁금하죠? 민수 그럼 언제 침 흘려요?
1: 네?
0: 언제 침을 이렇게
1: 침을 언제 흘리죠?
0: 언제 침이 나올까요? 언제 민수는?
1: 제가 알기론
0: 네?
1: 뭐 일단 제가 그 나 지금 침 흘리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알잖아요.
0: 네.
1: 그 인정하는 그 순간도 몇 가지 뭐 안 되는데 잠잘 때 가끔씩 잠자다가 나 침 흘리네 라고 깨면서 그때 하고 뭐 속이 안 좋을 때 그 구토할 때 사람이 딱 알잖아요. 이 입에 침이 이렇게 꼬이잖아요.
0: 네,
1: 네 그때 뭐 말고는 또 뭐 있죠?
0: 그리고 또 경상도에서는
1: 네.
0: 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 춤 나온다, 춤 닦아라라고
1: 네, 하는 춤을 딱 네. 댄스를 닦으라고요?
0: 네, 뭐
1: 죄송해요.
0: Oh my gosh. 알겠습니다. 그 Journal of Dental Research를 포함한 치과 의학 저널에
1: 따르면.
0: Journal 맞아요?
1: Journal 맞아요.
0: Journal of Dental Research.
1: Dental Research.
0: Dental Research.
1: 네.
0: 를 포함한 치과 의학 저널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은 하루에 약 0.5리터에서 1.5리터의 침이 나온다고 합니다.
1: 진짜 많이 나온다.
0: 근데 이게 감이 잘 안 잡힐 수도 있으니까요.
1: 네.
0: 평생 그러니까 70세에서 80세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1: 네.
0: 약 2만 5천 리터가 나오는데
1: 총
0: 네.
1: amount
0: 네. Okay. 1.5 리터 페트병 1만 6천 개를 합친 양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25미터 규격의 수영장 두 개를 가득 채울 수 있는
1: 에?
0: 어마어마한 양의 침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하죠
1: 너무 많아 냄새 날 것 같아
0: Oh my god 이거 영어로도 좀 해주세요 민수.
1: So according to the research from the Journal of Dental Research a healthy adult produces about 0.5 to 1.5 liters of saliva a day. So over the lifetime of 70 to 80

0: beers. That's about 25,000 liters. And that's about 16,000 1.5 liter bottles, which is enough to fill two standard swimming pools. Standard swimming pool 하면 올림픽 사이즈 swimming pool 아닙니까?
1: 맞습니다. 우와, 근데 꼭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치아가 부서지는 걸 막고 세균을 잡아주는 보호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그쵸?
1: 네, 꼭 나와줘야 된다는 거
0: 네.
1: 알아야 되고.
0: Saliva is very important. It's used to filter out, you know, clear moisture as well as nutrients directly from our blood.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1: 맞아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면
0: 네.
1: 이거 제가 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0: 네.
1: 사람들이 저를 보면 이렇게 멍하니 쳐다보다가 이제 침을 흘리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0: 네?
1: 네? 네, 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 매력적인 사람을 보면 이 뇌의 보상 신호가 작용을 하면서 이제 침샘을 자극해서 분비량이
0: 네.
1: 순간적으로 급증한다고 합니다.
0: 그거 진짜 만화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1: 네.
0: 사람 그렇죠. 진짜 그래요?
1: 그럼요. 지금 여러분 좀 닦으세요, 여러분. 지금 많이 많이 그냥 닦아주세요. 네.
0: Right now it's dinner time. 아마 저녁 시간 돼서 네, 좀 닦으세요. 이게 좀 탕수육 소스 묻어 있습니다, 여러분.
1: 예쁜 사람 나왔다고.
0: 네. 네. So when somebody sees another person attractive, our brain's reward system triggers parasympathetic nervous system, and this causes a sudden urge in saliva production. 진짜. 뭐 맛있는 음식 먹는 것처럼, when you're eating delicious food, how the saliva builds up in your mouth. When you see an attractive person, it does the same. 신기하다.
1: 신기하죠.
0: 네.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0: 자, 네. 오늘의 Did you know 주제, How much saliva does a person produce over a lifetime? 아주 아주 많이요. A lot. 자, 문자의 정 인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1: 감사합니다. Bye.
2: 이쪽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3: 고마워요. 저는 한우 원뿔뿔 체크드 스테이크 세트 A 주시고요. 미디엄 well done으로 부탁해요. 노래 너무 좋다. 이게 무슨 곡이지? 궁금해. 제목이 알고 싶어 물어봐야겠어. 저기요, excuse me.
2: 네,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3: 이 곡이 무슨 곡이죠?
2: 아, 소고기입니다.
4: 영어는 소통입니다. 소통이 필요할 때 올스타 잉글리시.

0: best choice. BEFM, Busan,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5: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6: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5: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6: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5: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6: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5: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7: We are the Zero Waste Rangers.
8: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five R's.
9: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7: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one,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9: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7: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two,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9: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7: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three,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9: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7: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four,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9: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7: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five,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9: Refuse, reduce.
7: Reuse, recycle.
9: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10: AI, can you tell me my fortune? Here's some personal information about me.
11: Sure. Based on the information you entered, your phone

0: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 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 FM. 부산 영어 방송.
1: 한국 전쟁 당시 우리를 먼저 도운 에티오피아 6천여 명의 군인들은 자신들의 월급을 모아 부모 잃은 아이들을 위해 보화원이라는 고아원도 세워주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에티오피아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내전과 기후재난으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은 파괴되었고 의약품도 부족해 간단히 치료할 수 있는 질병으로 사망에 이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가 에티오피아의 진 빚을 갚을 때입니다. 지금 전화해 주세요. 후원 문의 080-982-0119 국제구조위원회.
2: 3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변함없는 행복을 나누는 분식집. 뜨거운 다림질 열기와 함께 깨끗함이 은은하게 실려오는 세탁소. 문구와 장난감 사이로 설렘과 이야기가 가득한 오래된 문방구.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의 발길이 머무는 우리 동네 최고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가게 하나하나가 모여 골목에 따뜻한 온기를 만들고 그 활기찬 온기들이 모여 우리 지역 경제를 든든하고 힘차게 지켜갑니다. 부산의 47만 소상공인이 내일도 힘차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발걸음과 응원을 더해봅니다. 이 캠페인은 지역을 지키는 소상공인을 응원하는 은행 BNK 부산은행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3: 0 Waste Rangers.
4: To save Mother Earth, just remember the 5 R's.
5: Would you like a bag for that?
3: No thanks. I brought my own bag. Number 1, refuse. Just say no to things you do not need.
5: This shirt is so out of style.
3: Why not take it to a flea market? Number 2, reduce. Buy only what you need and share with your neighbors.
5: One iced Americano coming right up.
3: Can I get that in my tumbler? Number 3, reuse. Single use, that's not how we do things.
5: This is such a hassle. Let's just throw it all in together.
3: You've got to peel off the labels and rinse them out. Number 4, recycle. Rinse it, peel it, and recycle properly.
5: This looks different from other sponges.
3: It's a biodegradable loofah. Number 5, rot. Choose a product that returns to nature.
5: Refuse, reduce.
3: Reuse, recycle.
5: And rot. The 5R pledge to protect our planet.
6: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0: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1: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0: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 사항 등 부산 영어 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1: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0: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 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1: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0: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Well, as you just heard in that spot, the listener survey is going on through today. So if you've been really busy, I forgive you. But today's the last day to fill out the survey. And you know what you need to do, right? Click on

0: FM 부산 영어 방송.
1: 자갈치 시장의 활기찬 목소리. 영도 앞바다를 수놓은 은빛 윤슬. 우리가 지켜온 부산의 소중한 모습들입니다. 이제 부산은 그 이상의 내일을 준비합니다. 첨단을 달리는 에코 델타 시티의 일상부터 가덕도 신공항의 하늘길, 그리고 유라시아와 북극을 잇는 북극 항로까지 세계를 향한 거침없는 도약. 그 엔진은 바로 부산 사람입니다.
2: 우리가 부산입니다.
3: 우리가 부산입니다.
4: 우리가 부산입니다.
1: 당신의 자부심이 부산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대선공익재단과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1950년 9월의 기적. 우리는 그날의 영웅들을 기억합니다.
5: 안녕하십니까. 부산지방보훈청장 이남일입니다. 1950년 9월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펼쳤던 인천 상륙작전에서 헌신한 영웅들 중에는 대한민국 해군 김종기 대령과 미국 해군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가 있습니다. 김종기 대령은 인천에 상륙해 시가지 소탕 작전을 지휘했고 서울 수복 작전에서 수도 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이후 제2차 인천 상륙 작전에도 참가해 인천 재탈환에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윌리엄 해밀턴 쇼데이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하고 한국 지리에도 익숙했던 그는 맥아더 장군을 보좌하며 인천 상륙작전의 성공에 기여하였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는 이들의 숭고한 헌신을 기억하기 위해 이들을 2026년 9월에 6.25 전쟁 영웅으로 선정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1: 이 캠페인은 부산지방보훈청과 BFM 부산영어방송이 함께합니다.
6: BFM 부산 영어 방송이 2026 청취 조사를 실시합니다.
7: BFM Busan English Broadcasting is conducting a listener survey to make our programs even better.
6: 더 나은 방송을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0: 문의를 기다립니다. 프로그램 만족도, 개선사항 등 부산 영어방송에 대한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들려주세요.
1: Your feedback helps us create better programs. We'd love to hear your thoughts, from how much you enjoy our programs to ways we can improve.
0: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립니다. 부산 영어방송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
1: Participants will also have a chance to win great prizes in a random draw. Visit the BFM website or app and take the survey today.
0: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부산 아지매
2: 대한민국 제1호 국제관광도시 글로벌 해양수도
3: 바로 부산 아닙니까? 그래가 듣고 바로 써먹는 영어 한마디 알려줄락 합니다. 배울 준비 되지? 부산 아지매와 배워보는 영어 시간
2: 오이소 보이소
3: 영어 하이소.
4: 자, 면접 번호 174,985번 면접 대기하겠습니다.
5: 어떡해 너무 떨린다. 할 수 있다.
6: Next, please come in.
5: 안녕하십니까? 직원번 면접번호 174,985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6: You sat down before I even asked you to. You're the first interviewee I've ever seen do that.
5: First? 와, 내 앞에 174,984명이 있었을 텐데. 아, 이런 인상 깊은 면접자가 처음이라 뭐 이런 소린가?
7: Thank you so much.
6: Okay. Let me see. Well, according to your resume, you say you're good at coming up with creative ideas on the spot.
7: Yes, I have many creative ideas.
6: Okay, let's hear what you've got.
5: Here? 아, 내가 노래를 창의적으로 잘 만든다고 했는데 그 노래를 듣고 싶단 말인 거지. 아, 목도 안 풀었는데. 아예요.
7: Okay. 아파트.
6: Wait. What are you doing?
7: Yes, I am singing a song.
5: 아, 건설회사라서 아파트 노래를 했는데 다른 걸 선곡했어야 됐나?
6: Excuse me, this is an official job interview. Please, read the room.
7: 아, okay.
5: 아, 여기 이방 전단지에 붙어있는 글자를 다 읽어보라, 뭐 이런 말이겠지.
7: 사내 IT 교육생 모집, 교육에 관심 있는 사원은 총무부로 연락 바랍니다.
5: 그리고 이거 다 읽을까요? Everything read?
4: 오늘 배워볼 표현, 분위기 파악 좀 해. 영어로 뭐라고요?
6: Read the room.
4: Read the room.
2: 공간이나 모임의 전반적인 분위기 혹은 사람들의 기분이나 표정을 빠르게 읽고 그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라는 의미입니다. 눈치 챙겨, 눈치껏 행동해 라는 뜻이죠. 예를 들어 모두가 심각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농담을 한다면 Come on, read the room. 분위기 좀 파악해. 누군가가 너무 크게 떠들고 있다면 Can you read the room? 지금 분위기 안 보여?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4: 부산 아지매가 알려주는 오늘의 영어 표현, 분위기 파악 좀 해. Read the room.
6: Read the room.
4: 내일도 부산 영어방송에서 만나요.
6: See you tomorrow.
8: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Your bridge to the world. BEFM. 부산 영어 방송.
9: The time is now 9 o'clock.